0: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특권이자 은총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선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1: 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0: 맞아요. 맞아요.
1: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큰 만큼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야 할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거잖아요.
1: 네.
0: 그렇게 주어진 은총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고 뭐 죄의 멍에를 짊어져서는 안 되겠죠.
1: 네. 우리는 분명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우리의 모든 선택이 바르고 또 유익한 것은 아니잖아요.
0: 맞아요. 네.
1: 할 수 있는 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고 우리의 몸과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집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네. 방송을 통해서 자주 언급했던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될 것 같네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면서
1: 아멘.
0: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1: 아멘.
0: 자, 우리 선택들이 쌓여서 오늘 하루가 완성될 텐데요. 모쪼록 선한 것들을 선택해서 거룩하고 또 영광스러운 하루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두 가지의 특별한 선물을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챙겨드려야겠죠?
1: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0: 자, 오늘도 하루에 네 구절, 이제 네 구절의 말씀 구절을 이미지에 딱 만들어서, 이미지로 네. 만들어서 여러분께 배포해 드릴 겁니다. 자, 오늘도 귀한 말씀들 네 구절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오프닝에서 다뤘던 그 내용들을 잘 담아낼 수 있는 말씀 구절들 네 구절 저희가 선정해서 또 여러분께 나눠드리니까 빼놓지 말고 잘 챙겨서 말씀으로 하루를 든든히 세워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말씀 구절들 한 구절씩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첫 번째 말씀은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자유가 주어졌지만
1: 네.
0: 그 자유로 불의한 것 그리고 죄악에 속한 것들을 선택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렇죠. 우리는 금방 또 죄를 범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0: 네.
1: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0: 맞아요.
1: 그 자유의 선택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0: 그렇습니다.
1: 이런 욕심을 또 오늘도 내봅니다.
0: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말씀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정말 쇠기를 박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1: 네.
0: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1: 아멘.
0: 네.
1: 아, 다음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0: 아멘. 아멘. 야, 오늘 정말 빠져나갈 틈이 없네요.
1: 네, 사랑, 선한 일
0: 맞아요.
1: 정말 여러 가지 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안 된다. 라는
1: 네.
0: 이야기와 함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선하게 행해야 한다. 라는 말씀까지 이어졌고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은 정말 마침표를 찍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 아, 아멘.
0: 아멘. 아멘.
1: 네,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오늘도 선정했습니다. 받기 원하신 분들은요,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랑이 뜨란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샵 9330번 담은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샵 9330번. 오늘은 특별히, 오늘 하루 붙잡고 나아가는 것도 것도 좋지만 네? 그 매일매일 평생을 붙잡고 나아가도 좋을 만한 그렇죠. 성도의 지침.

0: 성서와 같은 말씀 구절들을 준비했으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구절들 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에베소서 2장 10절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0: 그렇죠. 자,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진심으로 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드란 오늘의 기도문 받아가시죠.
1: 네,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께 또 오늘의 기도문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저희가 여러분들께 방송 키워드 알려드릴 건데요. 기도문 또 받기 원하신 분들은 그 키워드 넣어서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장으로 기도문이 전송됩니다.
0: 자, 아마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보이는 라디오가 점점 이제 접속하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만.
1: 아하, 그렇습니까?
0: 뭐 당연히 이제 어플이라든지 이제 그냥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 분들이 뭐 대부분이시니까 그래도 틈틈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에 대전 극동방송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방송 청취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1: 아, 그런데요 또 제 시간에 못 들으신 분들 직장생활 네. 하신 분들이 퇴근 후에 또 이렇게 유튜브로 검색해서 또 사랑의 뜨랑과 함께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0: 다시 듣기로.
1: 네.
0: 아,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께서 놓쳤다 하면 그날 방송을 얼마든지 다시 챙겨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 대전 극동방송 네. 검색하시면 지금까지 저희 생방송한 내용들이 쭉 이제 업로드가 돼 있으니까 잘 챙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자막으로 지금 보이는 라디오 오늘 키워드가 공개가 됐습니다.
1: 네.
0: 오늘 키워드가 공개가 됐으니까 지금 확인하신 분들께서는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오늘의 키워드 두 글자죠?
1: 집사님? 네, 두 글자입니다.
0: 그리고 오늘 키워드를 저희가 언급을 좀 이번 오늘 같은 경우 좀 하지 않았습니까?
1: 금방 까먹어가지고 했나요?
0: 그래요? 아, 그럼요. 우리에게 정말 이 의지가 주어졌다라는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불의한 것을 선택해서야 되겠느냐?
1: 저는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아, 왜 좋아하실까요?
1: 좋잖아요.
0: 아, 네.
1: 얼마나 뭐예요?
0: 아,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리가 우리를 참으로 이렇게 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1: 그럼요. 네. 그리고 그렇지만 이 안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는
0: 맞아요. 네.
1: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네. 또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졌는데
1: 네.
0: 이것을 죄악된 것을 선택하게 되면 오히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것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진리의 선한 것들을 선택하게 되면 이것을 참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1: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이것을 얻었잖아요.
0: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리가 너희를 이거하게 하리라.
1: 아멘.
0: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은 바 된 것처럼 우리가 좀 창조의 목적이 우리에게 담겨 있는 것처럼 선하고 참되고 바른 것들 진리의 선한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첫 번째 글자가 어떻게 될까요 집사님?
1: 네, 자입니다. 자.
0: 자, 자. 어제 키워드는 잠잠이었는데
1: 네.
0: 이제 거기서 이제 미음 받침을 떼내시면 되겠습니다. 떼내시고 자, 자자로 시작하는 그리고 이제 수영에서 이제 평영이 있어요. 평영. 평영이 있고 배영이 있고
1: 네.
0: 그리고 접영이 있고
1: 네.
0: 그리고 하나의 어떤 영법이 있는데 이 영법은 뭐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모든 영법으로 가능하대요. 모든 영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땡땡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1: 네.
0: 그렇게 많이 이제 헤엄을 친다고 합니다.
1: 네, 바로 정답이 올라오고 자, 있는데요.
0: 자로 시작하고 이응의 두 번째 글자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1: 네, 오늘의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0: 자유입니다. 자유. 샵 9330번 담을 오시면 장문 100원 샵 9330번으로 오늘의 키워드 자유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된 기도문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1: 에이.
0: 자, 오늘 씨앗 이미지 이게 뭔지 아세요? 이미지가? 이제 지금 빛이 테마거든요. 이번 주는.
1: 등불 뭐 빛 같은 촛불 뭐 이런 느낌인데요.
0: 오늘 씨앗 이미지는 촛불입니다. 어제는 가로등이었고요.
1: 근데 왜 이번 주는 또
0: 빛에? 아, 이거 테마가 있어요. 주마다 테마가 있어요.

0: 지난주는 꽃이었죠.
1: 아, 그렇죠. 지난주는 꽃이었고 네. 이번주는 빛으로 갑니다.
0: 아, 그래도 일관성이 있어서 너무
1: 그럼요.
0: 좋습니다.
1: 첫 월, 화, 수, 목, 금. 내일은 어떤 또 빛이 예정되어 있는지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0: 네, 오늘의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1: 각각 문자 주시면 되겠어요.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각각 문자 주시면 되겠고, 이왕이면 조금 이제 단어만 보내주셔도 좋지만 넉넉하게 장문으로 보내주신다면 더 좋겠습니다.
0: 네.
1: 어플로 참여하시면 무료니까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고 회원 가입하시고 실시간 채팅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문자 또 소개하도록 할까요?
1: 알겠습니다. 네. 아, 또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오늘은 틈틈이 또 채팅 소개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항상 진실케 찬양, 영어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0: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93.3MHz 청주와 충북 지역 FM 104.7MHz 대전 극동 방송을 통해서 사랑의 뜰한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은영 집사고요.
1: 네, 저는 박은영 집사님의 파트너입니다. 장찬희 PD입니다. 자, 함께 들었던 찬양은요. 어쿠스틱 월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영어 찬양 항상 진실케였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만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선한 것들을 열심히 선택하면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늘도 에이.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이거는 뭐 굳이 이제 죄송합니다. 얘기하지 말라는 의미인가 봐요. 아무튼 오늘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0: 아, 궁금한데요. 자유입니다. 아. 키워드는 자유인데.
1: 아, 제가 어떤 얘기하려고 했냐면 우리 네. 집사님이 많이 아프셨다고.
0: 아, 아니요. 네. 아니요.
1: 집사님이
0: 아니요.
1: 우리 방송가족분들 방송 들으시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체력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시지 않게끔 네. 거뜬히 잘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실 수 있게끔 우리 방송가족분들 틈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제 마음은 항상 감사하고 기쁩니다.
1: 그렇습니다. 은혜 충만하다라는 네. 거. 자, 오늘 키워드 자유, 그리고 오늘 씨앗 이미지도 잘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씨앗 이미지 특별히 또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나아가서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귀한 메시지들을 좀 정리했으니까 여러분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문자 얼른 좀 소개해보죠. 8457번님 또 보약 챙겨 드신 것 같아요.
0: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씨앗 보약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1: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은 것들 뭐 여러 가지 영양제들 많이 챙겨 먹잖아요.
0: 네.
1: 비타민이든 뭐 그래서 많이 드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열 알 가까이

0: 막 드시더라고요.
1: 어머, 저 네. 이야기한 줄 알았어요. 아,
0: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영혼을 위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좀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어제 우리 그 사랑이들한 그 키워드가 잠잠이었잖아요. 네네. 정말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았을 때 우리 영혼의 그 보약들이 정말 이렇게 상승하는 걸 느끼는 맞아요. 것 같아요.
0: 그래서 오늘 말씀 씨앗 어떻게 보다 네알 준비했습니다.
1: 네.
0: 영적 면역력을 높여드리는 말씀 비타민 네알 준비했으니까 잘 섭취하시면 좋겠고 또 기도문도 오늘 보약으로 챙겨드립니다. 네, 잘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도 많은 선택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선택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2042번님 귀한 문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4420번님 기쁜 소식 전해드렸어요.
1: 피디님 안녕하세요. 어제 사연으로 남긴 불교 신자 손님분 어제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갔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야. 쉽지 않았는데 용기 내서 가봤다고 합니다. 카페를 통해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0: 자, 박수 보내드립니다.
1: 네.
0: 그러니까 뭐 약간 어제 방송을 듣지 못한 분들 아니면 그 시간에 챙겨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4420모님께서 카페를 운영하세요. 경기도 지역에서. 그런데 아마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주 좀 자연스럽게 잘 풍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어떤 모범을 잘 보이신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거기에 좀 물들어가면서 한 불교 신자분께서 저 교회 가고 싶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1: 세상에.
0: 저 하나님 좀 믿고 싶습니다. 종교를 좀 바꾸고 싶은데요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평생을 이제 타종교에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기독교의 색채가 있는 이 카페 사장님께 가서 물어봐야겠다. 물어보셨던 거예요.
1: 와.
0: 물어보시고 나서 결국 실천력이 강하신 것 같아요.
1: 직접 가셨네요.
0: 그러니까요. 수요예배 가셨답니다. 네. 야, 축복의 통로, 또 복음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야, 일단은 그 하루하루를 응원하고 정말 결실이 계속해서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야, 할렐루야. 기쁜 소식 감사하네요. 3013번님 문자로.
1: 좀 아프고 힘들어도 일상에서는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면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말씀 있고 예배드린 데는 좀 소홀히 하려는 저를 주님께서는 그저 묵묵히 지켜주시고 응원의 씨앗 주심에 그저 감사드립니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좀 멀리 할 수 있는 자유까지 있잖아요.
1: 네.
0: 이 자유가 어마어마한 거죠. 주님을 어떻게 본다면 외면할 수 있는 그런 자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참된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로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 더 안간힘을 쓰고 애를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몸은 좀 괜찮아지셨는지 모르겠어요.
0: 동병상련인가요? 네. 7691번님께서 오늘도 말씀의 씨앗을 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고요. 자, 1234번님.
1: 네. 오늘의 모든 말씀은 유난히 또 와닿는다고 합니다. 말씀 씨앗으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보내도록 힘쓰겠습니다.
0: 아멘. 자, 방송가족분들 궁금하시죠? 말씀 오늘 도대체 씨앗에 어떤 말씀이 있길래 받아보시면 압니다.
1: 네, 그리고 오늘의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0: 네, 샵 9330번 자유 그리고 샵 9330번 씨앗 각각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32번님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고백해 주셨고요.
1: 아멘.
0: 자, 0360번님.
1: 이분의 말씀도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주님을 섬기는 자의 자유는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자유 안에서 승리하세요. 야,
0: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그 자유는 어마어마한 권세이고 특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면 우리를 향한 바람이 있을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0: 이게 선한 것들을 선택하고 더욱더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힘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또 찬양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이분의 말씀을 또 들으니까요. 분별력도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0: 맞아요.
1: 정말 영적 균형감을 좀 주셔서 우리가 삶 가운데 말씀과 또 삶이 좀 일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것도 누구도 이 자유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바꿀 수도 없습니다. 4581번님께서 아주 힘찬 거의 웅변조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 네, 4595님도 자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0: 아멘, 아멘. 이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자, 모든 믿는 자들이 자유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저는 여기 하나 더 보태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고, 더 나아가서 예비된 성도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비된 성도들 역시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 네.
0: 자, 오늘 자유네요. 주 안에서 자유로움 안에서 정결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1: 네.
0: 라고 2096번님 문자 주셨고요.
1: 네. 그리고 0712번님께서 아버지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아버지께로 자유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0: 아, 그 자유로 아버지를 향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귀한 문자입니다. 진리 안에 자유를 주셔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부부의 날을 축하하면서 남편 안에 자유를 경험합니다. 라고.
1: 아.
0: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아무튼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계십니다. 저희 오늘 뭐 살짝 스포일러를 드리자면,
1: 네.
0: 오늘 저희가 부부의 날을 맞아서,
1: 네.
0: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부부의 날 특집으로 좀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1: 네, 곧 만나게 되죠.
0: 그렇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부부의 날 특집을 맞아서 찬양 한 곡 좀 준비했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부부천재라는 팀이 있어요. 부부천재. 그러니까 실제로 찬양을 이제 대중가요도 불렀고 한 팀이에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우리가 그냥 대중적인 음악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1: 네.
0: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달란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1: 네.
0: 그런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육아하면서 틈틈이 찬양을 업로드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하고 있는데,
1: 힘드셨을 텐데.
0: 그러다가 또 귀한 찬양을 발매를 했습니다. 제목이 다 이유가 있네.
1: 얼른 듣고 싶어요.
0: 네, 그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천지의 다 이유가 있네, 이 찬양 나누고 와서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부부의 날 특집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키워드 어떻게 되죠, 집사님?
1: 네, 자유입니다.
0: 자유고요. 그리고 씨앗, 네, 샵 9330번 각각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이 시간은 사소하지만 의미 있고 무겁지 않지만 교회 사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유쾌하면서도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1: 네, 당장 막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그런 주제는 아니지만요. 한 번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좋은 그런 시간이죠. 사랑의 뜰한 비상대책회의.
0: 자, 오늘 앞서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오늘 부부의 날 특집입니다. 부부의 날 특집을 저희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좀 주제를 공개하면 부부의 날 특집이긴 한데 조금 특별한 특집이구나라고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 이 회의에 함께하시는 귀한 패널분들 먼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일정원교회에 오늘 부목사님이 함께하셨어요. 지 다윗 목사님 그리고 자, 류병철 장로님, 그리고 문성준 장로님, 이렇게 세 분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자, 각자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는 조금 더 마이크 가까이로 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목사님부터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저는 하늘정원교회에서 지금 부목사로 있는 지다윈 목사입니다. 네, 제가 결혼한 지 이제 세 달 정도.
1: 와.
0: 좋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너무 좋네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지다윈 목사님께서 김효성 목사님 이제 대타로 오늘 목사님께서 피치 못할 일정이 생기셔가지고 이제 오늘 대신 오게 되셨는데 오늘 좀 따끈따끈한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2: 아, 예. 저희는 뭐 지금도 따끈따끈해가지고요.
0: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신혼 네. 대표로 오셨고요.
1: 얼굴이 엄청 행복해 보이세요.
0: 아, 그렇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요. 자, 류 장로님.
3: 안녕하십니까. 공군본부계를 섬기고 있는 유병철 장로입니다. 저는 결혼 38년 차입니다.
1: 38년 차.
0: 38년 차.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문 장로님 소개해 주시죠.
4: 네, 저는 푸른희망 성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문성준 장로입니다. 결혼 27년 차입니다.
0: 27년 차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박은영 집사님.
1: 네.
0: 자녀가 몇인지 한번 여쭤보시면.
1: 아, 네. 장로님 자녀가 어떻게 되시나요?
4: 아, 26에서 14살까지 4명입니다.
1: 아, 하나님의 귀한 열매.
0: 그렇습니다. 우리 다둥이 아버지시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면서.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주제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부부의 날 특집이거든요.
1: 네. 근데
0: 부부의 날 특집인데 이 분들을 모신 이유가 뭔지 우리 박은영 집사님 공개해 주시죠. 주제.
1: 아, 오늘의 주제는요.
0: 오늘의 주제.
1: 네. 부부의 날 특집. 우리들은 좋은 남편이다.
0: 할렐루야. 여기에 남편은 저도 들어갑니다. 오늘 부부의 날 특집으로 우리들은 남편이다. 남편들, 좋은 남편들을
1: 너무 기대되는데요.
0: 모셔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들이 될지 저희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들이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우선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각자 휴대전화에 배우자를 뭐라고 저장해 놓았는지 이게 약간 좀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아, 우선은 자, 이제 우리 지다윈 목사님은 따끈따끈하니까 조금 이후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문성준 장로님, 우리 네. 아내분을 뭐라고 저장하셨을까요?
4: 내 사랑 숙.
0: 네. 네. 네. 다시 한 번이요?
4: 내 사랑 숙.
0: 내 사랑 숙. 쑥을 좋아하시는 건 아니시죠?
4: 예, 예. 예. 아, 조성숙이기 때문에.
0: 조성숙, 아내분이.
4: 예, 예, 끝자를 해서. 아, 내 사랑 숙. 예.
0: 아, 혹시 아내분께서는 장로님은 뭐라고 저장하셨을까요?
4: 아, 그러게요.
0: 아, 그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자, 류병철 장로님 기대됩니다. 뭐라고 저장하셨을까요?
3: 공교롭게도 우리 조 장로님 먼저 말씀하셨는데.
0: 네.
3: 저도 저희 아내를 내 사랑으로 저장하셨습니다.
0: 하트가 뿅뿅뿅뿅.
1: 와, 야, 내 사랑.
0: 일단 와. 자, 일단 사랑이 가득 느껴집니다. 어떻습니까, 박 집사님? 네.
1: 부럽습니다.
0: 그 집사님은 남편분을 뭐라고 저장하셨을까요?
1: 저는 좀 그냥 신랑.
0: 신랑?
1: 네.
0: 여전히 신랑으로.
1: 네, 와. 여전히 신랑. 나의
0: 알겠습니다.
1: 신랑.
0: 네. 자, 일단 저부터 이제 그래도 이제 결혼 이제 38년, 27년. 그리고 저는 이제 10년 됐어요. 10년.
1: 네, 피디님 궁금해요.
0: 11년 차 이제 됐는데 저는 삶의 기쁨이라고

0: 자, 오늘
1: 목사님
0: 결혼 3개월 차 지다인 목사님 어떻게 저장도 있을까요? 네.
2: 예, 저는 이쁜 하영 공주라고 적어놨.
0: 이쁜 하영 공주. 이쁜 것도 있고 이름도 있는데 예. 거기에 공주까지 네. 그렇게 좀 많이 붙이신 이유가 있을까요?
2: 아, 저희 아내가 키가 작고 좀 아담해서 예. 처음에는 이쁜 하영 요정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0: 요정으로가
2: 요정이 입에 안 붙더라고요. 네. 네네. 제가 공주처럼 떠받들겠다라는 생각으로
0: 아 그래요?
2: 공주를 붙여봤습니다.
0: 야 일단은 느껴지십니까 아, 여러분?
1: 네. 네. 왜 제가 땀이 나죠?
0: 휴대전화 이름에서도 휴대전화 저장된 이름에서도 벌써부터 이제 뭔가 아름다운 그런 관계들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다인 목사님께 여쭤봅니다.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개념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구약 성경이랑 신약 성경 창세기 2장 24절과 에베소서 5장 31절에는 똑같은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사실 전혀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완전한 그런 새로운 하나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원래 하나였던 존재가 다시 만나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온전케 하는 온전하게 그리고 완성해 나아가는 영적인 연합이 바로 부부인 것입니다. 아,
0: 네. 아. 네. 원래 하나였던 존재가 네. 다시 하나가 되는 그 아름다운 네. 연합의 존재가 바로 부부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2: 예, 왜냐하면 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네. 아담의 갈비뼈를 뽑으셔서 예. 그걸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였다가 갈라졌지만 또 이렇게 합하여서 또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 연합하는 것이 또 부부라고 또 이렇게 정리돼.
0: 영혼적으로 끌림이 있고 그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애를 써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 일단 목사님께서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되기 위해 정말 애를 쓰고 계신 우리 네 분의 아, 저 포함입니다. 세 분 플러스 저 남편분들께 하나씩 또 한번 여쭤봅니다. 자 각자 아내 자랑을 좀 하나씩 해주시면 뭐 하나 이상이 되겠지만 네. 하나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예쁜 하영 공주님을 모시고 계시는 지다인 목사님 우리
2: 예 저희 공주님은
0: 사모님의 네. 어떤 네 자랑 뭐가 있을까요?
2: 네 피아노 반주도 너무 잘하는데 네. 그뿐만 아니라 뭐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은 기도의 자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기도의 자세
2: 예 네, 제가 무슨 일 있으면 항상 먼저 기도하고 목사님과 상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제가 좀 거기에 반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0: 지금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와 결혼하고 뭔가 좀 다른 게 있다든지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여전히 너무 사랑스럽고
2: 네. 여전히 그래. 너무 이쁘고 귀엽습니다.
1: 3개월 되셨습니다. 3개월.
0: 자 일단은 저희 문성준 장로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이거 지금 계속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장로님? 네.
3: 부럽기도 하고. 네. 그러나 저도 만만치 않게
0: 지금도 네. 만만치 않다. 저는, 그래요? 네.
3: 제가 아침에 일찍 나오다 보면 네. 늦게까지 또 잘 때가 있습니다. 그 네. 모습을 보면 참 이쁘죠.
0: 아내가 자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고요? 네. 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문장로님 네. 우리 아내분 네. 우리 성숙 네. 누님의 어떤 자랑 좀 해주시죠. 네.
3: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예, 뭐 예술을 하기 때문에 성악가로서 네. 늘 카리스마 있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있지만 네. 제가 보는 아내는 참 순수하고 맑고 또 남을 잘 섬기는 네. 그런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
0: 그 모습에 반했고 계속해서 변함없는 그 모습에 더 반했고 그래서 자고 있는 것도 너무 예쁘다. 여기에 지금 아까 지금 남편분들 지금 다 경쟁 심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류장로님 결혼 38년 차신데 어떻습니까? 네.
4: 두 분의 여러 가지 말씀 들으면서 네. 참 아름다운 가정이다 생각이 들었고요. 예. 저는 이제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저희 아내 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지만 네. 정말 그 저희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가정의 화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첫째로는 저희 부모님들이 90이 넘으시다 보면은 네. 표현들을 잘 못하시잖아요. 예. 그러신데도 저희 아내가 가면은 자기 사랑의 표현을 못하는 그런 저희 시아버지한테도 저희 아내가 가서 허거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아버지는 막 도망을

0: 하시다도 요새는 그냥 맞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가정을 하나하나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형제들 이래 동서들 있는 분들을 정말 잘 케어해줘서 정말 그 동서들도 따뜻하게 이렇게 케어해주는 허그해주면서 이렇게 맞아주는 그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1: 아, 그렇다면 유장로님께도 여쭤봅니다. 38년 되셨는데
0: 죄송합니다. 37년입니다.
1: 37년. 네, 네. 정정 37년. 네. 27년, 37년 그리고 3개월, 11년째인데 장로님 여전히 장로님도 우리 제 아내분 잘 때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그렇게
0: 그럼요. 주무시는 모습을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습니다.
1: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제
2: PD님 저 남편한테 연락 좀 해도 되나요?
1: 근데 여쭤봅니다. 우리 박집사님 이제 이런 이야기 들으시는데 마음이 어떠십니까? 네.
2: 아 너무 좋은데요.
1: 아 근데 박집사님도 못지않게 그렇게 좋은 아내가 되고 있고 또 좋은 남편의 그 사랑을 또 받고 계시니까.
2: 아멘.
1: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자랑을 하나씩 들었습니다. 아, 저도 자랑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이제 세 분의 자랑에 너무 비할 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2: 그래도 하나 해주세요.
1: 저희 아내는 이제 제가 워낙 좀 그 허술해요.
2: 아~
1: 그리고 제가 워낙 좀 이제 빠뜨리는 것도 많고 좀 꼼꼼하지 못한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정말 그 누구보다 꼼꼼한 그리고 하나하나 잘 챙기는 그런 아내를 선물해 주셔서 저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2: 네,
1: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2: 이 방송 듣고 계시죠?
1: 아마 듣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물론 그것 때문에 괜히 제가 혼나는 것 같을 때도 많이 있지만
2: 아, 그리고 굉장히 미인이시던데요.
1: 아, 그래요?
2: 네.
1: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랑 하나씩 들었는데 조금 더 이거는 좀 농도 짙은 자랑을 한 번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남편분들께 동기부여를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좌절이 아니라 동기부여입니다. 자, 나는 아내에게 이 정도까지 해봤다. 약간 이런 거. 나 아내를 위해서 나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문성준 장로님께서 굉장히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계시거든요. 나는 이걸 이 시간만 기다렸다. 그런 지금 표정을 짓고 계신데 문 장로님 나는 우리 조성숙을 위해 이 정도까지 해봤다. 어떤 게 있을까요?
3: 얘기를 해도 되나요?
1: 하실 거잖아요.
2: 너무 궁금합니다. 네. 장로님.
1: 어떤 것까지 해보셨을까요?
3: 여자분들이 늦게 들어오면
2: 네.
3: 해야 되는 게 뭐죠? 박 PD님? 아나운서님?
1: 화장을 지워야
3: 네.
1: 되죠.
3: 화장을 지워야 되죠.
2: 네. 혹시.
3: 그러면.
1: 설마.
3: 폼클리싱을 이렇게 지워야 되는데.
1: 설마.
3: 막 힘들 때는 저한테 그걸 지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 그래? 지워줘 본 적도 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1: 아유. 그렇게까지.
2: 아유, 너무 귀하십니다.
1: 아, 그래요?
3: 아, 이게 특별한 경우.
1: 네.
3: 그러면 공연을 한다거나 뭔가 큰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오면 늦게 들어오면 정말
1: 피곤하시니까 손을 들 힘조차 없는.
2: 맞아요, 맞아요.
3: 그렇죠. 그럼
2: 그럴
3: 제가
2: 수 있을 것 같아요.
3: 안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1: 근데 또 이제 그만큼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워낙 또 편안하고 서로 간에 연합이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막 그 이런 것 뭐 되게 좀 오픈하거나 그러기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2: 네.
1: 그런데 흔쾌히 그런 그 되게 개인적인 부분까지도 내준다라는 것은 얼마나 그 안에 돈독함이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장로님, 난 아내를 위해 이 정도까지 해봤다. 어떤 게 있을까요?
0: 막상 뭘 했냐고 생각하니까
1: 네.
0: 맞는 않는 것 같은데요.
1: 예.
0: 그 아내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은데
1: 네.
0: 제가 잘하는 음식이 없습니다.
1: 예.
0: 그래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라면 하나 누구보다도 잘 끓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1: 예.
0: 그 라면도 예전에는 끓여주다 잘 못 끓여주고 했는데
1: 네.
0: 정말 그래도 내가 직접 해주지는 못하지만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먹을 수 드실 수 있도록 같이 찾아가는 그런 일을 하는데 아내를 생각해주고 또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1: 네.
0: 앞으로도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찾아서 같이 움직이겠습니다.
2: 아유 최고죠. 네. 맛있는 거 먹고.
1: 아내를 향한 이런 좀 지극한 마음 자체에 아내분들은 되게 감동받지 않을까요?
2: 그럼요. 뭐 아내들은 뭐 큰 걸 바라는 게 아니고요. 아주 네. 소소하고 작은 거
1: 네.
2: 그런 게 사실 마음에 감동을 오잖아요. 이렇게
1: 네.
2: 아내분이 또 좋아하시는 걸 또 함께 또 드시러 가고 또 드라이브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1: 여기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제 남편이 좀 잘 못하지만 아내를 위해서

0: 이것저것 음식을 하는데 맛이 너무 없어요.
1: 아, 맛이 없다.
0: 아, 맛이 없고 아, 다 탔어. 아, 뭐 탔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집사님?
1: 저는 네. 싫어요.
0: 아, 싫어요? 네. 그럴 거면 차라리 사와라.
1: 네, 저는 차라리 그냥 말합니다. 아. 그냥 밖에서 먹을까? 아, 이렇게.
0: 그렇게. 네. 근데 그런 모습은 좀 너무 사랑스럽지
1: 그런데
0: 않을까요?
1: 그런데 너무 고마워 또 라고 네. 말하죠.
0: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맛있게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거 좀 잘 참고해 주시고 자 기대가 됩니다. 자 결혼 3개월 차 우리 지다윈 목사님 아내를 위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 해봤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2: 저도 뭐 딱히 특별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연애를 시작할 때 저희 아내를 잡기 위해서 수요 예배가 마치고 그리고 집 앞까지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이 여자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을 꼭 잡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네. 집까지 달려갔던 그런 기억.
1: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0: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지금 두 장로님께서 약간 콧방귀를 끼시는 게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1: 아 이제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0: 네, 그 정도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문 장로님 맞죠? 네.
3: 그렇죠. 저는 4년을 기다렸습니다.
0: 4년. 아. 저도 있어요. 저도 이제 저는 네. 이제 그 와이프랑 이제 1년인가 이제 전 매일 만났습니다.
1: 오, 매일.
0: 예. 네, 그러니까 연애를 한 5년 정도 했는데 매일 만났어요. 1년 정도는. 네, 365일 중에 365일 정도 만났습니다. 네.
1: 봐도 또 보고 싶어서.
0: 그랬다라는 거. 정성 함께하는 게 너무 즐거웠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이제 좋은 남편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남편으로서 이럴 때나 참 좋다. 이럴 때 참 뿌듯하다. 이런 것을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다인 목사님, 남편으로서 이럴 때 참 뿌듯하고 좋더라. 어떤 게 있을까요?
2: 저는 같이 식사하고 같이 먹을 때 참 좋은 것 같아요.
0: 네.
2: 제가 좀 요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저희 아내한테 좀 틈틈이 좀 먹고 싶은 걸 해주는데
0: 오, 네.
2: 네, 그럴 때마다 좀 아내 표정에서 좀 행복한 미소가 떠오르면은
0: 네.
2: 아, 그래도 내가 참 남편으로서 이런 거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0: 야.
2: 좀 뿌듯하게 느끼긴 합니다.
0: 아, 네. 남편으로서 뭔가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참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내가 기뻐할 때 너무 행복하고 네, 뿌듯했다.
2: 네네.
0: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두 분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방송을 듣고 계신 혹 남편분들께서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셨을 텐데 혹시 그런 마음이 바뀌지 않았나라고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1: 아니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8673번님 채웅 집사님이라고 밝히셨는데요.
0: 네.
1: 이분이 미정 공주 아 오늘 제가 갔어 했는데 또 이런 문자를 보내셨네요. 네. 난립니다. 지금.
0: 사실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계셔서 섭외를 하기 어려웠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고 자 그렇다면 류장로님 남편으로서 어떨 때 좀 가장 뿌듯함을 느끼셨는지
3: 네. 네,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0: 네.
3: 5월이 되면은 이 가정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0: 네네.
3: 이제 그 장인 장모님이 코로나 시기에 다 서촌을 90대 중반에 나이로 하는 게 부르셨는데
0: 네네.
3: 지난 4월 달이 그 장모님 서촌한 그 달이거든요.
0: 네.
3: 이제 부모님들이 떠나고 나면은 자녀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드물어집니다.
0: 네.
3: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그 추도 예배 때도 만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이에 처가 쪽의 그 만남들을 같이 주선하면서
0: 네.
3: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남의 시간을 교제해서 처가 쪽 형제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같이 교제하고 또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나눌 때 그렇게 될 때 아내가 표현을 하지 않지만은 형제들을 만나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혹시 근데 장로님 아내에게 들었던 말 중에서 좀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말이 있으세요?
3: 저희 아내는 네. 그 오른손 하는 왼손을 모르게 하듯이
0: 네.
3: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표현을 안 해도 네. 그 깊은 속에 마음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0: 네.
3: 다 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런 어떤 하나하나의 행동으로 나에게 진심을 보이기 때문에
3: 네.
0: 그 자체로 너무 감사하다라는 자 오늘 우리 문장로님의 표정을 지금 제가 앞에서 정면에서 보고 있잖아요. 자, 빨리 좀 나한테 물어달라.
1: 네.
0: 내가 빨리 대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시거든요. 자, 장로님. 자, 남편으로서 가장 뿌듯할 때 언젠지 궁금합니다. 네.
4: 제가 뿌듯할 때는 저희 가족이 이제 아이들이 넷이다 보니까.
0: 네.
4: 이제 한번 식사를 한다거나 하면, 대식사입니다.
0: 네.
4: 그러면 이제 꼭 그래요. 뭔 행사를 이렇게 할 때도 보면 아빠가 기도해 주세요. 아빠가 이렇게 저를 높여주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볼 때 제가 그때

0: 많이 뿌듯해하죠.
1: 아.
0: 아이들 앞에서 마음이. 저를 높여줄 때 아. 참 감사하고 이런 아내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아. 네. 아이들 가족들 네네. 앞에서 사실은 이제 워낙 또 제가 또 이제 그 아내분을 만나봤기 때문에 워낙 카리스마가 또 있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을 낮추고 항상 남편을 세워주려고 네. 하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는다. 또 그런 또 성품의 대명사가 우리 박은영 집사님이시거든요. 남편을 세우기 위해. 네.
2: 왜 저를 회개케 합니까?
1: 아니신가요? 아, 저는 사실 그런 모습을 익히 좀 봐왔기 때문에.
2: 네. 아니, 저는 뭐 다른 건 없고요. 항상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1: 아, 근데 진짜.
2: 고마워.
1: 고맙다 말이 참 남편이 힘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0: 아, 그렇죠. 네.
1: 아, 그럼 네. 문장로님, 그 아내분이 한 말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말 있으세요? 네.
0: 그러게요. 다치지 마라.
1: 다치지 마라.
0: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예. 이제 여러 가지 현장 일들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상처를 입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어쨌든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를 저희 아내가 들으면 항상 내 아이의 아빠인데 네. 다치지 말아야죠 당신이 네. 집안의 또 가장인데
2: 네. 네. 아,
0: 그런 걱정을 해주고 또 가서 보약을 한대 해줄까요? 이렇게 아,
1: 그런 말이 네. 나를 더 힘이 나게 한다.
0: 네.
1: 그 말이 보약이네요.
0: 네네. 네.
1: 아 그럼 다윈 목사님도 뭐 아내한테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참 너무 좋았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3: 아, 좋았단가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1: 기억에 남는 거. 기억에 남는 거. 아 근데 좋죠, 아니, 좋죠.
3: 왜냐면 기억에 남는 건 저는 네. 저희가 신혼 초다 보니까
1: 예.
3: 이제 맞춰가다 보니까 자주 좀 이렇게 트러블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1: 예예. 예.
3: 그래서 침대에 잘 누워 있다가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나가
1: 아
3: 나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1: 네, 오늘 근데, 오늘 방향성과 좀 다른데요.
3: 네. 평소에 좀 뭐 기억 남는 말이면은
1: 네.
3: 저희 아내가 제가 말씀 준비하고 있는 모습 보면은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 보면 오빠 멋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1: 야 그 얘기 제가 언제 들어봤더라.
2: 아, 이분 하영 공주님이 말합니다. 예. 오빠 멋있어.
3: 예. 아, 그게 자꾸 기억에 남네요. 네.
2: 그러다
3: 네.
2: 화가 나면 오빠 나가.
1: 네. 오빠 멋있지만 나가.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들었던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아내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좋은 이야기라면 한 번쯤은 멋쩍어도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수를 사랑합시다라고 8959번님 문자 주셨는데 때로는 네. 그리고 절대 미안하다고 먼저 안 하는데 어제 홈쇼핑으로 와. 옷을 사주셨어요 와. 라고 문자 주셨는데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미안하다 말도 부부 사이에서 좀 편안하게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존심 싸움 하지 말고 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자 그럼 연장선상에서 아내에게 가장 미안했던 순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자 류장로님 이제 아내한테 좀 이건 참 미안했다 뭐 그런 특정 에피소드라든지 기억이 있을까요?
4: 네 많죠.
1: 아 네
4: 자녀를 이제 양육할 때에 네. 그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1: 네.
4: 정말 저는 일을 하면 완벽하게 하는 그런 걸 원해서
1: 네.
4: 열심히 올인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했었는데
1: 네.
4: 우리 아이들이 클 때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1: 두
4: 아이를 키우면서 이태리 유학도 보내고 성악가를 키우고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아 그냥 엄마가 당연히 그렇게 했다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손녀가 태어나서 이제 돌이 지나고 얘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필요할 때 엄마가 가서 할머니가 가서 도와주면서 여러 가지 그런 역할을 볼 때에
1: 네.
4: 아 엄마에게는 아이 그 양육의 손길이 얼마나 중요하지 그걸 느끼면서
1: 네.
4: 정작 그 아이를 두 아이를 양육할 때에 아내가 힘들었던 그 부분들에 함께 못했던 부분들이 제일 미안하다 생각이 듭니다.
1: 아. 근데 이건 진짜 우리 남편분들께서 잘 생각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내가 육아를 열심히 했지만 이제 우리 남편들은 이렇게 흔히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나는 일 안 했나? 나도 열심히 바깥에서 이제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일을 하지 않았냐? 라는 식으로 뭔가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애써준 아내를 향해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내가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라는 그런 마음 자체가 이 견고한 이제 가정의 연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내 역시 남편을 향해서 좀 밖에서 일하고 하는 것에 대한 너무 고마움이 있을 겁니다.
2: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비교하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말 이 미안함을 갖는 것 자체가 참 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다윈 목사님.

0: 네. 자, 아내에게 좀 미안했던 순간이 있을까요?
1: 저는 어제도 그랬지만은 같이 밥을 못 먹어줄 때 사실 저 때문에 잘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고 같이 대전에 내려왔거든요.
0: 예, 예.
1: 근데 또 지인도 없는데 혼자 밥 먹게 할 때가 참 미안한 것 같습니다.
0: 아, 네. 근데 밥을 함께 먹는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또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너무 또 귀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좀 미안 이유가 미안함 자체가 굉장히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향해서 미안하다라는 마음 자체도 좀 귀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오늘 거의 이제 그 남편, 좋은 남편의 국가대표의 마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문성준 장로님. 아내에게 좀 미안했던 순간이 있을까요? 네.
2: 많죠. 네. 네. 일단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일하는 것도 바쁘고 또 이제 교회 일로도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맡은 것들이 많아서 이제 하다 보면 제가 집에 신경을 잘 못 쓸 때가 있습니다.
0: 네.
2: 근데 이제 지금도 이제 노모를 최근에 모셔서 저희 집에 이제 같이 모시고 사는데.
0: 아, 그래요?
2: 네. 네네. 항상 신경 쓰고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옆에서 바쁘다 보니까 못 도와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저희 집사람도 연주를 하고 하다 보면 늦게 들어왔는데 이제 최근에 엊그제 지난주인가 그랬는데 이제 집안이 막 어지럽고 막 치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가 들어와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0: 일단은
2: 제가 할 거를 못했구나.
0: 일단 장로님 애가 넷이고 거기다가 노모까지, 그러니까 시어머니까지
2: 죄인입니다.
0: 오셨잖아. 장로님 일단 아내분께 박수 보내드립니다.
3: 아유, 너무 수고가 많으시네요, 정말.
0: 아무튼 뭐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좀 신속하게 진행해 보면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우린 이건 꼭 챙겨야 되지 않겠나, 각자의 좀 생각들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 장로님 이어서 계속 말씀해 주시면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우리 이거 해야 된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2: 그러게요. 지금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아내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리고,
0: 네네.
2: 예, 제가 저의 것을 좀 내려놓고 가족과 좀 더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0: 예. 그러니까 나의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 안에서 함께하고자 하는, 그리고 가정을 위해 마음을 쏟는 것도 참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이제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한 출발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류 장로님.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점이 뭐가 있을까요?
4: 거창한 어떤 화려한 능력보다는 그 아내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또 존중해주는, 공감해주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0: 네.
4: 특별한 이벤트보다는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의 표현을 해주는, 수고했다는 그런 말, 또 당신 덕분이야 하는 그런 따뜻한 말. 그게 제일 귀할 것 같고.
0: 네.
4: 아직도 우리는 공사 중인 그 남편이고 아버지지만은 서로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서로를 세워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남편이 되면 좋겠다.
0: 바꾸려 하지 말고.
3: 와. 아유, 박수 박수.
0: 아유. 가슴 깊은 감동으로 옵니다.
3: 아유, 너무 좋네요.
0: 결혼 37년 차 선배님께서 전해주신 귀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다윈 목사님 자신감 있게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우리는 이런 점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어떤 게 있을까요?
1: 저도 경청과 또 한 가지는 나자짐인 것 같습니다.
0: 나자짐. 네. 나자짐 맞아요. 그러니까
1: 남편으로서 자존심 세우려고 하면은 자꾸 싸움만 나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좀 내 고집보다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좀 더 낮아지고 지금 우리 아내가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 또 어떤 마음일까 좀 그걸 헤아리려고 좀 낮게 들어가는 마음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겸손하게.
1: 예.
0: 자,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들었는데 우리 집사님, 박 집사님 어떠십니까? 네.
3: 뭐 저도 한마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3: 제가 요즘에 좀 힘들어서, 몸이 힘들어서 이렇게 쇠약해지니까 제가 남편한테 아침에 그랬어요. 저는 자기야라고 부르거든요. 죄송합니다.
0: 저도 뭐 자기야라고 부릅니다. 네, 네.
3: 자기야, 근데 있잖아. 내가 정말 힘드니까. 물론 하나님도 찾지만 자기 옆에서 그냥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남편은 좀 쉼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그 고백을 하고 오늘도 잘 갔다 와, 이따 저녁에 만나, 이렇게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란 존재가 그냥 옆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든든한 존재고. 네.
3: 처음에는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욕심을 좀 내잖아요. 그리고 나의 자존심도 내고 그러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

0: 날수록 둘이가 하나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서로 맞춰가면서 계속 공사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1: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남편분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우리 아내 옆에서 또 가정에 있어서 가장으로서 든든히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내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고 또 응원도 많이 해 주시고 또 격려와 고맙다라는 이야기도 서로서로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시간이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봅니다. 슬기롭고 거룩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겉면의 말씀 짧게 좀 해주시죠. 뭐 결혼 3개월 차지만 목회자로서 네.
2: 제가 뭐 지금 저도 노력하고 있는 건데요.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이런 마음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2: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은혜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2: 네네.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 네.
1: 그런 존재가 바로 배우자다라는 거
2: 예.
1: 아, 정말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 하나님을 사랑하는
1: 자, 그러면 이제 세 분을 좀 보내드려야 되는데 자, 류장로님 아내에게 짧게 바라는 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 피디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 핸드폰에 뭐라 저장된다 말씀하신 질문을 하셨는데
1: 예.
4: 저희 아내는 짝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 예.
4: 그래서 제 곁에 끝까지 건강하게 있어주기를 친구로 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1: 네.
4: 건강하게 있기 달라는 거는 늘 이제까지 묵묵히 지내왔지만 최근에 어깨가 많이 아파서 이곳저곳 병원을 다니고 또 수술을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은혜 가운데 이제 기도로 회복되고 있지만은 정말 건강하게 오랫동안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1: 네. 자, 문장로님.
4: 네.
1: 우리 조성숙 님께 바라는 점 짧게 말씀해 주시죠.
5: 수가 사랑하고 또 고맙고 감사해. 앞으로 힘들지만 서로 노력하며 지금의 이 모습을 계속 유지하자. 사랑해.
1: 음성 편지 반칙 아닙니까 이거? 아 너무 이게 좀 너무 달달하잖아요. 자 지다인 목사님, 우리 아내분께 우리 공주님께 한마디 해주시죠.
2: 네, 항상 밝고 지금처럼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할렐루야. 자 여기서 좀 세 분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부부의 날 특집으로
0: 네.
1: 함께했는데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부부의 더욱더 견고한 연합에 조금이나마 기여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세 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다윈 목사님 그리고 유병철 장로님 그리고 문성준 장로님 세 분과 좋은 남편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집사님 저희 여기서 잠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오늘 방송 키워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0: 네, 오늘의 키워드는요 자유입니다. 자유 보내주시면 샵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기도문 나가고요. 씨앗이라고 또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나갑니다.
1: 자 그리고 오늘 왜 남편분들만 나왔냐 아내는 언제 하냐 내년쯤에 한번 다시 한번 계획해볼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1부 잠시 인사드리고요 저희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자유고요 또 씨앗 샵 9330번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흐르고 있는 찬양 짧게 좀 듣고 올게요. 안동선의 하나님을 사랑하듯 축가입니다.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돌아오겠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 사랑의 뜰한 묵상노트. 허실 생백이라는 말이 있다. 방을 비우면 그곳에 햇빛이 쏟아져 내려와 환해진다는 뜻으로, 마음을 비우면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데, 성경은 자아가 죽을 때 성령이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살아나시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 가능하다. 이것을 두고 허실 생령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자신을 죽이고 주님께로 향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하나님이 깊이 찾아오신다고 한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않는 한 나는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성령님이 나를 취하지 않는 한 나는 순결하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볼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할 때 넘치는 희락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오늘도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해 본다.

0: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란 사실 알고 계십니까?
1: 네, 이 시간만큼은 온 세상이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사랑이들한 당신을 위한 노래.
0: 자, 이 시간은요, 사랑이들한 청취자분들을 응원하고 또 축복하기 위해 마련한 시간입니다.
1: 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전적으로 여러분들 편에 서서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고 또 축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0: 자, 이 시간 여러분께서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이름을 신청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저희가 그 이름을 넣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축복송을 전해드릴 겁니다.
1: 네, 여러분들의 이름도 좋고요. 또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도 좋습니다. 선정이 되면 그 이름 넣어서 축복송 불러드립니다.
0: 근데 오늘은 이제 박 집사님, 오늘 저희가 네, 제 1부에서도 부부의 날 특집으로 진행했지 않습니까?
1: 네.
0: 2부도 역시 부부의 날 특집으로.
1: 그럼 뭐 혹시 남편 이름, 아내
0: 그쵸?
1: 이름?
0: 오늘은 특별히 배우자의 이름을 신청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0: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아주 멋진 또 엄청난 가창력에 우리 자매님 한 분 나오셨어요. 찬양사 역자 박찬미 자매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부부의 날입니다.
2: 네.
0: 오늘 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2: 저희는 떨어져 있어서요.
0: 그렇죠.
2: 제가 아침에 그 꽃 모양과 함께 저의 사진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0: 본인의 사진을.
2: 네. 여보, 제가 꽃이에요 하면서.
0: 아, 그래요?
2: 저희 아들과 함께 이렇게 보냈어요.
1: 너무 좋으셨겠어요. 네,
2: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항상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0: 자, 아무튼 네, 더욱더 견고한 연합에 있어서 귀한 그런
2: 네,
0: 조금의 잠깐의 예, 고난의 그 과정이 그렇죠, 되기를 바라면서.
2: 알겠습니다.
0: 더욱더 견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이름 신청받는데 오늘은 특별히 배우자, 부부의 날인 만큼 배우자의 이름 신청해 주시고 약간 이런 거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배우자의 이름 딱 이제 선정이 됐잖아요.
1: 네.
0: 오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퇴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밥, 저녁 먹을 때 잠깐 내가 오늘 극동 봐서 사랑했더라는 신청을 해가지고
1: 와.

0: 선물을 준비했어 해가지고 들려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자 오늘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사연과 함께 배우자의 성함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근데 집사님
1: 네?
0: 한 분이 뭐 여러 오늘 당연히 여러 명은 아니겠지만
1: 그렇죠. 오늘은 네. 오늘은 정말 한 분이겠죠.
0: 그렇죠. 한 분이겠죠.
1: 뭐 남편분은 아내 이름 또 아내분은 남편분 이름 이렇게 맞습니다. 서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0: 혹시 내가 막 자녀다 자녀인데 우리 부모님을 좀 축하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뭐 부모님 중에 한 분을 뭐 올린다든지 그런 건 가능하겠지만 이제 오늘은 이제 배우자의 이름을 신청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문자창이 잠잠한 거 보니까 이제 아이 나 뭐 우리 배우자한테 무슨 축복이야 뭐 이런
1: 싸우시나?
0: 마음은 아니시겠죠? 사연을 쓰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1: 네 그럼요.
0: 지금 근데 추이를 봤을 때 오늘 신청하시면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1: 네 그렇습니다. 바로 샵 9330번으로 네. 아, 바로 보내십. 오는데요 지금. 네,
0: 경쟁률이 그렇게 오늘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아, 벌써 신청하셨네요.
1: 네, 네. 오늘은 배우자의 이름 배우자의 부탁드립니다. 이름입니다.
0: 자 그러면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문자 신청해 주실 동안 우리 찬미자매님의 라이브 찬양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특별히 또 부부의 날을 맞아서 좀 찬양을 선곡하셨다고요?
2: 네 맞습니다. 부부의 사랑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사랑은 서로 막 너무 좋아서
0: 알콩달콩
2: 예, 뭐. 예.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랑을 예.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한결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르더라고요.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정말 진정한 사랑이구나.
0: 어떤 얘기를 하죠?
2: 네. 오래 참고
0: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2: 그렇습니다.
0: 않고 시기하지 않고
1: 몇 년 되셨죠? 지금 결혼하신지
2: 아, 저희는 이제 4년 정도 됐는데요. 아, 네. 그리고 모든 것을 감싸주고 모든 아, 것을 믿으며
1: 네. 아멘.
0: 네. 바라며, 바라며 견딘다.
2: 네. 그런데 그 마지막 구절이 저의 가슴을 막 뛰게 했어요. 뭐냐면 네. 이 세상 끝까지 이 사랑은 영원하다.
0: 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맺어진 사랑이니까
2: 네,
0: 영원할 수밖에 없죠. 네.
2: 그래서 제가 오래 참아도 아, 이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0: 아멘.
2: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모두 이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아, 준비했습니다.
0: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네. 참된 사랑을 이루어 나가자. 네, 오늘 박찬미 자매님께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향해 또 특별히 부부의 날을 맞아서 불러드립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함께 들으시죠.

0: 아멘.
1: 아멘.
0: 아, 오늘은 날이 날이니만큼 더 굉장히
1: 너무 좋은데요.
0: 어, 묵직하네요.
1: 그리고 왜 이렇게 남편한테 잘못한 게 떠오르든지.
0: 아, 아, 오래 참아야 되는데.
2: 주여.
1: 아, 제가 부족합니다. 어,
0: 많이 반성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축복하기 위해서
1: 네. 네.
0: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한 코너입니다. 네. 오늘 특별히 배우자 성함을 신청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요.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또 문자를 남겨 주시고 계신데 이제 소개를 좀 해 볼게요. 자, 이제 하나하나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오늘 어떤 분이 선정될지 공개를 하기 앞서서 문자 소개를 좀 해 보죠. 7716번님 문자 네, 주셨네요.
1: 이분께서는 아드님 이름을 또 보내셨는데요. 홍덕. 얼마 전 아들과 전화통화 중에 뭔가 좀 안 좋았는지 아들과 사이가 좀 안 좋다고 하네요. 힘주세요.
0: 아, 남편분 성함이 홍덕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께서 이제 아들과 지금
1: 그렇군요.
0: 조금 이제 사이가 소원해진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힘이 내셨으면 좋겠다가
1: 싶어서.
0: 네, 이렇게 문자를 네.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751번님께서 돌 아기를 두고 1박 2일 출장을 떠나 고생하는 우리 남편 권중학 축복해주세요 하시면서 자기 출장도 힘들 텐데 아기와 아내를 더 생각해주는 귀한 남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라고.
1: 3751번님.
0: 아, 지금 우리 박찬미 자매님께서 굉장히 지금 네. 마음이 끌리시는 것 같아요.
2: 아, 좋습니다.
0: 아, 지금. 네. 아, 그리고 5799번님 문자네요.
1: 네, 항상 지쳐있는 우리 남편을 위해서 찬양 한 곡 부탁드립니다. 심현수.
0: 네. 남편 이름이 김태현입니다. 남편을 위한 축복송 만들어주세요. 7932번님께서 또 첫 참여해주셨습니다.
1: 네.
0: 지금까지 듣고만 계시다가 오늘 참여해주셨네요. 자, 1357번님 박승빈 부탁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 자, 그리고 8865번님이시네요.
1: 네, 안녕하세요. 간호사 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허윤정 집사를 축복해주고 싶습니다. 5년 된 부부입니다.
0: 야, 5년.
1: 허윤정 집사님.
0: 우리 박찬미 자매님과 약간 지금 결혼한 지 이제
2: 예.
0: 기간이 조금 유사한 것 같네요.
2: 네.
0: 자, 이 중에서 한 분 좀 선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중에서 우리 찬미 자매님
2: 네.
0: 좀 여기서 어떤 분을 좀 축복해드리고 싶은지 좀 한번 골라주시죠.
2: 제가 아까 박수를 쳤던 성경에서 말하는
0: 성경에서 남편입니다. 말하는 남편.
2: 네, 아내가 이렇게 남편을 표현하기 어렵거든요.
0: 그렇죠.
2: 예, 아주 멋진 3751번님
0: 권중자 학자.
2: 네.
0: 자, 그러면 어떤 가사로 저희가 좀 썼는지 일단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제 428장의 가사를 좀 바꿔봤는데 우리 집사님 중학 권중학 성함을 넣어서 좀 읽어주시죠.
1: 네,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 사랑하는 권중학. 다 표현하지 못해도 없으면 못 살아. 거친 광야 걸어가도 중학 있어 외롭지 않아. 마음 다해 서로 양보하며 평생 함께 걸어가요.
0: 자, 녹음하십시오. 녹음하셔서 꼭 들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참이자매님께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 불러주시고 또 특별한 축복송까지 전해드립니다. 권중학 축복해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와.
0: 너무 좋네요. 자, 거친 광야 걸어가도 중학 있어 외롭지 않다.
1: 와, 힘이 팍팍 날 것 같아요.
0: 마음을 다해 서로 양보하며 평생 함께 걸어요. 양보가 결국 오래 참고 그렇습니다. 온유하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우리 중학님께 큰 용기와 격려가 됐기를 바라면서 자, 이어서 계속해서 문자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사연 네, 3932번님 문자 주셨네요.
1: 네, 함께 지내고 잊지 못한 지 벌써 10년이 돼갑니다. 주님이 주신 배필이란 것, 의심했던 것을 회개하며 당신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계신 멀리까지 하나님과 저의 사랑이 전달되길 기도드립니다.
0: 하시면서 이제 3932번님 이름을 안 신청 안 하셨어요. 혹시 몰라서 검색해볼게요. 3932번님. 아, 너무 안타깝게도.
2: 네. 이름이 없으시죠?
0: 이름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예. 네. 이름이 없어서. 사연만 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1069번님이시네요.
1: 네. 멀리 떨어져 있는 선교사역에 힘쓰고 있는 아내.
0: 굴리아에게
1: 찬양이 힘이 되고 축복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0: 아, 지금 국제 결혼을 하셨나 봐요.
1: 네, 굴리아입니다.
0: 굴리아. 또 다행히도 두 글자입니다.
1: 네.
0: 다행히도 두 글자. 굴리아. 선교 사역에 애쓰고 있는 아내분. 힘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셨는데 네, 잘 저희가 사연 받았습니다. 0360번님이시네요.
1: 네, 저희 남편 양승지 이름으로 축복해 주세요. 교회의 장로님으로 연로하신 시부모님의 둘째 아들로 형님이자 목사님을 잘 섬기는 그리고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두 딸 아이들의 친구이자 아빠로 저에게는 또 든든한 등대와 같이 옆에 있어주는 남편에게 정말 고맙고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0: 아, 여기 안에 존경심과 또 감사한 마음들 또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요. 읽는 것만으로도 참 감동이 되네요.
1: 그러니까요.
0: 자, 6206번님.
1: 네. 이번에는 아내 신미화 사랑합니다. 내가 차를 주차한 곳을 알지 못하고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찾고 있었는데 아내가 어디를 가보라고 해서 가보았는데 그곳에 차가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게 사랑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0: 자, 역시 아내 말 들어야 됩니다. 아내 말을 들어야 돼요. 이게 정말 아내의 매직이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찾을 때는 그렇게 없는데 아내가 얘기해서 또 찾아보면 거기 있고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아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남편분들 더 이상 부정하지 말고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아내 말에 순종하는
1: 와 그런데
0: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1: 눈물이 나게 사랑한대요.
0: 네.
1: 아. 와 신미환님 예, 축복합니다.
0: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분을 선택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우리 참이자매님
2: 네.
0: 지금 또 소개해드렸던 분들 중에서 좀 한 분을 좀 선정해 주신다면요.
2: 저는 6206번님 신미환님
0: 신미환님
2: 아. 네 아내분에게 이렇게 축복을 원하시는
0: 네. 네. 여기서 또 이제 아마 여기 이게 좀 중요하지 않았을까 눈물나게 사랑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6206번님께서 신청하신 신미화님 자 오늘 꼭 녹음하시고 오늘 저녁이나 이렇게 함께 만났을 때 꼭 선물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이 찬양을 저희가 가사를 좀 바꿔봤는데요. 자 박은영 집사님
1: 네.
0: 가사를 좀 읽어주시죠.
1: 네. 우리라는 말을 굳게 붙잡아 평생토록 서로 사랑하면서 은혜 안에 함께 성장하면서 주의 복된 가정 세워나가요. 가장 귀한 선물 신미화 나의 기도응답 신미화 나는 항상 신미화 편이죠. 그대 뒤에 항상 내가 있어요.
0: 이름이 많이 나오네요. 가장 귀한 선물 신미화 나의 기도응답 신미화 나는 항상 미화편이다 라는 거 큰 격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참이자매님의 음성으로 우리 신미화 아내분 축복해드립니다.

0: 너무 좋네요.
1: 아유, 심의아님 좋으시겠어요.
0: 이거 진짜 좋네요. 와. 아. 그리고 찬미자매님께서 너무 또 네. 맛깔나게 잘 불러주시니까 네. 더더욱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찬미자매님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찬미자매님 이제 SNS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인별그램 박찬미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신청이 많이 쌓였네요. 얼른 좀 소개하겠습니다. 자, 5101번님께서 저의 배우자 강은숙 권사 위에 보냅니다. 우리는 사내에서 회사에서 만나서 사랑을 키웠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22년 고생한 우리 강권사 축복하면서 보내봅니다.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으로 신청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아내분을 위한 아주 진한 사랑을 남겨주셨습니다.
1: 네, 이번에는 31년차 부부인데요.
0: 31년차 부부 등장했습니다.
1: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아우, 축하드리고요.
0: 이럴 수가.
1: 네, 남편 김연수 안수 집사님. 요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항상 신경을 좀 못 써주고 있는데 얼른 건강 챙겨서 건강해질게요. 사랑합니다.
0: 아, 이거 너무 강력한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결혼 기념일.
1: 와, 0496번님.
0: 자, 0882번님 문자네요.
1: 네, 오늘 부부의 날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열심히 일 잘하는 저희 남편 김홍태님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싶어요. 샬롬, 감사합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오늘 그냥 문자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네요. 아이고, 이거 또 어떡하죠. 아, 5137번님 문자입니다. 노래 들으니까 저 눈물 나요 하시면서 3년 전 하늘나라 간 우리 색시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정진순 사랑해 라고 문자 주셨어요. 아유, 네. 7683번님, 이의오 집사. 저희 남편, 22년 전 친구의 거짓말로 만남을 가지게 됐는데, 친구의 거짓말로 만남을 가지게 되셨대요. 어느 날 남편이 종교를 가지고 싶다는 말에 주님을, 하나님을 떠나 살던 제가 지금은 주님을 떠나면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제 신앙을 세워준 좋은 사람, 저의 남편, 이의오 집사. 현실 앞에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찬양해 주시면 녹음해서 꼭 보내겠습니다. 일평생 오래 기억될 선물이 되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라고 문자 주셨고. 뒤에 후반부의 사연들이 너무 강력한데요, 다.
1: 정말 많은 분들이 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0: 0885번님 문자.
1: 정남기 집사, 적과의 동침처럼 1차전, 2차전을 통해서 이기려 했지만 말씀은 섬기는 자가 승리하리라 하셨기에 순종하며 섬기려 합니다. 남편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를 연주했던 그때를 기억해보니 오히려 남편이 인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불러주신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섬기며 사랑하고 돕는 배필로 서보겠습니다.
0: 아이고, 어떻게 오늘 사연들이 후반부에 강력하네요. 5477번님, 오늘은 저희 부부 결혼 4주년 기념일이에요.
1: 아이고.
0: 제가 항암 치료 중이라서 제 남편이 저를 챙기느라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 남편 민정표 집사 축복해주세요 라고 문자 주셨고, 6252번님, 남편 이준형을 위한 곡 부탁합니다. 남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저 기도 제목이에요. 라고 문자 주셨고, 9325번님이시네요. 네,
1: 사랑한 아내 권선미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0년 동안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고 이끌어준 우리 선미, 오늘 생일입니다. 축복해주세요.
0: 야, 오늘 기념일 청출동이네요. 이거 큰일 났네요.
1: 가죠.
0: 아유, 네. 5137번님, 방송 들으니까 눈물 나서 운전 못하고 계시다고. 아유, 네. 백재, 아까 저희가 이름이 없다, 백재욱이라고 또 신청해 주셨고, 김병민 목사님, 31년

0: 된 부부입니다. 작은 교회 섬기느라 늘 수고가 많습니다. 축복해 주세요라고 또 문자 주셨고. 둘이 하나 된 지 벌써 51년 됐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조의순 와. 권사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라고 문자 주셨고.
1: 아이고. 너무 많은 분들이 보내 주셔서 어떡해요?
0: 제가 이따 한 분 선정해 보죠. 시간 관계상 이제 한 분 선정해 보겠습니다. 아유, 저 일찌감치 보낸 분들

0: 그 결혼기념일 4주년 대신
1: 4주년.
0: 항암 치료하고 계신 아. 네. 5477번님 민정표 네.
2: 민정표 집사님.
0: 네.
2: 자, 이 가사 한번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와 같이 길게 하는 것 가사를 조금 바꿔봤거든요.
3: 네. 주님 나를 사랑하사 귀한 배필 주셨네. 언약 안에 하나 되어 주의 가정 이뤘네. 평생의 동역자 정표는 내 반쪽. 그 누가 뭐래도 정표만 못하네.
2: 은혜와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찬미 자매님께서 축복송 불러주십니다.

0: 아멘. 아멘. 어, 힘이 나고 또 감동인데, 어, 우리 또 두 분께도 어, 특별한 의미와 감동으로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아, 더 했으면 좋겠네요. 아, 오늘 시간 강사 여기서 마쳐야 된다는 게 너무 아쉬운 마음인데. 참미자매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1: 아, 오늘은요, 정말 더더욱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저도 본받는 것 같고요. 네. 아까 50몇 년간 함께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0: 맞아요.
1: 저도 그렇게 소망하면서, 네. 아, 우리 남편과 함께.
0: 남편 이름으로 넣어서 축복성 연습 많이 하셨겠네요?
1: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0: 막. 아, 남편 좀 사랑한다고 좀 이렇게 잠시나마 아. 좀 언급해 주시죠.
1: 여보 사랑해요. 멀리서 힘내요.
0: 아, 네. 오늘도 너무 멋지게 또 귀한 축복송을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선물해 주신 우리 찬양사역자 박찬미 자매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기대가 됩니다.
1: 네.
0: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놀라운 사랑 흐르고 있는 찬양 우리 박찬미 자매님의 숨겨진 엄청난 귀한 찬양이죠. 숨겨진 명곡 제이워십 있는 모습 그대로 네, 이찬미 자매님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저희 오늘 방송 네, 키워드 좀 다시 한번 공개해 주시죠.
2: 네,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자유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기도문 나가고요. 또 씨앗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나갑니다.
0: 자유 그리고 씨앗 네, 샵 9330번으로 각각 문자 남겨주시고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두 가지의 영적 영양제, 영적 보약 정말 잘 챙겨 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박찬미 자매님 사랑합니다. 7654번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5월 5일 결혼기념일에 늘 행사가 있어 같이 하지 못했는데 사역의 자리에서 같이 헌신해줘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5월 당신의 목소리가 바다 빛처럼 전해집니다. 라고 남편분께서 전해주신 것 같네요. 와. 아, 저희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풍성한 은혜와 감동이 가득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사랑했더란 제작 진행의 저는 장찬희였고요. 오늘도 박은영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2: 네, 우리 모두는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0: 오늘도 열심히
2: 사랑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 대전시 동구 대동에 위치한 영광교회에서 2026년 대전노회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예수님 사랑 하이하이라는 주제로 목소리교회 김선수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십니다. 문의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바라기 선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라는 주제로 2026 여름 주바라기 청소년 청년대학 선교 비전 캠프를 진행합니다. 7월 23일 목요일부터 8월 15일 토요일까지 총신대학원과 한남대학교에서 청소년 캠프와 청년 대학 캠프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바라기 선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가 6월 9일 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청주 서문교회에서 2026 지저스 페스티벌 청주 목회자 전도 훈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치과의료선교회가 5월 23일 토요일부터 25일 월요일까지 국제청소년센터 유스호스텔에서 제9차 치과의료선교대회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치과의료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청주지부가 5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청주시 탑동에 위치한 동산교회에서 두란노 아버지학교 청주 82기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학교 청주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한빛교회가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나라를 위한 5시간 기도회를 엽니다.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과 원주 충정교회 최규명 목사님의 인도로 진행되며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논산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대동에 위치한 동대전 장로교회가 5월 22일 금요일 김재원 아나운서 초청 기도회를 엽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동대전 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청소년 교육선교회와 평택 성시화 운동본부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평택 제1감리교회에서 제8회 청소년 대각성 집회를 엽니다.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과 김선교 선교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문의사항은 평택 청소년 교육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선교회가 제50기 바울선교사를 모집합니다. 7월 31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바울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며 삶을 노래하는 이음합창단이 단원을 모집합니다. 좋은씨앗교회 김종용 목사님과 독일 카셀 국립대학원을 졸업한 유수연 지휘자가 함께하며 자격 요건 없이 경험이 없는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음합창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유천로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 부설 선한목자상담실이 6월 6일 토요일 결혼 파트너 찾기 모임을 개최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까지 자기소개와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선한목자상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해맑음교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이웃과 함께하는 아나바다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직접 만든 반찬과 풍성한 먹거리, 지역 특산품과 생활필수품, 그리고 볼거리까지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해맑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가 6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대전 남부교회에서 목회자 은퇴 전후의 사역 대안이라는 주제로 목회자 코칭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목회자 은퇴준비연구소 김남순 소장과 사단법인 국제코칭협회 이사장 박중호 목사님입니다. 5월 27일까지 현직 목사님과 은퇴 목사님 그리고 평신도 리더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에 위치한 함께 가는 교회가 5월 31일 주일 외국인 공동체와 함께하는 미니 선교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교라는 주제로 각국의 문화와 기독교 분포 현황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부스를 준비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청주 함께 가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대일 장로교회 한국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이 내려놓아야 될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고자 하는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논쟁은 사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죠. 과격한 유대교 원리주의자들이 지금도 있어서 안식일에 문을 여는 예루살렘의 대형 백화점들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를 하는 경우들도 지금도 간혹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관해서 깨뜨려야 될 고정관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런데 일단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진행하는 중에 계속 이따금씩 확인할 것인데요. 그것은 안식일에 관해서 깨뜨려야 될 고정관념이 있다는 이 사실이 곧 안식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려는 노력과 열심이 너무 과하다, 조금 타협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안식일에 깨뜨려야 될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단지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안식일에 관련된 분명한 우선순위를 깨달아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히려 더 안식일의 의미를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면요, 사람들이 또 한번 안식일에 관한 도전을 예수님에게 던진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요. 본문 9절과 10절을 먼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교활한 사람들은요,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을 안 고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뭐여야 되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앞서 말씀한 바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 앞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고 또다시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삼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들의 도전을 어떤 식으로 잠재우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에 관한 하나님의 분명한 생각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본문 11절, 12절도 연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지켜야 함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우선순위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직선적으로만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쪽 사방 다 전체를 파악할 줄 아는 그런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을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상충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다면 그 우선순위는 선을 행함에 두어야 된다. 일단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또 한 번 확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안식일과 선행의 대결이 아닌 것입니다. 안식일과 선행 중에 뭐가 더 1등이냐, 뭐가 더 중요하냐, 이런 대결 구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상황 속에서 결정하고 시행하게 될 많은 나로부터 말미암는 그 행위가 상황에 따른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 바로 이런 것이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과 선행 중에 무엇을 우선시 할 것이냐에 대한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이 내리셨던 이 결론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오해 없이 수긍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1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 상황에서 더 기뻐하시는 일인지는 결론이 났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나의 열심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절실한 누군가를 이 사랑으로 돕는 행위가 필요한 어떤 상황이라면 그때의 우선순위는 내 앞에 주어진 선행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말씀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고서 보란듯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 내용도 보겠습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배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행동하고 결정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은혜, 삶에 여러분들이 정하는 우선순위가 지혜롭게 결정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다시 확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과 이 행하심이 항상 예배보다 선행이 먼저다라는 단편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맞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우선순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정형화되거나 공식화되어서 아무런 어떤 상황에도 다 대입되는 그런 성격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잘못된 사고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를 핑계대고 선행을 외면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선행을 핑계대고 예배를 외면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게다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희생시키시고 대신 선행을 선택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시는 이 선택이 결코 안식일을 훼손시키는 일이 아님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전혀 다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논쟁이 애초부터 아니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선행도 포기하지 않으셨지만 안식일을 지키시는 일도 결코 포기하신 적이 없으셨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처럼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이 단언적인 말씀을 통해서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일 장로교회 한국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2-523-7000번, 523-7000번 대일 장로교회나 0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5월 21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시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기동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공약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특히 기독 학부모 상당수가 교육감의 사학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사학 미션 네트워크는 어제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한국교회 학부모 기도회 및 조사 발표회를 열고 명지대 교육 미션 센터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기독교인 5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 유권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자녀를 둔 기독 유권자들의 74.7%는 투표할 때 후보의 교육 정책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아 높은 정책 중심 성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번에 교육감 선거가 함께 치러진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성도가 33.3%에 달했고 교육감의 구체적인 권한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비율도 59.9%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기독교 사학을 포함해 전체 중고등학교 교사를 뽑을 때 필기시험 출제권과 합격 커트라인 결정권을 다름 아닌 교육감이 쥐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려 77.4%가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트워크 측은 교육감의 권한을 정확히 인지할수록 맹목적인 투표가 줄고 정책 중심의 참여가 유의미하게 늘어난다며 한국교회가 기독교적 관점의 정책 분석 자료를 성도들과 시급히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설교를 전한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역시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는 일은 곧 선교라며 기독 사학 회복과 기독 학부모의 소명 회복을 위한 공적 책임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내 아이가 교실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을지 결정하는 교육감 선거, 기독 학부모들의 철저한 정책 검증과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시급해 보입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워싱턴 DC의 정관계 리더들이 대거 모인 자리에서 한국교회가 한미동맹의 성경적 가치와 영적 파트너십을 선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알라바스터 하우스 2026 리더십 서밋 기조 강연에서 급변하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신앙을 기반으로 형성된 신뢰관계인 페이스 팩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0: 영어로 강연한 이 목사는 미국이 건국 후 불과 250년 만에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춘 나라로 성장한 비결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1620년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넌 뒤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고 예배드렸던 건국 정신을 언급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믿음과 성경적 언약의 개념이 미국 번영의 토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근대화와 눈부신 경제성장 역시 141년 전 미국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과 6.25 전쟁 당시 미군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총회층은 이 목사가 강연 직후 정관계 인사들에게 영적 복음을 지원해온 알라바스터 하우스의 설립자 킴벌리 제노 목사와 함께 양국의 공유된 가치관 수호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이종만 신임 총회장이 새 회기 교단의 신뢰 회복과 함께 은퇴 목회자 및 선교사를 위한 복지 안정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종만 총회장은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교단 내 작은 교회 은퇴 목회자들과 은퇴 선교사들이 심각한 주거 및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회 차원에서 은퇴 목회자를 위한 임대주택 주거비를 일부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 중이며 응급재단 미가입 선교사들도 목회자에 준하는 혜택을 받도록 상시 지원 구조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총회장은 교단이 해마다 개최하는 청년 대형 집회를 중심으로 다음 세대와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성도들이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건강한 성결 정신을 회복해 이웃과 사회에 감동을 주는 교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미국의 청소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급변하는 사회 속 미래 세대의 세계 시민성 함양과 초국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 YMCA는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중국칭화대학교 등과 함께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2026 한일 중미 고교생 문화의식조사 국제연구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제학술세미나에서는 4개국 청소년의 문화의식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 청소년들이 디지털 활용 역량은 높지만 전통문화 이해와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문화 접근과 내면화 사이의 격차가 크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발제자들은 한국 청소년들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단순 정보 검색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핀란드의 뉴 리터러시 정책처럼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의적 문화 시민으로 성장할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청소년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능동적 문화 생산자로 키우기 위해 학교 밖 지역사회 플랫폼과 국제 공동 창작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제 YMCA 등과 연계한 시민성 교육 공동 연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연합회 측은 전했습니다. 세계적인 생태신학자가 전 세계적 기후위기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한국교회의 신학과 영적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가 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미국 두루대학교 캐서린 켈러 교수는 기후위기는 정치적 논쟁을 넘어 신앙의 본질과 직결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켈러 교수는 오늘날 지구 온난화를 초래한 성장주의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 대해 교회가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청지기 정신을 단순한 개인 윤리가 아니라 생태적 책임을 다하는 신학으로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종교 공동체에 머물지 말고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이웃과 모든 피조물의 연결성을 회복하는 비판적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충남권 대부분 지역은 오후에 비가 그치겠으며 충남권 남동부 지역은 저녁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2도,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1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남지구입니다. FABC
1: FEBC 신앙 칼럼.
2: 영화 히말리아는 대한민국 대표 산악인 엄홍길 대장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2004년 함께 산을 오르던 후배 산악인이 에베레스트 등반 중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해발 8,000m가 넘는 히말리아는 산소 부족과 눈보라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조차 버티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후배를 데려오는 일 역시 또 다른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이제는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엄은길 대장은 후배를 홀로 남겨둘 수 없다며 다시 산으로 향합니다. 영화 속에 가장 마음을 울리는 대사가 있습니다. 기다려, 우리가 꼭 데리러 갈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외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능력의 선언이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사랑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현실 속에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죄와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기다려, 내가 너를 데리러 간다. 존귀하신 여러분, 혹시 오늘 혼자 남겨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가장 어두운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와중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소망의 기도 유진삼입니다. 네, 이 시간은 소중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국군 장병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부의 날인데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 제목은 샵9330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042-825-9331번에서 4번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위대하시고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시면서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0: 아멘. 네, 위대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는 소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중보기도에 함께 하실 분들은 삼성선결교회 박상호 목사님, 그리고 고동희 전도사님, 김동욱 장로님, 김현희, 김명숙, 조계양, 정정례 권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소망가족분들의

0: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듣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세히 보시고 또 오랫동안 보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부부일수록 자세히 보지 않고요. 또 오랫동안 기다려주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방송 가족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더 자세히 보고 또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귀한 가정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아멘. 네,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고 신실하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믿음의 선한 역사를 누리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가운데 붙잡힘 받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네,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있는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가족은 가장 편한 상대잖아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인데 정말 더 많이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샵 9330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그리고 042-825-9331번에서 4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녀와 군성결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부부의 날을 맞아서 배우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문자 사연들 저희가 또 함께 먼저 기도하겠는데요. 9507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부부의 날 신랑이 옆에 있어줌에 감사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불평 불만이 아닌 감사의 가정 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신랑 월급이 정상으로 회복되길 미리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9507 이 문자를 주신 분은 감사의 분이라고 우리가 호칭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기도 제목처럼 부부의 날을 맞아서 옆에 있어주는 그 신랑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또 감사한지 아내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1: 아멘.
0: 네, 우리 목사님 이 가정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귀한 가정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사랑으로 함께하고 서로를 섬김에 아끼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귀한 삶의 한몸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아멘.
1: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게 도와주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은혜를 더 기대하고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고백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2: 아멘.
1: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의의 역사를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또 막혀진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가 더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하실 주를 기대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네, 오늘 기도 제목 안에 감사가 참 많이 있어요. 목사님, 이 하나만이라도 오늘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져보는데요. 이 감사가 왜 중요한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사람의 인생은 불평, 원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것을 보면 불평, 원망이 커지고요. 반대로 감사 조건을 찾으면 감사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방송 가족도 우리 모두도 오늘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새로 향하시는

0: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를 누리려면 우리 모두가 감사의 조건 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네, 어떤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4007번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90세입니다. 지난달 위 내시경에서 위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연세가 많고 여러 가지 질환으로 검사나 또 수술이 어렵습니다. 예, 다행히도 아직은 통증이 없습니다. 지금도 포도밭에 나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그곳이 힐링의 장소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늘나라 가실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를 15년 전 전도한 권사님께서 대장암으로 25일 이대병원에서 입원하는데 27일 검사 후 결과에 따라 항암치료나 그리고 또 절제수술을 하게 됩니다. 전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너무나 귀한 또 권사님이시네요. 권사님 더욱더 강건하셔서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또 감당하시는 우리 권사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버님 정말 포도밭으로 열심히 또 생계를 위해서 영접 일하시고 계시는데 무엇보다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남은 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아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목사님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지시고 또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친정 아버지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사랑하는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치료하심, 영과 육의 강건함을 누리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길어지는 투병 생활 속에서도 낙심 않게 하시고 고쳐주실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치료의 과정 가운데서 임하시고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1: 아멘.
0: 이웃에게 이 소망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이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실 줄 믿사옵고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네, 사랑하는 아버님, 90세 그 노구의 몸으로 또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목사님. 네, 정말 이 위암 판정은 받으셨지만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신 평안함이,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무엇보다 남은 여생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권사님도 정말 건강이 회복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주님을 알려주는 귀한 사명을 끝까지 평생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0714번님께서 저희 아들, 딸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책임감 있는 가장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시고요. 또한 독일에 가신 목사님 돌아오는 날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자녀분을 위해서 또 해외에 또 선교로 나가 계신 우리 목사님을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인데요. 이런 기도 제목 보면 참 우리 목사님들 행복하시겠다. 어떠세요, 목사님?
0: 그렇죠. 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행복하지만 또 기도로 중보하고 돕는 손길들이 있음에 감사할 뿐이죠.
1: 네. 이 시간 간절히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두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0: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들, 딸,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1: 아멘.
0: 험한 세대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1: 아멘.
0: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서 복된 발걸음, 승리하는 발걸음 걷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1: 아멘.
0: 귀한 가정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0: 가는 복된 가정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1: 아멘.
0: 또 목사님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로 기도하는 우리 귀한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시되 우리 교회들마다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중보의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응답받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1: 아멘.
0: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5302번님께서 작은 딸이 주말 부부입니다. 혼자 손녀딸을 케어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과 분노장애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이 이 시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주는 불안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1: 아멘.
0: 사랑하는 딸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귀한 가정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1: 아멘.
0: 불안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1: 아멘.
0: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올려드리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 걷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하여 두려움 없이 날마다 새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울증과 분노장애로 인하여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권능의 손이 안수하셔서
1: 아멘.
0: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1: 아멘.
0: 모든 상황 가운데서 새로 행하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0: 이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신실하게 또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응답해 주실 점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샵9330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지금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문자 사연들이 많아서 저희가 좀 문자로 많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권을 위해서 또 기도 제목 올려주셨는데요. 아버지 강봉철님, 그리고 언니 강나영, 남동생 강관효, 여동생 강아름, 가족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혼자 또 이렇게 이 가정의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목사님? 네.
1: 하여튼 기도의 동력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함께 이런 분

0: 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 아멘. 네, 이 시간 가족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0: 오늘도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의 영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 가정이, 내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움받기 원합니다.
2: 아멘.
0: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2: 아멘.
0: 오늘 기도하는 우리 강봉철

0: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영혼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주님이 기억하시되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귀한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1: 아멘.
0: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또 기도로 중보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언젠가 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2: 아멘.
1: 예, 특히 또 아버님을 위해서 또 이렇게 또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0번님께서 기도 제목 올려주셨는데요. 막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31살인데 아직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네, 정말 믿음의 가정을 빨리 가져야 되는 그런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님들은 얼마나 또 급하시겠어요. 서른이 넘었으니까.
0: 그렇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이 임할 줄 믿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 그렇죠.
0: 사랑하는 어머니가 귀한 아들이 복된 가정을 이루길 원하여서 기도합니다.
3: 아,
0: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 귀한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1: 아, 네.
0: 하나님 좋은 배필도 주시고 또 귀한 가정 이루기에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귀한 아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1: 아, 네.
0: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기도하며 간구한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네,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명문 또 가문을 이어나갈 줄 믿습니다.
2: 아멘.
1: 네, 이 시간에는 또 우리 이 0360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청주 예수록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영주 권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남편 양승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선임 장로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구석구석 잘 보살피며 또 함께하고 있는 사업장이 주님이 쓰시기에 기뻐하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양가 부모님의 아들로 그리고 남편으로 두 딸의 아빠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늘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양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할렐루야.
1: 네, 우리 장로님을 많이 사랑하는.
0: 네. 그렇죠. 이렇게 귀한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 영향력을 떨치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 네, 우리 김동욱 장로님 나오셨는데요. 아내분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4: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한 마음뿐이죠. 그죠? 네, 더 많이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해 주는 우리 모든 부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과 귀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청취자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한 사람이 교회를 섬김으로,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1: 아멘.
0: 또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2: 아멘.
0: 그래서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2: 아멘.
0: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2: 아멘.
0: 하나님이 능력되심을 믿습니다.
3: 아멘.
0: 하나님이 지혜를 도와 주실 줄 믿습니다.
2: 아멘.
0: 우리 김영주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양성주지 장로님의 귀한 발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섬기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가정에 아비로 어미로 세우셨는데 아비로서 어미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기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우리 선임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더 그 책임감과 또 사명이 또 무게가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6730번님께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을 만나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또 만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군 복무 생활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역하는 날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목사님.
0: 네.
1: 네,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아드님 그곳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0: 기도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전후방 각지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국군 장병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 귀한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군 부대마다 복음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1: 아멘.
0: 무엇보다도 군 복무 기간 동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2: 아멘.
0: 귀한 영혼이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2: 아멘.
0: 군 생활을 통해서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하게 도와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2: 아멘.
0: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군에 보낸 가족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구원의 역사를 행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2: 아멘.
0: 무엇보다도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군 생활 군 복무 기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멋지게 군생활 잘 감당하시고 그곳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0: 아,
1: 예, 군대에서 목사님 군대 다녀오셨죠?
0: 네.
1: 장로님도 다녀오셨죠?
0: 네,
1: 다녀오신 분들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많은 목회자 분들이 되시더라고요. 네.
0: 그렇죠. 가장 외로운 시간 또 가장 곤고한 시간에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캄캄한 밤에 별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외로운 시간이거든요. 군 복무 시간이. 그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아멘. 우리 장로님께서는요.
3: 군 생활이 외롭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외롭지 않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서 먼 곳에 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군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장병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모든 우리 국군 장병들 군대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군대 안에 다 또 부대 안에 저기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예, 그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906번님께서 여동생이 고위염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참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목사님. 예, 이 시간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우리가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0: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고위염 당뇨와 또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는 귀한 자매가 있습니다. 혈류병 걸렸던 여인을 만지시고 혈류의 그늘을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2: 아멘.
0: 치유하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2: 아멘.
0: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2: 아멘.
0: 마음의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셔서
2: 아멘.
0: 하나님이 만지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2: 아멘.
0: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외에도 이 시간 병상에서 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0: 힘을 구하는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세일을 행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1: 아멘.
0: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3848번님께서 저는 공주 꿈의 교회 권사입니다. 우리 딸 아들인 외손자가 해군 오늘 훈련을 마치는 날입니다. 아마 훈련병인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자대 배치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붙여주시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바다를 잘 지키는 해군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분은 육군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정말 훈련을 잘 마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에 그 있는 곳이 우리 아들 손주분이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곳 아니겠어요? 그곳에서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2: 네. 아멘.
0: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외손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훈련을 마치고 이제 자대를 배치받는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셔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되 또 좋은 선후배들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하셔서 군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 아멘.
0: 무엇보다도 선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2: 아멘.
0: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은혜와 사랑과 권능을 도와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역사와 은혜를 도와여 주실 줄 믿사옵고
2: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네. 9801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다니는 삼성교회 우리 박성호 목사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반갑고 설레는 마음으로 연락드립니다. 목사님 부임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빛처럼 밝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해 교회 모든 분들과 하나로 단합되어서 열정을 가지고 나가시는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오늘 기도로 올려주신 많은 분들이 정말 영과 육이 회복되어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삼성교회 성도 올림이라고 하셨는데 목사님 행복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너무 문자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성령 하나님 믿음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2: 아멘.
0: 성도들이 걷는 믿음의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되게 하시옵소서.
2: 아멘.
0: 성도들이 걷는 믿음의 자리가 행복하고 복된 믿음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1: 아멘.
0: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1: 아멘.
0: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날마다 새해를 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되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마다 또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1: 아멘.
0: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1: 아멘.
0: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복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섬기는 교회와 또 가정과 또 삶의 자리가 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네, 9953번님께서 이제 함께한 지 반년이 조금 넘은 신혼부부입니다. 매일 타지로 한 시간 넘게 운전하며 출퇴근하는 신랑에게 늘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믿지 않는 신랑 차에 올해 대신 뽑은 말씀카드를 뽑아주고 늘 무사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 하는 신랑 다치지 않고 늘 무사 안일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예쁜 가정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신랑이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또 한 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8861번님께서 큰아들 지금 대학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공부한 거 잘 기억하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둘째 아들 해군 입대 중에 있습니다. 바랍니다. 제대까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막내 아들

0: 올해 고등학교 졸업인데 아직 하고 싶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잘할 수 있도록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목사님 이 두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1: 또 우리가 좀 기억할 게 좀 축복의 말들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소원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멘.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내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김석봉 장로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아들 김웅수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큰 사위 김민수 중령입니다.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령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올해 진급 심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그 앞길이 신실하게 열릴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다가 은퇴한 은퇴장로입니다. 현재 성가대로서 봉사하고 있는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영과 육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목사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 또 진급을 앞둔 우리 사랑하는 사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주어진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하길 원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멘. 날마다 새일을 행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꼴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삼성선교교회가 준비한 다음 세대와 군선교 그리고 부부의 날을 맞아서 릴레이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영원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혼란스럽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이 옳고 선한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다음 세대가 인격과 실력과 화합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게 하시고 아멘. 삶의 이유와 소망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믿음의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게 하시고 아멘. 이들을 통하여 복음이 열방에 전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들을 통하여 새로운 믿음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세워지길 원하며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3: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복된 나라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옵기는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품을 떠나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나라를 지키는 충성스러운 헌신을 귀히 여겨 주셔서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군 입대 전에 주님을 믿고 섬겼던 분들은 군 생활하면서 더욱 신실한 주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며 주님을 몰랐던 장병들은 군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역사

0: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군생활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그 정도의 시간이 아닌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새롭게 설정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아픔이 없는 평화의 나라, 행복한 나라, 복음의 나팔수로 쓰임받는 나라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사랑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애할 때는 너무나 사랑스러웠고 귀엽고 깜찍했고 세상에서 멋진 아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신랑이었지만 어느덧 아이를 하나 둘 낳다 보니 아저씨, 아줌마가 되어버렸네요. 지금은 염색하지 않으면 허연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한평생 살아가면서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사소한 일로, 대단한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싸웠는지요. 하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나의 반쪽, 이제 좀 살만한 이제 좀 사람 구실만한 사람이 된 것 같네요. 사랑하는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부부로서 인연을 갖게 해주셨으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함께하는 날까지 더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는 멋진 신랑, 이쁜 아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1: 아멘.
3: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1: 아멘.
3: 군 장병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움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1: 아멘.
3: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예수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되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1: 아멘.
3: 무엇보다도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물된 동산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1: 아멘.
3: 하나님의 기름부심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3: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3: 아멘.
4: 네, 오늘 릴레이 기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늘 소중히 여기며 서로에게 감사와 존중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 삼성선결교회 성도님,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안한 오후 맞으시기 바랍니다.
3: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K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천성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 평안교회 주치룡 목사님께서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하심은 감옥 속에서도 은혜를 흘려보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질 만한 인생 밑바닥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어떻게 해결할 출구가 보이지 않고 내가 선하게 바르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오히려 좁아지는 그런 상황에 접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렸고 또 유혹의 현장 속에서 있었고 유혹을 이겼지만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왜냐?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유를 박탈당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에 대해서 그 성격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대표적인 세 가지 표현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표현하시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 세 가지 표현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독특한 표현법이 있는데 이런 세 가지 표현이 나오면 세 가지 표현 중에 가장 강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제일 뒤편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점층적 구조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독특한 표현인데, 자, 그렇게 보면 자,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뭐죠? 세 가지 중에서 뭡니까? 갇힌 자는 갇힌 자. 여러분, 갇혔다고 하는 것은 인생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갇혀 있는 듯한 경험을 하는 고통

고통의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죠.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를 평생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왜 남자들이 평생 군대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기억해보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 군대에 있을 때다. 왜 그러죠?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유가 없다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여러분, 젊은 군대 간 청년들에게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젊은 청년들이 나름 힘듭니다. 군대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갇혀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유가 없다는 것,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감옥의 장면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형통했던 집에서도, 유혹의 현장 속에서도, 억울함의 자리에서도 기록되던 요셉의 인생 속에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그대로 여기서도 사용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심이 이 요셉의 감옥 속에 있는 그 인생 밑바닥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있을 그 인생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감옥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인생 감옥 같은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흔히 감옥 같은 시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 여기는 실패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감옥은 하나님이 물러나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깊이 개입하신 자리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일이 이 감옥 안에서도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들어간 감옥이 왕의 중재인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 감옥은 소위 나라 안에서 주요 범죄자들,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들어오는 일종의 뭐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구치소와 같은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감옥은 감옥 아닙니까? 자유가 없는 감옥이죠. 그리고 간수장은 범죄인들을 다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딱딱하고 굉장히 냉정한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후한 대우를 해주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지금 감옥에 들어온 죄명이 뭡니까? 강간미수범입니다. 그것도 종으로서 주인을 성추행하려 했던 그런 강간미수범의 죄로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간수장이 이 요셉에게 특별 대우를 해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으로부터 요셉이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한테 왠지 모를 거룩한 매력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가 자주 표현하는 표현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밉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밉상. 볼 때에 그렇게 호감이 가지 않는 인상이 소위 이제 밉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 생활할 때, 훈련 받을 때 제 동료 중에 늘 조교들로부터 얻어맞고 얼차를 당하고 쟤는 찍혔나 왜 그러나 뭐 이런 동료가 있었어요. 조교가 뭐라 그러냐면 너 지금 불만이냐? 왜 그렇게 똥 씹은 표정이야? 이러면서 이제 때리는데 나중에 이 동료가 너무 억울했던지 뭐라고 말했냐면 제 얼굴 원래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안타깝죠? 그 여러분 표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표정 속에 온유함이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잘생겼다기 이전에 사람의 표정을 볼 때 왠지 모를 끌리는 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인복이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인복이 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인복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 오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 복의 사람이죠. 요셉이 가는 곳마다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에게 잘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뭐 자영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남의 밑에서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8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 내가 수월에 있을지라도 깊은 나락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자리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새롭게 또 크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가장 가까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장 미천하고 힘든 상황, 내가 가장 고통 속에 있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와 계신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고난에서 즉시 빼내시지 않으실 때가 많지만 그 고난을 혼자 통과하게 두지는 않으신다. 고난의 순간에 여러분 홀로 나 혼자 남겨져 있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사라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깊이 동행하신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한 성도님이 긴 병원 생활을 했어요. 투병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집에 있을 때보다 병실에서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곳이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자리였습니다. 비록 투병 생활을 했지만 어려웠지만 아파하고 힘들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였다라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옥 같은 시간이 있습니까? 나는 인생 밑바닥에 떨어졌노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은 하나님이 멀어진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와 계신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함께 하시면 감옥에서도 사명을 멈추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 22절 말씀 볼까요? 간수장이 옥중 재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참 익숙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 감옥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삶 속에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신뢰, 맡김,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은 신뢰, 어디를 가든지 신뢰를 받고 또 모든 일을 위임받고 맡기는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어떠했습니까? 주인이 요셉을

신뢰해서 모든 가정의 일을 요셉에게 맡기죠. 그리고 또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요셉은 그 속에도 은혜를 누렸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해서 온 집안의 일을 맡기니 그 온 집안의 일이 형통하게 되더라. 여러분, 이 감옥에서도 이 사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데, 여러분, 환경이 사람을 바꾸기도 합니다만은 또한 반대로 사람이 환경을 바꾸기도 해요. 요셉은 최악의 환경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 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뭐 그때는 가정이라 그러지 않죠. 내가 왜 이 집구석에서 태어났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요셉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고,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쁜 환경 속에서도 그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최선의 자리로 그 자리를 만들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자체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우리는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환경도 바꾸어 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환경을 정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만사형통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새 일을 주시기 전에 감옥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에서 같은 충성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충성스럽게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게 노예 생활이건 유혹의 자리든 감옥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의 삶에 성실함을 만들어내고 그의 삶 속에 형통의 결과를 가져다 왔습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치보다 충성을 귀히 여기신다. 그분의 영광은 어떤 자리에서도 드러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나가실 거예요. 환경도 정복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 교회 성도가 직장을 잃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나름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다시 일어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제 인생이 멈춘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저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저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면 감옥에서도 사명을 멈추지 않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면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고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때로는 인생 감옥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사명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감옥에서의 형통은 다음 무대를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마지막 절은 조용하지만 아주 매우 강렬합니다. 자,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또 적용되죠?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요셉에게 맡긴 것은 살펴보지

않을 정도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더 그에게 맡기고 결국 요셉의 삶은 형통하게 되더라. 이게 요셉의 삶의 공식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죠. 여러분 함께 하시면 요셉의 태도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죠. 심지어 감옥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근데 여러분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뭘로 표현했냐면 영어 성경에 success, 성공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참 재미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옥에서 성공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감옥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요셉은 도무지 성공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성공의 삶을 살아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공할 수 없는 곳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기근의 때에서 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는 훈련이 지금 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요셉의 감옥에서 이 모습은 나중에 요셉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예고편과 같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중에 내가 뭐 큰 일을 해보겠다. 내게 어떤 자리가 주어지면 내가 정말 큰 위대한 일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의 맡겨진 작은 일에서 작은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 성공을 맛보세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게 여러분의 앞으로 이룰 여러분의 위대한 일들의 예고편이 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참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우리가 원한다고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복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28장에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복을 받으려고 움켜쥐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여러분 마치 파랑새를 쫓는 것처럼 늘 목마름만 더하는 그런 인생일 뿐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함께해야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러면 복은 따라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셨고 그로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감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것이 적용이 되는데 곧이어서 40장 41장에 가면 요셉이 바로 이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로 인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부름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요셉이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런 그 절망적 상황, 이 감옥이 그런 상황인데 감옥은 요셉을 총리가 되도록 바로왕 앞에 데려가는 초고속 엘리베이터와 같았어요. 또 이 감옥은 미래의 총리 요셉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소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들어간 이 감옥은 왕의 중재인을 가두는 나라의 주요 범죄인들을 다루는 그런 감옥이었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고위 관직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애굽의 뭐 고위 관직들이 어떤 정치적인 범죄 연루되어서 다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한 곳에 다 모아놓은 겁니다.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재판 업무를 다 담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감옥에 들어왔던 왕의 중재인들, 주요 범죄자들이 요셉이 평소에 만약에 그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고 그들이 이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모두가 다 중요한 고위직들로서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한가하게 요셉 같은 사람을 만나줄 리가 없겠죠. 근데 이들을 한 곳에 모아놨는데 이들이 감옥 안에서 뭘 하겠습니까? 요셉이 감옥의 여러 일들을 다 감당하니까 뭐 요셉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다고.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이 나라에 뭐 이런 일이 있고 왕으로부터 내가 어떤 일이 있었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것이 궁중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일 거예요. 그죠?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일어나는 정세들, 정치적인 여러 상황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마치 쪽집게 가회를 하듯이 요셉에게 다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이 그것을 다 듣고 총리로서의 모든 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부터 길러지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만약 보디발의 집에서 갑작스럽게 왕에게 부름받아 총리가 되었다.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애굽에 돌아가는 정세를 어떻게 그가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가 이 감옥 안에서 있는 기간 동안에 여러 주요 정치범들, 주요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0: 모든 나라에 이루어지는 정세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훈련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창세기 40장에 보면 바로의 최측근이었던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이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왕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살아있는 신으로 불려지는 그 왕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가는 그 그림 속에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절망 같은 감옥이 새로운 하나님의 놀란 큰 계획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될 줄을 누가 알았을까요? 여러분 감옥은 끝이 아니라 연결점이었습니다. 요셉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축복의 그림으로 가는 문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어디를 가도 반드시 축복으로 결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그 모든 인생의 결론들이 형통으로 끝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때가 있지요.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늦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해요. 요셉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세요. 네, 여러분 요셉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정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감옥 같은 현실,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현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의 감옥 같은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일의 문을 열어가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네. 여러분, 종의 자리에서도 유혹의 자리에서도 억울함의 골짜기에서도 그리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한 번도 요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함께하심은 형통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형통이에요. 그리고 함께하심은 유혹을 거절할 힘이 된다는 것이죠. 또 함께하심은 억울함을 견디게 만듭니다. 또 함께하심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사명의 길을 걷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감옥처럼 느껴지십니까? 출구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인생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면 지금도 형통을 이루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현실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신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감옥 같은 인생 밑바닥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100배 즐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평안교회 주치룡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523-6038번 대전평안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1: FEBC 극동방송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 내일의 일을 내일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보면 염려의 주체는 내일이라는 시간이라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길 때, 또 그 시간 속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때, 감사의 위력이 우리의 삶에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간을 통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지배하시고 그 시간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감사의 기도로 드리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찬송가 다 감사드리세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코러스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투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메이저 작품번호 448번 가운데 3악장 몰토 알렉으로 준비했습니다. 크리스토프 에센바흐와 에프게니 키신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희망과 영광의 땅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영국 사람들이 마치 국가처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영국을 대표하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장엄하면서도 당당한 분위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또 영국을 대표하는 문학가인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등장하는 그런 표현으로 위엄, 장관 또는 화려한 의식을 상징하는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이 작품에는 합창 버전으로 만들어진 작품을 준비했는데요. 특히 영국을 대표하는 BBC 프롬스라고 하는 클래식 축제에 모든 청중들이 이 곡을 합창으로 부르는 장면은 굉장히 매년 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1번 희망과 영광의 땅. 오늘 이 작품을 사이먼 레트리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메이저 작품으로 448번 가운데 3악장 몰토 알레그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출신의 작곡가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의 1번

영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엘가의 대표적인 작품 위풍당당 행진곡 1번 함께 하셨습니다. 아, 이번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한국 가곡 준비해봤습니다. 장일남 작곡의 비목, 소프라노 신영욱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장일남 작곡의 비목,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쇼팽의 폴로네이즈 6번 A플랫 메이저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쇼팽의 폴로네이즈 6번 A플랜 메이저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소마 트리오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 해피 데이.
1: 5월 21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아프리카에서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가 크게 퍼져서 네.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또 중국에 일하는 북한의 노동자분들이 폐렴에 걸리면서 귀국 조치도 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1: 네, 이 전염병이라는 게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 보건의식이 낮은 국가에서도 크게 발생하잖아요.
0: 맞아요.
1: 특히 북한이나 아프리카는 작은 질병이 치명적인 곳입니다. 이 보건 체계도 온전하지 않아서 또 걱정이 큰 것 같아요.
0: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폐렴에 걸려도 사실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고 약도 많은데
1: 네.
0: 북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이 고칠 약이나 치료제가 없어서 안타까운 상황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1: 그래서 남북한 모두가 또 아프리카의 사람들과 세계 곳곳의 모든 사람이 아프지 않고 질병에 걸려도 빨리 또 회복되고요.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0: 네.
1: 특히 북녘에도 의약품이 잘 공급되고 그들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오늘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오 해피 데이!
1: 오늘의 첫 찬송도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의 한 주를 기다릴게요.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만의 기도의 한 줄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어디서 무엇 하며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번으로 기다리는 동안 달빛마을의 예수나의 치료자 함께 찬양할게요.

0: 오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나의 치료자 달빛마을의 찬양 함께 했는데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1: 네.
0: 뭐 지금 치료제가 너무나 비싸거나 아니면 방법이 너무나 어렵거나 그렇더라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북한은 그조차도 약도 구할 수가 없고 치료 방법도 찾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또 아프리카에도 그렇고요. 너무나 많습니다.
1: 네.
0: 우리 삶이 매일매일 안녕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리고 안녕한 가운데 또 주시는 마음에 감동을 붙들면서 함께 기도의 한 줄로 나아가고요.
0: 네.
1: 또 곳곳에서 부르시는 그런 순종의 걸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 걸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과 함께 OEP데이에서는 그 기도의 한 줄로 먼저 출발해보고 있어요.
0: 예.
1: 우물정 1069번으로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받고 있습니다. 5130님은 포항

0: 현장에서 출근길에 듣고 있습니다. 네.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한 줄 보내주셨어요.
1: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저도 기도합니다. 목포에서도 함께 남겨주셨고요.
0: 복음 통일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0691님 샬롬 반갑습니다.
1: 자, 안양에서 그리고 수원에서 서천에서 강릉에서도 이렇게 출석해 주시면서 북한의 아픈 분들이 모두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길 원한다고 우리 7861 성도님도 출석 체크와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네. 여러분 이런 북한 관련된 소식들 들릴 때마다 마음 모아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들이 북한에 의약품 보낸다든지 네. 이런 인도적 지원이 참 많았었는데 지금은 북한에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된 상황입니다.
0: 맞아요.
1: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재개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0: 그러니까 적대적으로 우리를 규명하면서부터 계속 척을 재고 있는데 네. 이 사이에 정말 복음이 그 징검다리가 돼서
1: 아멘.
0: 우리의 기도가 징검다리가 돼서 함께 교류도 하고요. 그 통로에 복음이 꼭 들어갈 수 있기를 예.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1: 자, 오늘도 남북한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는 오 해피데이 목요일은요.
0: 그렇게 멀어진 마음의 거리를 한 뼘 좁혀보는 한 뼘 차이 퀴즈 시간 준비하고 있고요. 남과 북의 청년들이 모여서 북한에 대해서도 통일에 대해서 그 소망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1: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샵 1069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고요.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하시면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는데 저도 어플을 깔고 이제야 남겨봅니다. 너무 좋네요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0: 네.
1: 다른 분들의 사연도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적극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찬양 함께 하시고요. 오늘 한뼘차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0: 라이프로드 싱거즈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합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편
0: 차이! 오늘도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북한의 어떤 표현의 차이가 이렇게 컸구나.
1: 네.
0: 하지만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표현을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 좁힐 수 있거든요.
1: 맞아요. 또 마음의 거리를 한 뼘 한 뼘 좁혀가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날 마주했을 때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1: 그래서 오늘의 한뼘 차이도 꽁트를 함께 들어보시고요. 이 신혼부부의 대화 가운데 북한 출신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0: 예.
1: 여기에 알쏭달쏭한 표현이 하나 나오거든요.
0: 저희가 근데 힌트도 준비했습니다.
1: 그쵸.
0: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 여러분은 적극 참여할 준비만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도 어플로 정답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로그인 후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0: 여보, 문자 세 통이나 와 있더라고요. 혹시 나한테 뭐 악냥한 거 있었어요?
1: 악냥? 고양이 울음소리 비슷한데? 내가 언제 자기한테 앙 이랬어?
0: 아니 울음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기다리면서 마음이 좀 들썩였을 때 쓰는 말이에요.
1: 아 그러면 맞긴 하네. 자기 답장이 안 와서 나 혼자 괜히 서성거렸거든.
0: 그럴 줄 알았어요. 여보가 표정이 딱 그러더라니까.
1: 에이 내가 언제 그렇게 티 많이 났어?
0: 티? 아유 여보는 티가 아니라 대형 현수막으로 걸려있었어요.
1: 아 참. 아 그래도 답장 오니까 바로 기분 좋아졌는데.
0: 그러면 됐어요. 악냥해도 또 귀여우니까 용서할게요.

0: 여전히 신혼이네요. 언제 답이 올까 계속 기다리는 남편의 모습.
1: 악량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신혼이라서 가능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0: 나중에는 답을 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되겠지만, 자 오늘 악량하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되게 생소해요, 그렇죠?
1: 네.
0: 자 어떤 뜻일지 북에서 쓰는 말이고요. 악량하다.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굳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1: 안타까워 속을 태우고 마음을 조이다.
0: 안타까워서 속을 태우고 마음을 조이다. 자 2번
1: 상냥하지 않다.
0: 안 상냥하다 이런 의미인가? 상냥하지 않다. 안타까워하면서 속을 태운다. 그러니까 마음을 네. 조이는 거죠. 조리는 거죠.
1: 네, 그쵸.
0: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이 상냥하지 않다. 자, 정답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정답 남겨주십시오. 힌트 좀 주세요.
1: 이 악량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참 대중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수험생을 둔 부모님이 악량하게 그렇죠. 이렇게 쳐다볼 수도 있고
0: 네.
1: 아니면 요 신혼처럼 연애 초창기에 있는 친구들이 악량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0: 꼭 연애 초기여야만 되는군요. 어떤 결과나 연락, 기다리던 결과나 또 연락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1: 취업 준비생들도 그렇겠네요.
0: 아, 맞아요.
1: 네.
0: 그리고 오늘 문자를 주시는 분 가운데 내가 당첨이 될까 안 될까? 예, 송구합니다. 자, 어쨌든 악량하다라는 의미인데 모두가 네. 이런 마음 없었으면 좋겠어요.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0: 그렇죠? 자, 1번
1: 안타까워 속을 태우고 마음을 조이다.
0: 2번
1: 상냥하지 않다.
0: 자, 정답 어디로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교

0: 모금을 더 흘려보내고 어. 그분들이 주도로 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어. 것이
1: 좋은 생각입니다. 네,
2: 진짜 좋은
0: 뭔가
2: 생각.
0: 아니,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 하는 노력에 찬물을 끼우는 것 같아서
1: 어, 아니에요.
3: 아니에요.
1: 네.
3: 아니에요. 너무 좋은 생각이죠.
2: 새로운 또 시각과 방향을 알려주는 네. 건데 네. 우리는 사실은 교회를 재건한다라고 생각하면 무너진 교회 건물을 다시 세우고 그 교회 건물 중심으로 이제 성도들이 모일 수 있게끔 또 새롭게 전도해야 된다라는 이미지만 갖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교단 단체들마다 추사는 다르지만 적게는 20만에서 많게는 뭐 4, 50만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라고
0: 네.
2: 지금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크루터기 성도들 또 중국을 오가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전도된 성도들 저희 극동방송처럼 방송 선교나 네. 이렇게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 북한에 지금 있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이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모일 수 있게 예배드릴 네. 수 있게 네. 만들어주는 거
0: 네.
2: 그게 한국교회의 참 중요한 일이다.
4: 네. 아,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왜 지금 남한에서도 작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열 수 없는 교회에서 찬양팀들이 사역을 하러 가서 수련회를 열어주고 또 악기를 가르쳐줘서 찬양팀을 꾸려주는 사역을 하기도 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4: 이런 부분에서 서포트를 해줘서 자체적으로 예배를 진행할 수 있게끔 네. 도와주면 너무 좋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네. 들었어요.
0: 그러고 예배가 골목마다 막 찬송이 나오고 너무 설레가지고
1: 철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 네, 남한 네. 사람들 갖고 있는 하나의 좀 편견이
0: 네.
1: 왠지 사람들은 다 평양에 몰려있을 것 같으니까 또 얘기를 듣는 것도 평양 중심의 얘기다 보니 다 평양으로 갈 것 같아요.
2: 아, 네. 사람이 가장 많이 몰려있고 네.
3: 근데 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평양이 좀 많이 고립되고 좀 세뇌를 많이 받고 한 지역이잖아요.
1: 네.
3: 그럼 제 생각엔 평양은 마지막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또
2: 오히려 이제 네. 그 전도하고 선교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다.
3: 네, 그러니까 지방에서부터 올라가면서 평양을 네. 시작을 하지 않을까.
1: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아까 말씀하신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주로 계신 곳이 평양이 아니라 국경 근처에서
0: 네,
1: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0: 네.
1: 기존의 성도분들이 이제 되고 일어나시기 시작한다면 평양보다는 지방 중심이지 않을까.
2: 맞아요. 이제 뭐 북한 전역에 각지의 지하교회가 있다라는 선교단체의 보고들도 있지만 또 중국을 오가면서 아무래도 국경 네네. 지역의 분들이
1: 그렇죠.
2: 선교사님들에게도 훈련받고 다시 파송돼서 그곳에서 지하교회를 했고
0: 맞아요.
2: 또 북한에서 크리스천들이 많이 중국 국경 지역으로 뭐 온성이나 그래. 이런 곳으로 추방을 많이 당했어요.
0: 네.
2: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오지라든지
0: 네.
2: 그래서 그곳에는 이미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고 또 신앙인의 집안이 계속 거기에서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곳에서 성도들이 더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0: 네.
3: 네. 저는 또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한국에 와서 이게 교회들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0: 네.
3: 그러면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니까 만약 통일이 된다면 모두 각자 자기 집에 가서 사랑을 나눠주고 동네에서 사랑을 나눠주고 하면 그게 교회 재건이지 딴 게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2: 어떤 건물을 세우기보다
3: 네, 서로가 각자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동네에서 전파하고 하다 보면 에이. 그게 다 천천히 이게 복음이 스며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 예.
4: 너무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요즘 사복음서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을 주로 하셨잖아요.
0: 네네.
4: 그래서 저희도 북한에 갔을 때 북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1: 맞아요.
4: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시는지
0: 네.
4: 느껴지지
1: 네.
4: 않을까. 그러면서
1: 네.
4: 건물이 세워지기보다는 먼저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맞아요. 모이는 모임 네. 중심으로
0: 네.
4: 먼저
0: 네.
4: 좀 공간이나 이런 게 마련되면 좋겠어요.
2: 네. 네.
0: 사실 보라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계속 했던 고민이 그거예요. 탈북민 선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한국 교회에서 탈북민을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 맞아요.
0: 그냥 마음을 쉽게 안 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실질적인 북한 교회 재건 운동의 첫 단추가 뭘까라고 고민했을 때 저는 전도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2: 맞아요.
0: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려면 일단 북한 주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흔히들 우리가 북한 교회를 재건한다고 하는 분들이 돈을 모아서 교회 건물 지을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보다 오늘 한국말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본 사람이 통일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북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2: 야, 그러니까 네. 이 땅에 먼저 와 있는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불리는
1: 그쵸,
2: 우리
1: 네.
2: 탈북민들에게 전도해보

0: 이분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네. 복음을 받아들이게 노력해본 경험이 네. 사실 통일 이후에 정말 큰 네. 경험이 될 거거든요.
1: 네. 네. 그리고 꼭 탈북민이 아니어도 우리 지방이나 거리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제시를 해봐야 북한 사람에게도 전하지 않을까.
2: 공감되네요.
0: 맞아요.
3: 제가 방금 철수님 말씀하신 그 시도를 해봤던 사람이거든요. 오,
0: 네. 직접 전도를.
3: 북에서 온 언니를 네. 이제 너무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언니가 나도 믿고 싶은데 믿기가 어려워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뭐였냐면 너무 안타까운데 북한에서 하도 맨날 세뇌 당했던 내용이랑 성경이랑 너무 비슷하다는 네. 거예요. 비슷해서 어느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 약간 PTSD처럼 분명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은 거 알지만 네. 그럼에도 옛날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네.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진 네. 부분이 네. 있다. 네. 네. 이런 걸 어떻게 좀 극복 내지는 좀 열린 마음의 시초가 네.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해졌어요.
1: 그래서 저희가 네. 그 북한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몇 번 전해본 경험이 있는데 네. 그럴 때 똑같은 반응이세요.
3: 아,
1: 근데
3: 그래요?
1: 그때 창세기 말씀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주체사상에서도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0: 네. 네.
1: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고 다 다스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걸 가진 능력이 있는 건 맞다. 근데 주체사상은 만들어진 지 70년이 조금 넘었다. 성경은 몇천 년이 지났다. 뭐가 뭘 따라한 거냐. 그랬을 때 오히려
0: 야, 되게 논리적으로
3: 오리지널 대박이다.
1: 왜냐면 그렇게 북한
0: 누가 원조냐.
1: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아 이게 따라한 게 맞네. 그렇게 되면 이게 그 체제가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으로 바뀌는 게 북한 주민은 이미 그 킹덤 시스템의 훈련이 딱 돼 있어요.
0: 네.
1: 그 기밀성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들어오는 순간 완전 충성스러운 그러니까. 성도가 되거든요.
4: 근데 그게 조만간 되지 않을까요? 그 기밀성이 주체 사상이 점점 지금 약해지고 있는 걸 보면 네. 조만간 그게 거치고
0: 네.
4: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게 좀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3: 그랬으면 좋겠다.
5: 저도 교단이 지금 한국 교회에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0: 그쵸.
5: 그래서 교단별로 북한의 교회 재건에 대해서 다루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이니까
3: 네.
5: 그
3: 맞아요.
5: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복음에 매진했으면 좋겠다는
0: 네.
5: 생각을
3: 경쟁하지 않고
5: 네. 네.
3: 맞아요.
0: 뭐 이제 그 선교하는데 효율성을 따지지 말고
3: 네.
0: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1: 네.
0: 저희는 그래서 극동방송은 AM 방송이 한 달에 뭐 전기료만 수천만 원이 들어도
1: 네.
0: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은 기꺼이 이런 비용을 네. 지불하면서 오늘도 70년째 이렇게 방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3: 네.
0: 뭐 각 교단에서 지금 뭐 협의회도 만들고 해서 각 교단별 북한 선교부에서 어떻게 통일 이후에 북한 교회 재건하고 선교를 할까 논의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영혼 구원이라는 이 본질을 놓치지 말고
1: 네.
0: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탈북민에게서라도 탈북민 먼저 선교하는 어떤
3: 맞아요.
0: 경험
3: 네.
0: 그리고 전도해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계속해서 심으셔야 돼요.
1: 네.
0: 각
1: 네.
0: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님들이 함께 저희 극동방송을 계속해서 복음 통일과 북한교회 재건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맞습니다.
0: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우리 성도님들이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였어요. 예, 각 교회에서 서로 좀 나누고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 철수,
3: 사랑이,
5: 찬송이,
3: 보라였습니다. 너와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라에서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0: 두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 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 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치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치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선물 오늘은 어떤 분들이 받게 되실까요? 지금 황량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1: 네.
0: 자, 오늘 한뼘차의 문제는 앙냥하다였습니다.
1: 1번이 안타까워 속을 채우고 마음을 조이다. 2번이 상냥하지 않다였는데.
0: 네.
1: 정답은 1번 안타까워 속을 채우고 마음을 조이다 입니다.
0: 네. 용례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앙냥한 모양이지. 뭔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나랑 사귀자라고 했을 때 그 답을 기다릴 때.
1: 아, 그때도 있고.
0: 결혼하자고 했을 때도 그렇고.
1: 그리고 교회 가자고 했을 때도 앙냥한 마음일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선물 받고 싶어서 오늘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셨는데 당첨이 될까 말까. 작전 기도하고 계셨던 분은 안 계시죠? 자, 오늘 안타까워 속을 태우고 마음을 조이다. 저희가 혹시 그렇게 만들어드렸다면 송구합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기뻐하실 테고.
1: 네.
0: 혹시 당첨이 안 됐더라도 서운해하지 말고.
1: 맞아요.
0: 다음에 또 기회가 있잖아요. 오늘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답장을 드릴 겁니다.
1: 샵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하고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많은 분들이 매일 이 시간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어때요?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북한 또 선거들이 쓰는 말, 북한 주민들이 쓰는 말이니까 또 관심이 가시실 거예요. 그렇죠?
1: 맞아요. 네. 우리 6150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빨리 통일되어서 이렇게 배웠던 북한 말 마음껏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0: 네.
1: 맞아요. 맞아요. 얼른 썼으면 좋겠어요.
0: 자, 그리고 부산에서도 문자 주셨는데 오늘도 복음 통일을 기도하면서 정답 보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 가져주시고 그리고 6801님도 북한에도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 북한에서도 방송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한데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셨거든요. 오늘도 북녘의 누군가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 이거 남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궁금해하실 거거든요.
1: 맞아요.
0: 야, 서로 잘 소통하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답장 받으실 링크 꼭 입력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끝 찬양으로 그끝신 하나님의 사랑 아이자열 61의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OFD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0: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출애굽기.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그것을 잡거나 팔았으면 그는 훔친 소 대신에 소 다섯 마리를, 훔친 양 대신에 양 네 마리를 배상해야 한다. 도둑이 어느 집에 침입하다가 붙잡혀서 맞아 죽었으면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날이 밝은 후에 일어난 일이면 살인죄가 성립된다. 도둑은 자신이 훔친 것에 대해 충분히 배상해야 한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 몸을 팔아 종이 되어서라도 훔친 것을 갚아야 한다. 그가 현장에서 잡혔을 경우 훔친 소나 나귀나 양이 아직 살아있으면 그는 두 배로 갚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이나 포도밭에서 가축을 풀어놓아 먹이다가 그 가축이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뜯어먹었으면 가축의 주인은 자기 밭이나 포도밭에서 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한다. 불이 나서 덤불로 번져 낯갈이나 아직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 전체를 태워버렸으면 불을 놓은 사람이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보관해달라고 맡겼는데 그 맡은 사람의 집에 도둑이 든 경우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은 두 배로 배상해야 한다.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의 주인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서

그가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여부를 판결받아야 한다.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그 밖에 어떤 유실물이든지 도난당했다가 찾은 물건을 두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두 당사자가 재판관 앞으로 가야 한다. 재판관에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두 배로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그 밖에 짐승을 보호해 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맡겼는데 그 짐승이 죽거나 다치거나 없어졌지만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는 경우 그 맡았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여 자신이 상대방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음을 밝혀야 한다. 짐승의 주인은 그 맹세를 받아들이고 배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이 도둑맞은 것으로 밝혀지면 그 주인은 배상받을 수 있다. 그것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으면 찢겨 죽은 짐승을 증거물로 제시하고 배상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렸는데 주인이 없는 사이에 그 짐승이 상처를 입거나 죽은 경우 그는 그것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주인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 짐승이 세를 내고 빌려온 것이면 그 세를 내는 것으로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 잠자리를 같이 했으면 그는 결혼 비용을 주고 그녀와 결혼해야 한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절대 주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처녀의 결혼 비용을 물어야 한다.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두지 마라.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착취하지 마라. 너희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였음을 기억하여라. 과부나 고아를 학대하지 마라. 너희가 그들을 학대해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 부르짖음을 반드시 귀 기울여 들을 것이다. 내가 몹시 진노를 드러내어 칼을 들고 맹렬히 너희 가운데로 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내 백성에게 돈을 꾸어주었으면 심하게 독촉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마라.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물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그에게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뿐인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네 이웃이 추워서 부르짖으면 내가 직접 나설 것이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 욕이 되는 말을 하지 말고 너희의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마라. 너희의 포도주 통이 가득 차거든 내게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라. 너희의 맏아들은 내게 바쳐라. 너희의 소와 양도 처음 태어난 것은 내게 바쳐라.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그 후에 내게 바쳐라. 너희는 나를 위해 거룩하여라. 들에서 찢겨 죽은 짐승을 발견하거든 그 고기를 먹지 마라. 그것은 개에게나 던져주어라.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22장 함께했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2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골프를 잘 치시는 분을 만났어요. 저는 골프를 전혀 못 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골프를 처음 배울 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힘을 빼라, 힘을 빼라. 처음에는 이제 골프를 치면서 공을 멀리 보내려고 힘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 힘을 빼는 게 중요하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손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결국 공이 더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힘을 빼야 공이 살아 움직여서 멀리 나간다는 거예요. 골프하시는 분들의 표현이에요. 그 가만히 놓여있는 공을 죽은 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가만히 놓여있는 죽은 공 하나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요, 그분들의 논리대로라면 내 힘을 과하게 쓰는 게 아니라 몸의 긴장을 내려놓고 그냥 자연스럽게 스윙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는데 우리의 인생 또 이 신앙생활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자꾸 뭐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죠. 관계도, 미래도, 마음도, 사역도 억지로 붙들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을 빼라.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힘을 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네, 뭐 골프공뿐이겠습니까? 우리의 힘을 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역사하시죠. 자, 오늘도 보내시면서 너무 애쓰느라 굳어있던 그 마음의 힘을 조금 내려놓으셨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멀리 가는 사람은요, 끝까지 힘주던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아, 전심으로 이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2시 9분 현재 지나고 있고요. 여기는 극동방송입니다. 1648번님, 직장에서 이어폰 끼고 찬양 듣는데 너무 은혜롭고 행복하다고. 아, 그래요. 이게 직장에서든, 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라디오 이제 이어폰 꽂고 많이 들었었는데, 아, 그때 듣는 게 또 그런 재미가 또 은혜가 있죠. 자, 그리고 5226번을도 제일 먼저 오셨는데, 새피디님, 문스타 목사님, 예, 성경 퀴즈 맞추는데 자꾸 웃음나는 목요일 기대한다고. 좀 전에 목사님과 같이 이 문자를 읽는데요. 이런 문자가 참 힘이 돼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자 한 통 한 통에 저희끼리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자 너무 반갑습니다. 예,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누구든 상관없이 문자 주시면 그렇게 또 저희에게 재미도 주실 수 있고 저희에게 유익도 주실 수 있고 또 이 프로그램도 풍성해지고 그러면 저희는 여러분들께 또 선물 좀 챙겨드리잖아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여러분들의 밥상 고민을 해결해드린 날입니다. 치킨과 요즘에 지난주였죠? 그 곱창 세트를 좋아하는 초등학생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자, 그 선물들을 여러분들께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물정 9330번으로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힘을 빼는 일. 뭐, 이게 사실은 골프뿐 아니라, 뭐, 악기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일들 할 때, 이 손에, 몸에 힘을 빼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막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계속해서 하는데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너 힘 빼고,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일지도 모르겠다. 예,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목사님과 함께 할 거예요. 그 사이 여러분들께서는 문자 주시면 됩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다양한 문자 나눠주시고요. 이 찬양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고백을 할 수 있는 참 기분 좋은 찬양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바람을 따라서 시와 그림입니다.

0: 여러분의 밥상 고민 해결해주는 방송이죠.
1: 저녁 굶을 걱정 붙들어매는 방송.
0: 한참 웃다가 내일 뭐 먹기로 했지 그것까지 잊어버리는 방송입니다.
1: 밥상 해방일지 치킨 차카차카 조고조고조 예.
0: 자, 오늘도 랩스타 문스타 문상일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1: 에이요, 안녕하세요. 래퍼 네. 문스타 문상일 목사입니다.
0: 아,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목사님, 요즘에 보니까 하시는 SNS가 소위 대박이 나서.
1: 아, 네? 어떡하죠? 아,
0: 저희 스튜디오 떠나는 건 아니시죠?
1: 아,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여러분, 지금 문상일 목사님이 이제 SNS를 하는데 거기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네. 조회수가 지금 몇십만 이상 그렇죠?
1: 네, 지금 합산 조회수가 지난주에 160만 회가 넘었더라고요.
0: 박수 한번 드려야죠. 박수 한번 드려야죠. 네. 여러분, 여러분이 저희 듣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 덕분입니다.
0: 그래요. 아, 참. 요즘에 그래서 오늘도 많이 사역 다니시다 오신 거잖아요.
1: 예, 그렇죠? 뭐 지금 학교 강의 갔다가 또 교회 출근했다가 설교하고 네. 그러고 왔습니다.
0: 네. 이분은 초심을 잃지 않는 분이라고 좀 믿고 있기 때문에.
1: 아멘.
0: 더 유명해지셔도 네. 저희 프로그램과 계속 함께 하실 거죠?
1: 네, 유명해지겠죠.
0: 아, 그래요. 하나님께 널리 쓰임 받는 하나님 아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문스타 목사님 많이 좀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또 여러분들은 밥상 걱정하고 계시죠.
1: 또 뭘 먹나 삼시세끼 걱정에 마음이 무거우시죠.
0: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1: 치킨뿐 아니라 조거조거 달라고 하면 골라서 드리는 방송.
0: 네, 밥상 해방일지 치킨 착각 조거조거죠. 자,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1: 지금 드리는 이 문제를 듣고 정답을 샵 93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자, 단문
1: 50원,
0: 장문
1: 100원입니다.
0: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예요.
1: 자, 오늘 문제는 사사기 시리즈로 갑니다.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뭐라고 할까요? 1번 사사, 2번 오오,

0: 3번 산타. 맞히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1: 그러니까
0: 네.
1: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아,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사람 이름은 아니에요, 그렇죠?
0: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아, 이 사람의 직업이자 네. 직분 이름입니다.
0: 그렇죠, 맞습니다.
1: 자, 뭘지. 자,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뭐라고 할까요?
0: 1번 사사.
1: 2번
0: 오오.
1: 3번
0: 산타.
1: 자, 이 중에서 정답 아시는 분들 네. 자, 어디로 주시면 될까요?
0: 샵 93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단문
0: 50원,
1: 장문
0: 100원입니다.
1: 자, 선물들은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0: 네.
1: 전환결이라면 치킨과 곱창 세트와 여러분들의 음식을 맛있게 쉽게 더해줄 육수와 커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자, 고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물정 9330 보내주시고 8299번님이 25주년 결혼기념일인가 봐요. 남편 되시는 염규중 성도님 고맙고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녹음해서 들려준다고.
0: 와,
1: 와, 이거는 랩스타가 하셔야죠. 네. 네. 인플루언서가.
0: 제가 읽어드리면 되나요?
1: 아, 그럼요.
0: 남편 염규중님 고맙고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주셨습니다. 25주년 결혼기념일 축하드립니다.
1: 네, 자, 축하드립니다. 자, 이런 분들께 전화 연결이 돼서 결혼기념일 맞아서 곱창 세트 같이 드시면
0: 네.
1: 얼마나 의미 있겠습니까?
0: 너무 그렇죠? 좋습니다.
1: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문제 다시 한번 드리고 찬양 듣고 올게요.
0: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뭐라고 할까요? 1번 사사, 2번 오오, 3번 산타.
1: 자, 이 중에서 골라주시고 우물전 9330입니다. 3330. 네. 한번
0: 50원,
1: 장문
0: 100원입니다.

0: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의 친절한 팔에 한 기자 산송가 이어서 듣고 왔고요. 온 기장의 선교단이었습니다. 2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실 때는 밖에 비가 좀 왔나요?
1: 약간 부슬비가 내릴랑 말랑 했습니다.
0: 여러분들 그 저희 있는 스튜디오가 그 창이 없어요. 창이 하나가 있는데 저건 또 사무실을 비추고 있는 거라 이야기인즉슨

0: 여러분들이 계신 곳의 날씨를 전해주시는 게 저희에겐 또 하나의 창이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계신 곳의 현재 날씨는 어떤지,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아 우산을 들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구나 또 결정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생각이 듭니다. 계신 곳의 날짜를 좀 전해주면 좋겠고, 지금 0317번님이 목사님 이렇게 주셨잖아요.
1: 오늘 부부의 네. 날 저녁 해결할 수 있을까요?
0: 아, 저희 둘 다 이 문자를 보고 저희가 삼뜩 놀랐습니다. 그렇죠?
1: 부부의 날이었군요. 그러니까
0: 오늘 부부의 날이었어요. 네. 놀랍네요.
1: 혼나는 날 뭐 이런 건가요?
0: 그러니까요. 아이고, 둘이 하나 되는 날이라 해서 21일 부부의 날인 걸 지금 이분의 문자를 보고 오늘 21일인 걸 알았어요. 야, 이걸 모르고 집에 들어갔으면 목사님과 저는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1: 저 오늘 저녁 청년 신방 잡아놨습니다.
0: 아, 목사님 왜 그러세요? 자, 그래서 지금 부부의 날 맞아서 오늘 저녁을 해결하고 싶은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자, 여러분들은 부부의 날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와, 이렇게 또, 여러분들 소식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와 함께 또 저희가 문제 하나 드렸잖아요. 그죠?
1: 네.
0: 네. 문제 좀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1: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네. 뭐라고 할까요?
0: 그렇죠.
1: 1번, 사사. 2번, 오오. 3번, 산타.
0: 그래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고르는 거 아니고. 자, 빨리 우물전 9330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밥상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뭐 아울러 얘기 나온 김에
1: 네.
0: 오늘 부부의 날인 줄 알았다. 1번. 우리처럼 몰랐다. 2번.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 난 끝까지 모른 채 할 거다. 이런 다양한 여러분들의 얘기를 보내주시면 또 저희 프로그램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네. 자,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또 은혜 받으시는 얘기, 은혜 받으셨던 얘기들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죠. 잠시 후에 전화 연결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시죠.

0: 네, 피아워 10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91장. 피아워 10이 우리 지역 온다고요. 그 지금
1: 예,
0: 소식 들으셨죠?
1: 소식 들었습니다.
0: 네. 그 청주에 있는 물맷돌 중앙교회.
1: 네.
0: 네, 그구 청주 중앙순복음교회.
1: 그쵸.
0: 이번 주 토요일 날
1: 네.
0: 오후 4시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 네.
0: 가시면 뭐 교회 상관없이 같이 또 집회 참여해서 은혜 받으실 수

0: 문자까지 한번 좀 소개 한번 해드리고.
1: 네. 새벽 기도 후밥 먹고 전도지 들고 나갔다가
0: 네.
1: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났습니다. 비가 와서 천안역 안 복도에서 지나가는 500명에서 1000명에게 예수 믿고 큰복 받으라고 하면서 전도지와 사탕 하나를 건넸는데 100명 정도가 받았습니다.
0: 오.
1: 예, 거절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가능하면
0: 야.
1: 날마다 나가고 싶습니다.
0: 오.
1: 대단하시네요.
0: 그러니까요. 저 이분한테
1: 네.
0: 그 저희가 전도할 때쓸수 있는 쌀과자가 있거든요. 저 이분께 좀
1: 오,
0: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9101번님,
1: 네.
0: 쌀과자 좀 보내드릴 테니까
1: 네.
0: 전도하실 때 쓰시면 좋겠고, 혹시나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데, 저도 전도 나갑니다. 쌀과자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 주시면 쌀과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드리면 좋은데 다 드리지 못하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전화 연결해서 이분이 과연 오늘 선물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는데요. 네. 자, 이분들 중에 3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으실지 어떨지 한번 저희가 번호를 눌러서, 이분이 전화 연결된 적이 없던 분인 것 같은데, 신호가, 일단 신호 들어갑니다. 통화 중은 아니시고. 보기 듣고서 굉장히 재밌다고 빵 터진 분인데, 재미진 내용으로 또한번 웃어보신다고? 감사하다고. 전화를 안 받으세요. 이분이 전화를 안 받으시면 다른 분께 넘어갑니다.
1: 네,
0: 지금
1: 아쉽습니다.
0: 다른 분들이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받지 마라, 받지 마라, 받지 마라. 그래서 안 받으시는 건가? 두 번만 더 신호를 기다려보고, 한 번.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분을 전화 연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 목사님 정답을 좀 알려주시면
1: 네,
0: 좋겠습니다.
1: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0: 그렇죠.
1: 사사였습니다.
0: 오 사이즈 아니고요.
1: 네,
0: 산타클로스 아니고요.
1: 아닙니다.
0: 사사였습니다.
1: 사사입니다.
0: 자, 그러면 다른 분 전화 연결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부부의 날 맞아서 그이 부부의 날 저녁 일정을 해서 해결할 수 있을지. 자, 그렇게 문자 주셨던 분인데요. 신호는 갑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네, 극동방송입니다.
1: 한 번에 받으셨습니까?
0: 그러니까요. 근데 뭐 크게 놀라진 않으시네요?
2: 방송을 듣고 있었는데요.
0: 네네.
2: 제가 실은 고속도로 주행 중이라 전화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0: 지금 운전 중이세요?
2: 네네, 차를 세울 곳이 없어서.
0: 아하, 그럼 안타깝지만 저희가 운전 중에 전화 연결할 수가
2: 네, 그렇죠.
0: 없으니까. 아하, 그래요. 아쉽지만, 네, 다음번 기회에 저희가 전화 연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저장해 두겠습니다.
2: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알겠습니다. 전화 드릴게요.
2: 네.
0: 네. 아이고, 저희가 이제 운전 중에는 전화를
1: 그쵸.
0: 받을 수 없으니까.
1: 그쵸.
0: 자, 다른 분들이
1: 네.
0: 제발 내가 되기를 좀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자, 한번 다른 분께 또 연결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전화를 받으실지, 이분도 그 부부의 날인지 모르셨던 분이에요. 네, 이분 전화 신호가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호 갑니다. 네, 저희처럼 부부의 날인 줄 모르고 집에 갔다가 큰일 날 뻔한 네, 한 분이 지금 신호는 가고 있는데.
3: 여보세요?
0: 네, 반갑습니다.
3: 어머, 예, 어머, 너무.
0: 어머.
1: 어머.
0: 아이고, 극동방송입니다. 생방송 중이고요. 여보세요? 듣고 계신가요? 좀 전까지 계셨는데.
1: 네, 어머 하시더니
0: 그러니까.
1: 도망가셨어요.
0: 여보세요? 한번더 전화 연결을.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그죠?
1: 그러게요.
0: 놀랍네요. 여러분들도 듣고 있으면서 이게 생방송인지 아시겠죠? 네, 정말 이게 생방송입니다. 저희도 이렇게까지 전화 연결이 안 됐던 적은
1: 그러게요.
0: 없는데, 오늘 아주 재미난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신호가 갈까요? 신호
1: 네,
0: 갑니다. 신호 갑니다. 조금 전 그분입니다. 전화 받고 놀래서
1: 네,
0: 어머어머 하다
1: 어머어머
0: 끊으신 그분.
1: 사라지신.
0: 그랬죠. 이번엔 전화를 받으실지.
3: 네, 여보세요?
0: 네,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연결이 됐습니다.
1: 드디어.
3: 예, 차를 옮겨대느라고요.
0: 네네네.
3: 예. 아우, 너무 감사해요.
0: 정차하셨어요?

0: 네네 지금 예.
1: 아 깜빡이 소리가 들립니다. 네, 네 정차하셨군요. 아 이렇게 아우, 예. 연결될 줄 몰랐죠?
0: 네 몰랐어요. 저희는 제가 긴 문장을 보낸 것도 아니고 네네. 간단하게 제가 온전 저기 신호 중에 제가 보냈거든요.
1: 네네네.
0: 네, 근데 이런 행운이요.
1: 아,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걸 예,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죠.
2: 아멘.
0: 아우,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1: 아이고, 저희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네. 섬기시는 교회하고 성함, 직분 소개 가능할까요?
0: 아, 예. 저는 대전 영락교회 다니고 있고요.
1: 네.
0: 어, 예, 예. 김경희 권사라고 합니다.
1: 김 권사님.
0: 네, 네.
1: 여기 문스타 문상일 목사님도 함께 계세요.
2: 반갑습니다, 권사님.
0: 예, 예, 예, 반갑습니다.
1: 네, 네. 네. 아, 지금 어디 네. 가시다가 이렇게 전화한 게 있는데요. 아,
0: 지금 저기 일을 조금 아이 돌보는 일을 하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지금 마치고
1: 예.
0: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1: 오.
0: 네.
1: 아이는 몇 살이에요? 돌보는 아이는?
0: 아, 지금 아직 돌이 아직 안 됐어요. 8월이 돌이 나기 쌍둥이 아이를 두 아이를
1: 야.
0: 돌보다가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1: 야, 네. 하나 돌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둘이나.
0: 예.
1: 야, 그래도 또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분이 그 아이들을 돌보면 그 부모들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0: 그러실까요? 예, 예, 예.
1: 어, 왜냐면 저희 할머님이요, 목사님.
2: 네네.
1: 저 할머님도 예전에 그렇게 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는데
0: 네.
1: 그 아이가 커가면서 계속 부모님보다 저희 할머니를 더 많이 찾았다 하더라고요.
0: 아, 예, 예. 네. 아유, 예.
1: 그만큼 아이들 사랑을 많이 받아서.
2: 그쵸.
0: 네, 네, 맞아요. 사랑받은 아이는 다르지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사랑을 네. 지금 주고 계실 테고요, 그렇죠?
0: 네.
1: 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 전화 연결을 하면.
0: 네.
1: 아, 그러고 보니까 좀 전에 문자 주신 게 오늘 부부의 날인지 모르셨죠?
0: 네, 몰랐어요. 제 방송 지금 바로 알려주셔서 그때 한 거예요.
2: 정말 그래요. 유익한 네. 방송이네요.
1: 그러니까요.
0: 아, 예, 예, 그러게요.
1: 그래도 이 아내가 모르는 게 낫습니다. 남편이 모르면 집에 들어가는 게 참 두려워지죠.
2: 취요.
0: 예.
1: 자, 그러면.
0: 네.
1: 어, 부부의 날 맞아서 저녁에 이 문제 통과를 하면 치킨과 그리고 곱창 세트와 육수 커피 중에 고르실 수 있는데 어떤 걸 고르실 것 같아요?
0: 어 제가 제품을 먹어요?
1: 치킨?
0: 치킨요? 네.
1: 곱창 세트?
0: 네.
1: 육수 그 국물 낼 때 쓰는 육수?
0: 아 예.
1: 그리고 커피.
0: 아 치킨이 좋을 것 같은데요?
1: 치킨이.
0: 네.
1: 아니. 지금 집사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부군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0: 어, 잘 먹습니다. 뭐든지. 아, 예.
1: 그렇죠. 치킨은, 네. 치킨은 사랑이죠. 치킨 싫어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 그 치킨을 이 부부의 날 그 저녁에 잘 드셨으면 좋겠는데 문제를 통과하셔야 되는데
0: 어, 너무 어려운 문제는
1: 네.
0: 네, 긴장이 되네요. 전화하는데도 아, 긴장이 되네요.
1: 그렇죠. 긴장이 되죠?
0: 네.
1: 그 특별히 무스타 문상열 목사님께서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네. 하지만 보기는 너무 쉽게 준비했으니까
2: 신경 좀 썼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시면 돼요. 하실 수 있으시겠죠?
0: 네. 네. 네.
1: 네. 우리 그래도 긴장된다 하시니까 우리 하나씩 하면 파이팅 한번 외치시고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0: 네.
1: 네, 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문제가 시작되면 사이렌 소리와 함께 시작될 텐데 여러분들은 우물정 93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파이팅 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0: 파이팅!
1: 파이팅!
2: 왼손잡이 사사로 유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에훗, 2번 패닉. 1번 에훗, 2번 패닉.
0: 에훗이요. 1번.
2: 여자 사사로 활동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황보라, 2번 드보라.
0: 드보라.
2: 기도원이 미디안과 싸울 때 남은 군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1번 300명, 2번 3만 명.
0: 300명.
2: 기도원의 군사들이 손에 들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기관총, 2번 횃불과 항아리.
0: 횃불과 항아리.
2: 삼손이 맨손으로 죽인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사자, 2번 오리.
0: 사자.
2: 삼손을 속여서 머리를 자르게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고릴라, 2번 드릴라.
0: 데릴라.
2: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기도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1번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 2번 바다 낚시.
0: 1번.
2: 드보라와 함께 전쟁

0: 나간 장군은 누구일까요? 1번 바락, 2번 맥아더.
1: 여기까지입니다.
2: 1번.
1: 여덟 문제 내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여덟 개만 푸셨는데 마지막 거는 시간 지나서 이제 대답으로 인정이 안 되고 네 여덟 문제 중에서 그래서 몇 문제 맞히셨을 것 같아요, 집사님?
3: 글쎄요.
1: 잠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여덟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시간 때문에 대답을 하셨지만 인정이 안된 거기
3: 아,
1: 때문에
3: 그래요?
1: 여덟 문제 중에서 저희가 총열 문제 중에서 일곱 문제 이상을 맞히셔야 되는데, 목사님 몇 개죠?
0: 일곱 개 맞추셨습니다.
1: 이야.
3: 네, 감사합니다.
1: 축하드려요. 그래도,
0: 축하드립니다.
1: 와, 우리 턱걸이 했습니다. 턱걸이.
3: 네, 감사합니다.
1: 그게 아마 문제가 어려웠다기보다 처음에, 이게 제일 첫 문제가 그렇죠. 이, 왼손잡이 사사로 유명한 사람.
3: 예. 예우, 예.
1: 목사님이 이번 보기를 패닉으로 주셨는데, 말 그대로 패닉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0: 제가 잘못했습니다.
1: 패닉이라는 그 대중가수가 있는데,
0: 맞습니다.
1: 그 패닉의 노래 중에 왼손잡이란 노래가
0: 그래서 제가 넣었는데
1: 있어요.
0: 헷갈리게
1: 그러니까.
0: 만들었네요.
1: 그게 패닉이 오는 큰 장치가 됐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치킨은 되셨어요.
3: 네,
1: 네, 오늘 저녁에 사랑하는 부군과 함께, 남편분과 함께 드실 텐데,
3: 네.
1: 자, 치킨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양념치킨, 후라이드치킨, 간장치킨. 뭐 어떤 걸 좋아하세요?
3: 후라이드가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요.
1: 후라이드가.
3: 네.
1: 알겠습니다. 저희가 후라이드로 싹 준비해가지고
3: 네.
1: 보내드리도록. 시간만 말씀해 주시면, 주소와 함께 시간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한번 연락드려서
3: 네.
1: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예. 너무
1: 네,
3: 감사합니다.
1: 평소에
3: 네.
1: 극동방송 자주 들으세요?
3: 아, 그러면요. 늘 듣습니다. 네.
1: 아, 그래요?
3: 예, 항상 맞춰져 있어요.
1: 역시,
3: 네.
1: 역시, 역시.
3: 네.
1: 네. 그리고 여기 함께 하시는 문스타 문상일 목사님은요,
3: 네.
1: 그 랩으로 하나님 전하시는 분이에요.
0: 힙합.
1: 네. 기왕 연결되면 나중에 이분 것도 한번 찾아 들어주세요.
3: 예, 알겠습니다.
1: 네. 문스타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3: 예,
1: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네.
1: 아이고, 참, 귀하게 연결이 됐어요. 그렇죠?
0: 네.
1: 자, 목사님 얘기 나온 게, 목사님 얘기 한번 그, 얘기해 주세요. 그, 새 앨범이 다음 주?
0: 예,
1: 네.
0: 다음 주에 새 곡이 나옵니다. 지저 스웨그라는 곡인데요. 스웨그가 이제 힙합 용어인데
1: 네.
0: 자신감, 뭐 스타일, 분위기, 멋, 뭐 이런 뜻이거든요. 지저 스웨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그 멋, 자신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곡입니다.
1: 네. 저희가 이제 저희 방송에서는 이제 그 제가 들려드리진
0: 네,
1: 못하지만 여러분들 찾아 들으실
0: 아쉽습니다.
1: 수가 있어요. 그렇죠?
0: 네.
1: 뭐라고 찾으면 된다고요?
0: 너튜브에서 래퍼 문스타 검색하시면 되고요. 인별그램 혹시 하시는 분들,
1: 네.
0: 네, 문스타 검색하시면 노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꼭 찾아서 또 랩으로 하나님 어떻게 찬양하는지. 그리고 우리
0: 네.
1: 또 다음 세대들이 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0: 아,
1: 그렇죠?
0: 그럼요.
1: 네, 그 친구들 들려주시고 또
0: 네.
1: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현 목사님이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분 연결해야 되니까 문제 하나 더 내주시죠.
0: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긴 머리카락. 2번, 삼손만의 운동 루틴.
1: 오, 자, 이거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0: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1: 많이 올라갔네요? 너무 많이 올라갔네요?
0: 네네.
1: 자, 다시 한번 문제 좀 주시죠.
0: 삼손의 힘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긴 머리카락. 2번, 삼손만의 운동 루틴.
1: 자, 이 중에서 정답 아시는 분들은 우물정 9330 단문
0: 50원,
1: 장문.
0: 100원입니다.
1: 자, 지금 곧장 연락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연락 주시는 사이에 저희는 찬양을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히즈워십입니다.

0: 네, 히즈워십의 음성으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듣고 왔습니다.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문자 소개해드리고 전화 연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걸 드렸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1: 삼손의 힘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긴 머리카락, 2번 삼손만의 운동 루틴.
0: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여기로 문자 주시면 되죠?
1: 샵 93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단문
1: 50원,
0: 장문
1: 100원입니다.
0: 네,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랩스타, 문스타, 문상일 목사님. 다음 주에 앨범 나오는 문상일 목사님과
1: 네.
0: 함께. 점점 더 인스타에서 유명해지고 계시는 문상일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자를 보다가 정말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는데 위기의 가정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1: 지금.
0: 네, 지금 아까 어떤 분이 났습니다. 3974번님 네. 이런 문자 주셨잖아요.
1: 저희는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신랑이 모르는 것 같아요. 슬프네요.
0: 야, 우리 그 둘 다 한 아내의 신랑과 남편으로서
1: 네, 큰일 났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이분께 저희가 연락처라도 좀 알아서 연락을 어떡하죠? 좀 드리고 싶어요.
1: 빨리 지금 텔레파시라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 지금 3974번님 남편분이 모르시는 게 아닐 겁니다.
1: 아, 그렇네요. 네.
0: 비밀리에 그러니까요. 준비하고 계신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처럼 네, 그렇게 놓치는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자, 오늘 부부의 날인지 몰랐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3186번도 연락 네. 주셨는데.
1: 부부의 날이란 걸 의식하지 못했는데 두 끼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0: 네. 집안에 큰, 우리가 그 불안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복을 드리려고 알려드린 거니까.
1: 네, 그렇죠.
0: 먼저 안 분들이 먼저 챙기시는 겁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0: 자, 다양한 연락들이 왔는데 정답 이제 먼저 알려드리고 네. 전화연결 좀 해보도록 할게요.
1: 삼손의 힘의 비밀은 긴 네. 머리카락이었습니다.
0: 네. 자, 운동 네. 루틴이 아니고 네. 긴 머리카락이 네.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한 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많이 왔는데.
1: 네.
0: 자, 이분들 중에서 한 분 전화 연결을 해서 이분이 받으실지 모르겠네요. 오늘 앞선 전화 연결에서 한 세 번 연결이 안 됐었는데, 자, 두 번째는 한 번에 될지.
1: 이번에 될 것 같습니다.
0: 신호는가요?
2: 여보세요?
0: 반갑습니다!
2: 신기하다.
0: 신기하죠?
2: 네.
0: 저희도 이렇게 급하게 또 금방 받는 게 너무 신기해요.
1: 아, 그러니까요.
2: 근데 이거 세신자만 하는 거예요?
0: 아니요, 무슨 말씀을요?
2: 저희는... 아,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0: 아, 그럼요. 누구든 다 합니다.
2: 아, 네. 네네.
0: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 세신자는 아니신 것 같고.
2: 맞아요.
0: 네, 그럼 기신자인데. 네.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어요?
2: 아, 지금 33살인데.
0: 네.
2: 모태신앙이에요.
0: 아, 그럼 33년 신앙생활 했구나.
2: 네.
0: 아, 그럼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나갈 겁니다.
1: 네.
2: 아, 네.
0: 전혀 긴장을 안 하시네요. 자, 어느 교회 섬기시는 누구신지 소개가 가능할까요?
2: 아, 대전 주님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수연이요.
0: 이수연 집사님?
2: 아, 집사는 아니고 일반 성도예요.
0: 일반 성도님. 아, 예, 아무튼 네. 반갑습니다. 극동방송을 평소에 이렇게 자주 들으시나요?
2: 네, 그냥 그 운전할 때 듣고, 네. 네. 집에서 아기 볼 때 틀어놓고.
0: 아, 네. 그래요. 아기가 그 들으면 어떤 반응을 하나요?
2: 아, 네. 큰애는 극동방송 그 노래 있잖아요.
0: 그렇죠. 로고송을
2: 따라 부르고.
0: 그렇죠.
2: 네, 로고송을 이제 외워가지고.

0: 가지고 따라 그렇죠, 부르고 그렇죠. 둘째는 아직 100일이 안 돼가지고.
1: 오호.
0: 네.
1: 그래서 저희 그 이제 갓난아기들도 제 방송 듣다가 옹알이를 로고송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0: 더 발전해야겠네.
1: 아, 그럼요, 그럼요. 더 크게 될 겁니다.
0: 네, 아멘.
1: 자, 그럼 두 아이를 키우고 계시고.
0: 네.
1: 네, 저희 목사님과 저도 둘씩 키우고 있어요.
2: 네.
0: 아, 네.
1: 아, 요즘은 한 둘 정도 키워야 어디에 명함을 내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2: 그럼요, 그럼요.
0: 맞아요.
1: 아이고 참. 그 성비는 어떻게 돼요?
0: 아, 큰애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에요.
1: 야,
2: 다 가지셨네.
1: 다 가졌네.
2: 다 가지셨.
1: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셋째 계획도 있어요?
0: 네?
1: 셋째 계획도 있으세요?
0: 아, 셋째, 둘째 돌 좀 지나면은
1: 네.
0: 가질까 지금.
1: 야, 아주 건강한 가정이에요. 어,
2: 진짜로요.
1: 보통 둘 낳고 힘들어서 더 이제 더는 안 된다. 아, 그러는데 네. 어, 우리 성도님은
2: 네, 네. 너무 훌륭하십니다.
1: 그러니까요,
2: 진짜로.
1: 그러니까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자 이제 문제를 좀 푸실 텐데,
0: 네,
1: 그 문제 총 열 문제를 드릴 텐데요. 놀랐구나. 네, 열 문제 중에서 일곱 문제 이상만 맞히시면 됩니다.
0: 네.
1: 그런데 보기를 잘 들어보면 거의 목사님이 정말 다 밥상을 차려주세요.
0: 아, 네.
1: 침착하게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0: 네.
2: 화이팅!
1: 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문제를 드리시면서 정답 아시는 분들은 우물정 9330번으로 아까 어떤 분 보니까 서울 문자 주소 샵 1069로 하셨더라고요. 거기 가지 마시고 우물정 9330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네. 자, 성도님.
0: 네.
1: 사이렌 소리와 함께 시작할 거예요.
0: 네.
1: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0: 네.
1: 자, 33년 모태신앙에 힘을 걸고 시작합니다.
2: 화이팅!
0: 화이팅!
2: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실 때 기도원은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요? 1번 포도주 틀, 2번 헬스장.
0: 1번.
2: 드보라 시대에 적군이 자랑하던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철병거, 2번 자전거.
0: 1번.
2: 기도원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무너뜨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바알 제단, 2번 냉장고.
0: 1번.
2: 기도원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김두준, 2번 여룻바알.
0: 2번.
2: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을 태울 때 사용한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여우, 2번 개미.
0: 여우.
2: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드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찬양, 2번 댄스 배틀.
0: 1번.
2: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사손, 2번 마노아.
0: 2번.
2: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에 없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1번 왕, 2번 양.
0: 1번.
2: 삼손이 죽기 전에 붙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지팡이, 2번 신전의 두 기둥.
0: 2번.
2: 하나님께서
1: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총 9 문제 풀었고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보기가 놀랍죠, 성도님?
0: 네.
2: 아, 제가 좀 신경 좀 썼습니다.
1: 그러니까 신경 쓰기 티가 났어요. 성도님.
0: 네.
1: 재밌죠?
0: 네.
1: 네, 이 보기를 위해서 목사님은 어젯밤도 그렇게 잠을 못 주무셨답니다. 네. 밤 11시에 저한테, 왔더라고요, 연락이. 이제야 원고를 마쳤다고.
2: 아유. 보통 원고가 아닙니다.
1: 그러니까요. 네. 한 땀 한 땀. 마치 그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술을 놓듯이, 예, 보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2: 네.
1: 아유. 웃음을 들을 수 있어서 목사님의 이 수고가 얼마나 복된지. 그렇죠?
0: 아유, 감사합니다.
1: 자, 저희가, 열 문제 중에 아홉 문제 맞히셨는데, 아홉 문제 맞히셨죠, 그죠?
2: 네.
1: 네. 네, 그래서, 총 일곱 개 이상을 맞히셔서 선물을 고르실 수 있는 자격이 됐습니다. 축하드려요. 자, 선물이 총 네 가지가 있어요. 치킨, 곱창 세트, 그리고 국물 만들 때 쓰는 육수, 그리고 커피. 이 중에서 고르실 수 있어요.
0: 치킨이요.
1: 치킨.
2: 역시 1등은 치킨.
1: 그러니까요. 치킨 누가 좋아해요?
0: 아, 남편이랑 애기가 좋아해요.
1: 아, 진짜로? 첫째랑 네. 남편이랑?
0: 네네.
1: 성도님은 치킨 별로고?
0: 아, 저는 피자 좋아하는데.
1: 네. 아, 솔직하시네.
2: 네.
1: 저희가 다음 방송 때는 피자를 한번 준비해 볼게요.
2: 네.
1: 아유, 감사하고 되게 유쾌하신 것 같아요.
2: 네.
0: 감사합니다.
1: 그것도

0: 딸의 자녀를 키우면서 사실은 육아하는 게 쉽지 않으실
1: 그렇죠.
0: 텐데,
1: 네.
0: 바라기는 그 유쾌함과 그 즐거움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목사님이랑 저도 그 또래 아이들을 키워봤는데, 특히 이제 그 전업주부로 키우시는 그 엄마들이 많이 자신감을 잃어가고 우울해하시더라고요.
1: 네.
0: 근데 그때가 정말 의미 있는 때입니다. 그렇죠?
2: 그쵸.
1: 네, 아멘입니다.
0: 네, 목사님 한번 축복해 주세요.
2: 네. 그리고 지금 힘드셔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이었는지
0: 그렇죠.
2: 자꾸 저는 또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2: 네.
0: 저희 응원할게요, 성도님.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방송 마치고 연락드릴게요.
1: 네.
0: 아, 기분이 참 좋은 목소리.
2: 네, 그러니까요.
0: 목사님 문제 덕분에. 밤을 새워서 문제는 보람이 있죠?
2: 아, 그럼요. 제가 더 열심히 다음 주는
0: 아,
2: 내보겠습니다.
0: 오늘 몇 개가 터졌어요. 철병거, 자전거. 역시 래퍼라 라임도
2: 네, 라임을 제가
0: 많고.
2: 좀 맞추면서 또 문제를 내야
0: 황보라,
2: 돼서.
0: 드보라. 아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2: 네.
0: 다만, 애훗과 패닉에서 패닉이 왔다는 거.
2: 네. 네, 기억해 놓고 패닉 안 오게 또 제가 다음 주는 신경 쓰겠습니다.
0: 네, 여러분들도 랩스타, 문스타, 문상일 목사님 꼭 기억해 주시고 본인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시는데 또 극동방송 봉사하시려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데요.
2: 네.
0: 하시는 사역들 더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지금 5226번이 다른 개그 프로그램은 안 봐도 문스타 목사님 퀴즈는 듣는다고 계속 낄낄거리면서 웃고 있대요.
2: 감사합니다.
0: 이런 문자 하나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 그러니까요.
0: 네. 자, 특별히 또 다음 주에 새 앨범이 나와요. 그렇죠?
2: 네.
0: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2: 네.
0: 어떻게 찾으면 된다고요?
2: 래퍼 문스타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0: 자, 응원해 주시고 그 사회 위해서 같이 동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끝 찬양을 들려드리면서 저도 같이 인사드리고요. 오늘 그 문자로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개별적으로 저희가 문자를 드릴 거예요. 그분들이 당첨되신 겁니다. 전화 연결 안 됐어도 저희가 당첨자를 고릅니다.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영어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제작진에게 최정민이었고요.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해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즐거운 목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오늘 라디오 예배 시간 마련을 하겠는데요. 라이브로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자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요, 내가 예배를 소홀히 했거나 예배가 중단됐던 분들 있잖아요.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요, 잠시 뒤에 한 가정을 초대해서 그 가정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색다른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끼라 라디오 예배,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라디오 예배. 자,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냥 듣는 방송, 듣는 시간이 아니라 직접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이 시간에 아뢰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잠깐 떠나 계신 분 계신다면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서울극동 방송 수신 문자죠.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그리고 신청곡 보내주시면 저희가 라이브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요. 오늘 라디오 예배는 특별히 찬양사역자 정자래

0: 최집사님 가정 전체를 저희 스튜디오 안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자, 우리 정자례 집사님, 아마 우리 이제 극동방송 잘 들으시는 분들은 이 정자례 집사님 찬양을 제가 이제 새끼라에서 많이 틀어가지고 네. 아실 거예요. 이름이 참 멋지잖아요. 막 잘해, 뭘 잘해, 뭐든지 막 잘해. 제가 직접 보니까 네. 뭐든지 잘하더라고.
1: 아이고 부담스럽네요 지금.
0: 제가 이 찬양을 우리 새끼라에서 많이 틀었는데 지금 네. 한번 들어보실래요?

0: 자, 이 정자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우리 정자래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본명이시죠? 정자래.
1: 아, 맞아요. 본명입니다. 예, 어디 본명. 가면 예. 이제 제 이름이 그냥 활동명으로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꼭 말씀을 드리죠.
0: 그러니까
1: 실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드리면 예. 깜짝 놀라고 저희 신랑 이름 얘기하면 더 깜짝 놀라고.
0: 네, 그래. 우리 찬양 가수들이 이렇게 네. 좀 이렇게 바꿔서 하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본명이냐 이런 네, 질문 맞아요. 많이 하실 것
1: 맞아요,
0: 같은데.
1: 맞아요, 맞아요.
0: 뭐 태어날 때부터 뭐 뭐든지 이렇게 좀 잘하셨습니까?
1: 아니, 울기를 잘했던 것 같은데.
0: 아, 그래가지고 정자래. 울기를.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남편분 본인이 한번 좀 성함 좀 소개해 주십시오.
2: 네. 네, 안녕하세요. 안식년입니다.
0: 죄송합니다. 제가 네. 웃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제 성함이 네. 안식년
2: 네네.
0: 집사님이시죠?
2: 네, 맞습니다.
0: 안식년 집사님. 혹시 부모님이 목사님이신가요?
2: 아, 그렇지는 않고요.
0: 예, 예.
2: 할아버님께서
0: 아, 할아버님께서
2: 예,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예, 예. 믿음이 있으셔.
0: 믿음이 있으셔가지고 안식년.
2: 네네.
0: 아니 저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네. 목사님이셔서 목회하시다가 안식년 때 혹시 태어나셨나 해가지고.
1: 아니, 그러니까 예. 안식년 씨랑 저랑 중학교 동창이에요.
0: 아.
1: 중학교 동창인데 예. 안식년이라는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예. 제가 엄마 아빠한테 우리 반에 예. 안식년이라는 이름이 있다 했더니 아, 예. 저희 엄마 아빠가 정색을 하시면서 예. 예. 걔랑 놀지 말아라. 내가 왜 이랬더니 예. 이제 이단. 이단의 아, 그런 아, 자식 같다. 그래서 제가 네. 너무 그때 이제 어린 나이에 예. 어떻게 한 반에서 말을 안 하고 지내나. 그래서 어떻게 그럼 확인을 해야 되냐 했더니 어느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면 네.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최초로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진짜. 자고 그 다음날 물어봤더니 동네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0: 아, 동네 교회.
1: 그래서 다 그렇구나. 놀지 말라고 했는데 결혼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아. 중학교 동창인데 네. 결혼까지 했군요.
1: 네,
0: 친구였잖아요.
1: 친구였죠.
0: 친구였는데 결혼까지. 네. 와 네, 네. 그때부터 좋아했구나. 중학교 때부터.
1: 저한테 조금 쪽지 보내고 그랬어요.
0: 그랬구나. 자 우리 가운데서 지금 막 웃고 있는 우리 아들 딸. 자 우리 아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3: 안녕하세요. 안시엘입니다.
0: 안시엘.
1: 네.
0: 또 L 들어갔네. L.
1: 네.
0: 또 하나님을 상징하는 또.
1: 맞습니다.
0: 또 네네. 시엘이 네. 너무 반가워요. 네. 믿음직스럽고 아빠를 상당히 닮았네요.
1: 예. 갈수록.
0: 갈수록.
1: 네네네.
0: 지금 몇 학년?
3: 6학년.
0: 6학년. 혹시 사춘기?
1: 아직은.
0: 아직은.
1: 네,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여기 와서 지금 싱글벙글 웃고 있는 거 보니까.
1: 그렇죠.
0: 아닌 것 같아요.
1: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0: 사춘기 네. 이런 데 데려오기 쉽지 않거든요.
1: 그렇죠.
0: 자, 우리 옆에 막둥이 본인 소개.
4: 안녕하세요. 안시아입니다.
0: 와. 자, 다 소개했어요. 박수.
1: 박수.
0: 자, 우리 시아. 우리 막둥이 딸. 시아까지. 아, 우리 네 명. 든든합니다, 우리.
1: 네.
0: 우리 새끼라에서 이렇게 가족 전체가 왔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가지고 보니까 오늘이 또 부부의 날, 부부의 날이더라고요.
1: 그러니까 저는 예. 사실 오늘이 부부의 날인지 모르고
0: 네.
1: 이제 스케줄상 아, 이 날이 좋습니다라고 예. 했는데
0: 네.
1: 마침 부부의 날이었고요.
0: 예.
1: 그리고 섭외 요청에 사실 우리 신랑이 없었잖아요.
0: 예.
1: 근데 예. 이제
0: 같이 하자.
1: 가정에 예, 가정에 기둥이 와야 된다 해서 지금. 반차 쓰고 왔어요.
0: 올 반차 쓰고.
1: 에이,
0: 반차 아이들은 좋대.
1: 좋대. 정말 삶을 내어들이 왔어요.
0: 애들은 좋아하네 지금. 애들은
1: 많이 좋아하더라고.
0: 방송에서 지금 좋대했어요. 잘했어요. 자 여러분 전국 생방송으로 가정의 달 우리 가정 전체 찬양사회자 정자래 집사님 가정이 왔습니다. 남편 성함은 안식년. 네, 안식년이시고요. 우리 안시엘, 안시하 아들 딸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은혜도

0: 주시고 응원의 메시지도 좋고요.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우리 아이들도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양 신청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고요.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와 신청곡 받는 은혜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 이쪽으로 아니면 앱 메시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 네.
0: 오늘 첫 곡은 네. 어떤 곡으로 할까요? 첫 곡.
1: 아, 첫 곡은요.
0: 예.
1: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0: 아. 아 네. 봐라. 봐라 우리 즐거운 우리 집. 뭔가 이런 예.
1: 네.
0: 어, 이 곡이 보니까 우리 시아랑 시엘이는 이 찬송 알았어요? 응?
2: 처음에는 몰랐는데.
0: 처음에 몰랐죠.
2: 네.
0: 이게 사찰의 봄바람과 같은 이런
1: 네.
0: 가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인데
1: 네.
0: 그거에 비하면은 많이 모르더라고요.
1: 아, 이 찬양이 예, 예. 그래서 예. 사실 이 찬양을 이제 부르게 됐다고 한 날부터
0: 네네.
1: 저희 가정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0: 오,
1: 네, 그래서
0: 네네.
1: 꼭 이제 자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0: 네네.
1: 그래서 가정 예배 때 네. 오늘 부를 찬양을
0: 네.
1: 계속 불렀어요.
0: 계속
1: 네, 네, 부흥하려고 왔습니다. 네.
0: 예.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1: 네.
0: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이런 거죠. 우리 시아는 영원히 영광에 사는 곳이 어딘 줄 알아요? 기쁜 곳?
2: 네.
0: 어디예요?
2: 천국이요.
0: 와 딩동댕 이야 잘하는구나 역시. 자 우리 오 연예인 가족 우와 그렇죠 우리 기독교계 연예인 우리 정가리 집사님 가정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가정인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안식년 선생님 가족 화기애라고 3113번님
1: 네.
0: 아시는 분이실까? 예 이렇게 또 보내셨네요. 맞습니다. 우리 정자리 집사님이 전북극동 방송 또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 선생님이시잖아요. 또 와
1: 네.
0: 3387번님이 또 물어보시길래
1: 네.
0: 자 우리 가정 우리 가정의 달 5월 또 부부의 날 생각하시면서 이
1: 네.
0: 시간에 우리가 잠깐 제가 기도하고 오늘 라디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1: 네.
0: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며 우리 예배 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정자례 안식년 집사님 가정과 함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0: 짝짝짝 뭐 이렇게 아이들 찬양 소리 너무 좋아요라고 하시고요. 오늘은 저를 위로해 주고 계신다고 또 이런 문자도 있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네요. 라이브 짝짝짝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남편이랑 비가 온 후에 밭에 와서 극동방송 크게 틀어놓고 풀 뽑으면서 듣고 있어요. 야채가 많이 자랐네요. 주위에서 찬양 소리 듣고 다가오고 있네요. 라고 이렇게 와 막 부러워서 남겨봤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방송 출연해서 찬양하는 거 얼마나 지금 진짜 저도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부럽고 너무 보기 좋아요. 내 미래 아들아 너의 이름은 오늘 정했다. 안식년. 진짠가요? 우리 5026번님. 네.
1: 그래서 조금 저희 아주버님 성함은 예. 안식일이세요.
0: 안식일.
1: 네,
0: 안식년.
1: 그렇습니다.
0: 작정을
1: 예.
0: 하셨구나.
1: 예, 작정하시고.
0: 예. 아 반갑습니다. 보기에 좋은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라고 하면서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이 곡을 애들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요.
0: 예. 네. 우리 안식년 집사님 아시나요? 주의 발자취. 자, 저랑 동명 2인분이 들어오셨네요. 누굴까요? 누가 동명 2인분? 쉽지 않은데 이름들이 다 지금 쉽지 않은 이름인데.
1: 네.
0: 화목한 가정에 듣고만 있어도 흐뭇해집니다. 이렇게 또 충남 부여. 아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1: 네.
0: 또 우리 또 우리 정자리 집사님이 또 녹음하신 음원도 있는데 이 곡 이따가 저희가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7797번님도 정자리님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가족들이 나와서 찬양 드리는 게 참 좋아요. 우리 가족들도 모두가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3042번님 우리 3042번님은 우리 시엘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2: 안녕하세요. 새끼라를 즐겨 듣는 청주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찬양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신청합니다.
0: 그렇죠. 이 가정 또 찬송하면은 이거 빠뜨릴 수가 없죠.
1: 네.
0: 자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1: 네.
0: 우리 안식년 집사님
3: 네.
0: 오늘 방송 처음이시죠?
3: 네.
0: 정자리 집사님은 이제 방송도 몇 번 네. 해보셨고
1: 네네.
0: 저랑 지난번에 우리 전도대회 사회도 같이 한번 옛날에 한번 봤었고
1: 맞아요, 맞아요. 네.
0: 좀 이렇게 경력이 있으신데 오늘 우리 안식년 집사님은 좀 긴장되시겠어요? 네.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3: 예, 네. 너무 긴장돼서
1: 아, 이제 좀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면 아, 네. 제가 이제 네. 같이 하자고 요청을 했을 때 굉장히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0: 그랬구나. 아니 그럴 수 있어요.
1: 예, 그렇죠.
0: 아니, 처음인데.
1: 그렇죠.
0: 처음인데 당연하죠. 예.
3: 원래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네. 게 없었는데
0: 네.
3: 그 최근에 그 와이프 이제 동생
0: 예.
3: 결혼하면서
0: 예.
3: 그 축가라는 거를 맨 처음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0: 네.
3: 그냥 노래 부르면 되지 이랬는데
0: 나가니까 막 떨리죠.
3: 나갔는데 진짜 오. 가사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0: 원래 그래요.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1: 네네네.
0: 저도 이 마이크 앞에 이 방송은 이제 많이 했지만
1: 네.
0: 어디 가서 많이 노래 부른다.
1: 네.
0: 와 너무 떨려요. 처음 해보는 거 다 떨립니다. 예.
1: 맞아요.
0: 근데 네. 우리가 아까 방송 직전에 제가

0: 말씀드린 대로 네. 이 시간에 우리 집사님 가정과 저와 또 우리 지금 어디선가 듣고 계시는 우리 누군가와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한다. 네. 특별히 가정과 함께 찬양한다. 하나님 올려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하나님은 그고 힘 있고 능 있어. 5076번님 신청했는데 시아 알아요 이거?
1: 네.
0: 오, 이거 아는구나. 알겠어요. 자, 네, 여러분 신청곡들 보내고 계십니다. 일단은 3042번님이 신청한 곡. 정말 여러분 가정도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0: 잠깐만 멈춰봐요.
1: 귀를 기울여봐요. 영혼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0: 자,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가지고 찬양사역자 정자례 집사님 가정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막내 그 우리 시아, 그렇죠?
2: 네.
0: 시아는 몇 학년이에요?
2: 저 4학년이요.
0: 4학년? 와, 너무 귀여워요, 시아. 시아, 오늘 이렇게 생방송 출연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준비했어요? 마음이 어땠어요? 오기 전에?
2: 조금 떨렸어요.
0: 떨렸어요?
2: 네.
0: 지금은요?
2: 지금은 괜찮아요.
0: 괜찮아요. 그러니까 표정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아주 밝고 되게 재밌어하는 얼굴인데 신기하고 재밌죠?
2: 네.
0: 시아 혹시 친구들도 혹시 이 방송 듣는 친구 있어요 지금?
2: 없는 거
0: 없어요.
2: 같아요.
0: 없어요. 얘기 못하고 왔어요. 지금 다 학교에서 지금 다 있겠구나. 오늘 조태하고 와가지고 조태하고 와서 더 신나죠?
2: 네.
0: 자, 전국 생방송으로 우리 또 아이들과 함께

0: 함께 이렇게 찬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7797번님이 저에게 마음을 열게 해준 첫 찬양이 정자레님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래요. 지금은 우리 아들들이 성장해서 기타 치고 찬양한대요.
1: 어머나.
0: 이야.
1: 너무 감사하네요.
0: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네. 이 음원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정자레 집사님의 버전이 네. 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좀 신나고 밝고 네. 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좀 그런 게 있어서 다른 가수보다 이게 저 좀 많이 틀었거든요. 네. 7797번님도 저하고 비슷한 마음이셨나 봐요.
1: 감사합니다.
0: 마음을 열게 해줬다. 와.
1: 너무 감사하네요.
0: 그러네요.
1: 네.
0: 자, 이 시간은 그러면요. 우리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네. 즐거운 일 아닌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1: 네.
0: 그러니까 그 목소리도 그렇고 분위기가 네. 참 우리 부를 때 참 예. 그렇게 느껴졌는데
1: 네.
0: 이번에는 아이들과 우리 안식년 집사님과 함께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여러분도 계시는 곳에서 우리 밝게 신나게 주와 네.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죠.

0: 와, 참 이렇게 다 같이 부르니까요. 네. 신나고 네. 저도 진짜 기분이 좋네요.
1: 아, 너무 좋네요.
0: 자, 우리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도 6학년 딸이 있는데요. 지금 사춘기가 와서 종종 서로 마음의 상처를 줄 때가 있는데요. 네. 같이 나온 6학년 아드님 해맑게 잘 웃고 이렇게 부모님과 같이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롭다고 너무 부럽다고 0517번님 사실 저도 부러워요. 저도 지금 사춘기 딸이 있어가지고 야 우리 시아 시엘 정말 밝고 예 너무 좋네요. 또 의젓하고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신청곡들 지금 주고 계시는데 지금 신청곡 가운데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 신청곡이 들어왔어요. 오늘 딱 보니까 딱 이 분위기에 맞게 신청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보니까
1: 네.
0: 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시엘 시아 알아요? 예?
2: 네.
0: 잘 됐다. 제가 그러면 악보를 찾아가지고
1: 네.
0: 참 이 곡은 저 어렸을 때도 그렇게 많이 불렀던 곡인데
1: 네.
0: 지금도 우리 주일학교에서 많이 부르나 봐요.
1: 이 찬양. 네?

0: 이요?
1: 예.
0: 진짜 좋더라고요. 가사도 그냥 막 이렇게 발랄하게만 불러서 그냥 아,
1: 네네.
0: 좋은 찬양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1: 예.
0: 얼마나 큰 죄인지를 제가
1: 그니까.
0: 예, 살면서 느끼면서 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명령대로 사랑한다. 딱 하는 게전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1: 내
0: 찬양이.
1: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또
0: 그렇죠.
1: 하나님의
0: 네.
1: 말씀도 들어가 있는
0: 그렇죠.
1: 예. 우리 시아도 알고 있죠?

0: 축하드립니다.
1: 와,
0: 축하드려요.
1: 축하드립니다.
0: 부부의 날에 또 우리 0496번님 또 결혼기념일을 맞으셨네요. 기술센터에 미생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면서 볼륨 크게 틀어놓고 계신다고. 자, 이렇게 또 너무너무 부럽다라는 아, 싹트네 나왔네요.
1: 오, 싹트네.
0: 자, 일단은 우리가 네네네.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들을 모아서 예.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막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시는데 4학년이면은 6살. 5살. 아니, 깜빡했다. 헷갈렸다. 10살. 맞죠? 한국 나이로 10살. 아닌가? 9살인가?
1: 네. 아니, 10살 맞죠?
0: 10살 맞죠? 오. 야. 시엘이 실제로 봤는데 너무 예쁘고 귀엽다는 분이 계세요. 8845번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2: 네네.
0: 야. 오늘 5살 딸아이가 유치원에서 신랑 신부 결혼식 놀이를 했대요. 가정이 예배 드리는 것과 연관해서 결혼해서 신랑이랑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다고.
2: 아.
0: 와, 지금부터 진짜 좋은 교육을 하고 계시네요.
2: 그러네요. 네.
0: 전남 광양에서 하나님 주신 가정 축하드려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2: 네.
0: 집사님의 가족의 찬양을 들으면서 네. 저희 가정도 가정예배 드리는 꿈을 갖게 됐대요.
2: 아, 진짜요?
0: 3186번님이 어린 친구들의 찬송가 부르는 모습이 네. 참 예뻐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와.
2: 저희가 가정예배 때요. 네. 이제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누고요.
0: 네.
2: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한 기도 제목을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데요.
0: 예, 예.
2: 그때 저희가 했던 기도 중에 응답 받았어요. 지금
0: 진짜요?
2: 이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이걸 통해서 한 가정이라도
0: 네.
2: 가정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했었는데
0: 네네.
2: 아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이야, 이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방송 출연하게 하셨나 봐요.
2: 아, 너무 감사해요.
0: 야,
2: 네.
0: 그러면 가정 예배를 거의 네. 매주 드리세요?
2: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드리려고 하죠.
0: 네.
2: 여건이 혹시나 안 되고 하면 못하기도 하는데
0: 네.
2: 매일 정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얘네들 막 장난을 하더라고요. 가정이 하니까.
0: 네.
2: 그런데 점점 나누는 말씀을 나누는 깊이가 깊어지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는요.
0: 네.
2: 서로가 가지고 있는 고충들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0: 우리 시아도 고충이 있구나.
2: 예, 있어요.
0: 시아도 네, 말씀도 이가, 나누고.
2: 예, 최근에 흔들려가지고 아프다고.
0: 와,
2: 아, 예.
0: 기도 제목도 있고.
2: 네.
0: 말씀도 나누고.
2: 네네네.
0: 최근에 우리 그러면 시엘이는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1: 네? 저는 기도 제목이
0: 최근에
1: 최근에 좀
0: 생각나는 거.
1: 한 달 전쯤인가 그때 좀 아팠어가지고. 이제 좀 건강하게
0: 건강하게 해주세요라는 또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구나. 시아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기억나는?
1: 저는 이빨이 좀 흔들렸었는데 뺄 때 안 아프게 해달라고

0: 때 진짜 저는 순수한 기도가 좋아요.
1: 아, 그럼요.
0: 예전에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1: 네.
0: 그냥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1: 어...
0: 네. 그게 하나님과 가까운 거잖아요.
1: 그렇죠.
0: 가까운 거.
1: 네.
0: 하나님, 저 공책 잃어버렸는데 어... 공책 찾게 해주세요.
1: 아, 어, 저도 그런 기도 되게 많이
0: 그래서
1: 했어요.
0: 그 일주일 뒤에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그 중학교 때
1: 아...
0: 1학년 때인가.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없었는데
1: 네.
0: 그냥 맨날 다니는 곳에 갑자기 일주일 뒤에 거기 딱 있는 거예요.
1: 어머나.
0: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다 딱 놓아주셨구나.
1: 아...
0: 공책 찾게 해주세요. 모여주세요. 모여주세요.
1: 네.
0: 이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네. 와 시야 최고예요. 최고. 정말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4445번님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많은 신청곡 가운데 하나가
1: 네네.
0: 이 아주머니의 날이라는
1: 아~
0: 곡이에요. 시엘이 시야 이거 알아요?
2: 네.
0: 아주머니의 날? 어. 이게 우리 예전의 축복송
1: 네.
0: 축복송인데 오, 우리 아이들도 알고 있군요.
1: 아이들이 지금 현재 네. 전북 극동와서 어린이 합창단 단원으로 있어요.
0: 네네.
1: 근데 거기에서 이 찬양을 많이 불러요.
0: 그렇구나.
1: 네네네.
0: 저는 이 가사도 너무 좋아요.
1: 네.
0: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우리 시야를 향한 시애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했다고 하고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 이 찬양 너무 가사도 좋은데요. 당신을 향한 노래 아주 먼 옛날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옆에 혹시 주위에 가족이 있다면 서로 이렇게 안아주시고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시고 혹시 하나님께 지금 잠깐 멀어져 있는 분 계시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었고요. 지금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잠깐 떨어져 있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꼭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죠.

0: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3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 맞아서 우리 찬양사역자 정자래 집사님 가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 정말 정말 잊지 않을 이름입니다. 안식년 집사님. 네. 안식년 집사님 되게 긴장 가운데 지금 오늘 출연을 첫 출연하셨는데 네. 역사상 생애 첫 생방송. 네. 어떠세요 지금 마음이?
1: 저도 오늘 지금 회사를 조퇴하고 와서 네. 예, 너무 좋습니다.
0: 너무 좋아요. 긴장감 이제 좀 이제 좀 이렇게 좀 괜찮아지셨어요?
1: 아직은
0: 긴장감 가운데.
1: 네.
0: 그래도 그 긴장감이 나쁜 긴장감이라기보다 네. 좋지 않나요?
1: 예, 또 네.
0: 시아하고 시에리하고 네. 네. 이렇게 방송에서 네. 같이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아마 우리 아내가 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휘도 하고
1: 네.
0: 또 찬양사역도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또 단원도 하다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1: 계속 이렇게 와이프나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찬양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게 복인 것 같더라고요.
0: 네.
1: 저희 솔직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있으면은 그런 찬양들을 많이 안 하게 되는데
0: 네.
1: 그런 자리에 이렇게 계속 감으로써 계속 더 찬양할 수 있어서
0: 네.
1: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면서 예, 지내고 있습니다.
0: 우리 남편분이 딱 묵묵하게 뒤에서 잘 받쳐주고 네. 밀어주시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
2: 그래서 너무 예. 너무 고맙고요.
0: 네네.
2: 사실은요, 제가 예. 이제 약간 그 사역을 하다 보면
0: 예.
2: 이렇게 생활적으로 이렇게 탁탁 막힐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0: 그렇죠.
2: 고정적 이런 게 아니니까.
0: 네네.
2: 그래서 한 번은 정말 네. 많이 생각을 하다가 신랑한테 여보 이제 내가 다른 게 돈을 버는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정말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0: 네.
2: 그때 신랑이 네. 하는 말이 여보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0: 예,
2: 예. 돈은 자기가 볼 테니까 여보는 찬양하는데 힘써는 사실 제가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0: 그렇구나.
2: 그래서 예. 다시 마음을 잡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찬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굳게 밝혀주시면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0: 참 마음속으로 많이 고마우셨을 것 같아요.
2: 많이 고맙습니다.
0: 사실 우리 극동방송이 어린이 합창단에 이런 행사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 우리 지휘를 하시면서 또 두 아이까지 어린이 합창단 단원으로 이렇게 같이 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데 옆에서 이렇게 묵묵히 기도해 주시면서 또 잘 도와주시니까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식년 집사님.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청곡 가운데서 정말 이 곡 시아하고 시에리가 다행히 안 해요. 이거를 싹트네 싹터요 우리의 사랑이 와 밀려오는 파도처럼 이게 진짜 옛날 곡이거든.
2: 야.
0: 율동도 이렇게 막 이렇게
2: 맞아요.
0: 올챙이 나오듯이 이렇게 이런 율동이 있어.
2: 해도 되겠네.
0: 옛날 율동이 있었는데 네, 네. 시아 알아요? 이 율동? 잘 모르죠.
3: 네.
0: 곡은 알고. 자 여러분 우리 예전의 그 추억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싹트네. 싹하지 못했던 분들 네. 이쪽으로 오세요. 극동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옛날에 불렀지만은 지금 잠깐 떠나 있는 분들 꼭 돌아오셔야 됩니다. 우리 싹트네 함께 찬양하시죠.

0: 아멘.
1: 아멘.
0: 이게 악보가 옛날 거하고 좀 다르게 돼 있어가지고 네. 살짝 헷갈렸죠.
1: 네. 네. 네.
0: 싹트네 싹트네. 내 원래 내 마음의 사랑인데. 예.
1: 네.
0: 자 생방송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무 든든한 남편이네요. 멋지네요.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게 너무 부러워요. 남편이 아직 마음이 안 열려서 아이들하고만 드리고 있는데 정말 부럽고 저희 가정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가정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부럽다는 분들 참 많으시네요. 자, 아까 어떤 분이 이 가정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결심하셨는데
1: 아,
0: 오늘 계기로 그런 가정이 많이 탄생됐으면 좋겠고
1: 아멘.
0: 가족 중에 나만 안 믿고 있었는데 이런 분들 혹시 있으면 내가 돌아가야지 이런 분도 꼭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고3 때부터 금요일날 일찍 끝나서 하교할 때 새끼라 들었는데 벌써 24살이라고 와, 지금은 교회에서 중학교 3학년 아이들 담임 맡고 있대요.
1: 와.
0: 새끼라가 딱 5년 됐거든요.
1: 아,
0: 처음부터 들으셨구나 이분. 고3 때 새끼라를 처음 듣기가 쉽지 않은데
1: 그러니까요.
0: 와, 7047번님 감사합니다. 율동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네. 분도 계시고
1: 네, 저도 그랬습니다. 네.
0: 자, 우리 보니까 확실히 우리 시아보다 시엘이가 네. 딱 의젓하네요.
1: 아...
0: 시엘이 오늘 이렇게 생방송 우리가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거의 이제 끝날 때 됐어. 진짜 빨리 되죠.
2: 네.
0: 시엘이 오늘 느낌 어때요? 오늘 느낌?
2: 너무 떨렸어요.
0: 아 진짜? 아 진짜 떨렸어요. 그랬구나. 우리 시아는
3: 좀 떨렸는데 이제는 좋아요.
0: 좋아. 내가 볼 때 지금 시아가 가장 신난 것 같아요.
1: 아,
0: 시아는 방송 네네. 체질인가 봐.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찬양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맑아진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네요. 오늘 우리 정자례 집사님 이렇게 가족과 함께 네. 방송은 처음이시잖아요.
1: 네, 맞아요.
0: 방송은 많이 해봤지만
1: 네네네.
0: 이렇게 찬양 부르니까 어떠세요?
1: 아, 저는 사실 오히려 이렇게 다 같이 오니까 제가 조금 떨리더라.
0: 그렇죠.
1: 혼자 할 때는
0: 그렇죠.
1: 와 이러는데요.
0: 네, 내 남편 잘할까?
1: 아.
0: 내 아들 잘할까? 뭐 이러면서
1: 어저께도 연습했거든요. 저랑 들리는 네. 부분을. 근데 이렇게 함께 찬양을 하니까 너무 좋네요. 찬양하고 그래요. 방송을 하니까
0: 네네.
1: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연락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0: 네네.
1: 왔습니다.
0: 네. 예,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1: 네.
0: 자, 이 시간에 지금 제가 이제 예수 사랑하심은 찾았다가
1: 네.
0: 이 신청곡이
1: 네.
0: 이 곡이 오늘 너무 많아가지고
1: 네네네.
0: 이 야곱의 축복 이 찬양으로 제가 지금 바꿨습니다.
1: 네.
0: 이 찬양도 우리 알죠? 시아 시엘이
2: 네.
0: 참 우리 시아 시엘이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서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 제목도 내고 말씀도 이렇게 나눈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정말 찬양으로 찬양 선교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우리 어린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우리 마지막으로 남편 한 말씀. 예.
4: 아, 예.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희 가정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정의 달 5월 맞아서 또 부부의 날 맞아서 우리 찬양 사역자 정자례 집사님 가정과 함께 했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가장 신청곡 중에서 이 곡이 가장 많았는데요. 우리 야곱의 축복,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새끼라 라디오 앱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 대전시 동구 대동에 위치한 영광교회에서 2026년 대전노회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예수님 사랑 하이하이라는 주제로 목소리교회 김선수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십니다. 문의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바라기 선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라는 주제로 2026 여름 주바라기 청소년 청년대학 선교 비전 캠프를 진행합니다. 7월 23일 목요일부터 8월 15일 토요일까지 총신대학원과 한남대학교에서 청소년 캠프와 청년대학 캠프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바라기 선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가 6월 9일 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청주 서문교회에서 2026 지저스 페스티벌 청주 목회자 전도훈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치과의료선교회가 5월 23일 토요일부터 25일 월요일까지 국제청소년센터 유스호스텔에서 제9차 치과의료선교대회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치과의료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청주지부가 5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청주시 탑동에 위치한 동산교회에서 두란노 아버지학교 청주 82기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학교 청주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한빛교회가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나라를 위한 5시간 기도회를 엽니다.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과 원주 충정교회 최규명 목사님의 인도로 진행되며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논산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대동에 위치한 동대전 장로교회가 5월 22일 금요일 김재원 아나운서 초청 기도회를 엽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동대전 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청소년 교육선교회와 평택 성시화 운동본부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평택 제1감리교회에서 제8회 청소년 대각성 집회를 엽니다.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과 김선교 선교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문의사항은 평택 청소년 교육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선교회가 제50기 바울선교사를 모집합니다. 7월 31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바울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며 삶을 노래하는 이음합창단이 단원을 모집합니다. 좋은씨앗교회 김종용 목사님과 독일 카셀 국립대학원을 졸업한 유수연 지휘자가 함께하며 자격 요건 없이 경험이 없는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음합창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유천로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 부설 선한목자상담실이 6월 6일 토요일 결혼 파트너 찾기 모임을 개최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까지 자기소개와 사진을 카카오톡

카카오톡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선한 목자 상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해맑음교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이웃과 함께하는 아나바다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직접 만든 반찬과 풍성한 먹거리, 지역 특산품과 생활 필수품, 그리고 볼거리까지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해맑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가 6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대전 남부교회에서 목회자 은퇴 전후의 사역 대안이라는 주제로 목회자 코칭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목회자 은퇴준비연구소 김남순 소장과 사단법인 국제코칭협회 이사장 박중호 목사님입니다. 5월 27일까지 현직 목사님과 은퇴 목사님 그리고 평신도 리더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에 위치한 함께 가는 교회가 5월 31일 주일 외국인 공동체와 함께하는 미니 선교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교라는 주제로 각국의 문화와 기독교 분포 현황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부스를 준비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청주 함께 가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이 시간은 송촌장로교회 한택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처럼 바라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모두는 스승의 날이라고 얘기하면 뭐 학교에 있는 선생님 아니면 교회 학교 선생님만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배우고 또 누군가에게 훈련받는 제자임과 동시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으로 영향을 주는 스승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삶의 영향력을 받으며 예수님을 배워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스승이라면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시선이 너무나도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나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수많은 시선들이 매일 주고받지만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지만 우리는 많은 순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외모와 겉모습, 행동, 말투에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사람을 단정짓는 실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조금 날티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날티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늘 모자를 쓰고 늘 수업 시간에 지각을 하고 옷도 약간 제 기준에서는 목사 복장은 아닌 옷을 입고 와서 수업 시간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늘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둡다. 저 젊은 친구들이 목사가 되고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면 뭘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서 저도 젊지만 더 젊은 그분을 향해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분과 좀 교제를 하면서요, 청년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시고 이제 아이들과 만나고 다음날 학교로 오니까 피곤한 거였어요. 그래서 많이 조는 거였고 복장은 그래서 좀 젊은 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제 기준에선 날티가 나는 복장이었던 겁니다. 어쨌든 제가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요, 아, 이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있구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쉽게 겉모습만 보고 내가 판단을 했구나, 그런 경험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볼 때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시선이 때로는 우리의 관계를 멀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낮게 평가할 때도 때로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얕은 시선이 얼마나 위험한지, 스승으로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시몬을 바라보십니다. 바라보실 때 단순히 외모나 태도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가능성과 그리고 미래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안드레가 처음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형제 베드로를,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자세히 보신 것 같아요. 자세히 보시고 그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게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보시다라는 표현의 단어가 엠블레포라는 헬라어입니다. 엠블레포라는 뜻은요, 우리가 엔이라는 단어는 아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블레포는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합치면 뭐예요? 안을 보다죠. 속을 보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몬의 중심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반석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아마 베드로를 잘 아는 사람, 시몬을 자세히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예수님, 그 얘기는 좀 제가 동의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베드로가 어떻게 반석 같은 사람입니까? 성질이 불같은 사람,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 말부터 앞서는 사람, 심지어 제가 나중에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세 번이나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석은 아닌 것 같고요, 갈대는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는 갈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베드로, 그 연약한 시몬을 향해서 왜 예수님은 너는 반석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도 베드로의 성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가 얼마나 말이 앞서는지, 감정이 앞서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너는 게바다, 너는 베드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런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 너는 갈대 같은 사람이니까 좀 반석 같은 사람이 되어라, 이름이라도 그렇게 정해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일찍 죽을 때가 있었어요. 의료시설이나 이런 게 너무 열악하니까 돌도 되기 전에, 백일도 되기 전에, 그래서 뭐 호적도 늦게 올리고 이름도 안 정해주고, 아니면 이런 이름도 이제 전화번호 보면 옛날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름이냐면 김건강, 뭐 안죽어, 그리고 김수명, 뭐 이런 이름이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있고, 뭐 장씨는 있는 게 성은 장이요, 이름은 수만세, 합치면 장수만세, 뭐 이렇게 이런 이름들을 그 뜻을 담은 거죠. 우리 아이는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는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너는 제발 반석이 되어라, 너는 제발 반석같이 살아라, 갈대 같은 성정을 좀 뿌리쳐라 라는 말씀으로 주셨을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농담처럼 이름이나 바꿔보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엠블레포한 시선으로 베드로를 보았어요. 그 안에는 중심을 깊이 보았습니다. 현재 베드로의 연약함, 실수, 부족함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너의 모습은 너의 전부가 아니다. 지금 너의 보여지는 그 모습은 내가 바라보는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연약함이 있습니까? 얼마나 부족함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있어서 앉아있는 것 아닌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요,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반석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주님 눈에는요, 베드로의 미래를 바라본 것도 아니고요, 베드로가 잘할 것을 바라본 것도 아닙니다. 진짜 지금 주님의 눈에는 베드로가 뭘로 보이냐면 반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너는 반석이야. 너는 기초가 세워질 교회의 기초가 될 거야. 그것으로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요, 나를 그 예수님의 시선 앞으로 가져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주님은 그 시선으로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계십니다. 다만 내가 그 시선을 모르고 그 시선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때로는 자책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기도 하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주님의 시선에 내가 주님의 시선을 만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그런 초라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공부를 못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세상에서 실패자와 낙오자가 아니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누구로 불려집니까? 저와 여러분은 반석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반석입니다.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건강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마찬가지고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선의 회복이 있어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를 엠블레프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내가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저분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은요, 참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아까 그 목사님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어둡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행동을 보며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공부를 잘하고 재능이 있고 성적이 좋으면 아이고 우리 자녀 좋은 자녀, 또 말을 안 듣고 행동이 좀 나쁘면 아이고 왜 저러냐 라고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생활과 태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이 그 아이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 현재 상황이 너무나도 중요했고 현재 상황만 평가했다면요, 예수님은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다 라고 얘기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심겨진 깊은 것을 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영혼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그 성장 가능성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눈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세 딸을 키우지만요, 늘 이쁜 건 아닙니다. 가끔 보면은 속썩일 때도 있고요,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습니다. 막내는 어찌나 그렇게 때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면 제 마음에 또 이렇게 일어납니다. 누구 닮아 저럴까? 제가 그 얘기를 하면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쳐다봅니다. 너 닮아서 그렇지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때로는 또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바라보며 우리 선생님들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보냐면 정말 이 아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유상하게 단점이 더 많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잘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부모님들이 유난히 가지고 있는 명칭 하나가 있어요. 부담을 가지는, 그것은 바로 학부모라는 직책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수많은 다양한 역할이 있는데 유난히 학부모라는 역할에 집착을 해서 공부를 잘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뭔가 훌륭하게 이 아이들을 만들어 갈 것 같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부모이기 이전에 부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이의 영적인 리더요, 양육자요, 그 아이의 상담자로서 그 아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가능성을 믿음의 눈으로 봐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석은 될 기미도 안 보이지만 너는 반석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교회 학교를 오래 담당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경험하며 이렇게 전도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보면요, 너무 이쁜 아이들이 있어요. 뭐 몰래도 이쁜 아이, 일찍 오고 예배 잘 드리고 순종하고 말도 이쁘게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늦게 왔는데 뭐 얘기하면 왜요?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얘기하는 친구들, 그리고 의자에 앉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다 이쁘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 의자에 이렇게 뒤로 하면 목을 이렇게 예배에 앉아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어받고 싶은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하다가 가끔 지어받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의 말씀을 구합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요, 그 아이들이 그때 제 눈에는 그랬습니다. 아유, 저 친구는 안 될 것 같다. 정말로 또 그런 마음이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친구만 안 오면 교회 학교 교사 생활 할 만하다.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나중을 우리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속썩이고 그렇게 힘들게 하던 친구들요, 지금 돌이켜보면요, 얼마나 의젓하게 잘 자랐는지 모릅니다. 가끔도 제가 이렇게 울산 가면 그 친구들을 만나고 또 그 친구들이 한 번씩 이렇게 놀러 오기도 합니다. 대전에 놀러 와서 이렇게 만나면 진짜 믿음으로 많이 성장을 했고 너무 의젓해졌어요. 그래서 가끔 이 친구들이 막 믿음의 말을 하면 제가 놀랍니다. 너 그때 그 친구 맞냐? 너 그때 그랬던 거 기억나냐? 그러면 이 친구들이 막 이런 얘기를 부끄러워하면서 목사님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들 중에는요, 신학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지금 교사로 섬기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만 몰랐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미 엠블레포한 시선으로 저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하고 계셨을 텐데 그 당시에 그 어린 전도사인 저는 쟤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의 과거를 한번 더 돌아봐.

맞습니다. 돌아보니까요, 그때 선생님들에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고등부 때뭐 이렇게 교회 학교 나가면요, 말 지지리도 안 들었습니다. 정말로 수련회 가기 싫어하는 아이, 뭐 하자 그러면은 왜요? 하기 싫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송촌 장로교회라는 좋은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그 소식을 듣는다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아마 그 얘기를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그 수많은 시몬의 부족함을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부족함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몬을 베드로로 불러주시고 반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그렇게 나를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봐 줄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수없이 많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끝나면 식당으로 가면 주방팀이 있으시고요. 또 차량팀, 새가족부, 안내팀, 환영팀, 우리 찬양팀 굉장히 많은 섬기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시선으로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때로는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도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왜 저거밖에 못할까?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왜 교회 와가지고 좀더 완벽하게 열심히 노력을 안 할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탁월한 전문가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뭔가 어마어마한 달란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셨죠. 예수님이 봉사자들을 엠블레포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셨어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찬양대 다 잘하시지만 이분들이 다 어마어마한 소프라노나 테너나 뭐 이렇게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못한다는 게 아니고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잘하고 계세요. 나머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때로는 청소하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매연 마시면서 주차부로 봉사하기도 하시고 여름에 땀 흘리면서 주방에서 봉사하고 계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지금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각 부서부서 다 가셔서 아이들을 섬기면서 자신의 것을 들여가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시선으로 우리도 봐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던 것처럼 그 엠블레포한 시선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격려를 주실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비난 대신 격려가 가득한 교회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판단 대신 기도하는 교회, 불만 대신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가서 식사가 물론 맛있겠지만 맛이 없을지라도 너무 맛있습니다 라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또 그분들이 힘을 나서 열심을 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정말 안타깝게도요, 이런 이야기가 가끔 들립니다. 우리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 교회 안에 어떤 또 봉사를 감당하시다가 어떤 성도님들의 날선 이야기, 무관심한 이야기 때문에 상처를 받으시고 조용히 섬김을 그만두시는 얘기들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요, 마음이 아픕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성도를 향한 마음이 아픕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귀한 영혼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우리가 더 사랑의 말을 왜 나누지 못할까? 예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나를 보고 계신데 우리는 왜그 시선으로 보지를 못할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무관심이 아니라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말,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 말처럼 우리가 믿음의 말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온유함으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2절 13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시몬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정말로 오래 참음과 온유와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으로 넘쳤으면 좋겠어요. 오고 싶은 교회, 섬기고 싶은 교회, 서로 격려하며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 내가 저 자녀, 저 아이 얼마나 공을 들이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었는데 변하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집에 있는 남편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봉사자들에게 늘 똑같은 실수를 하는 그 사람 좀 저렇게 안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까? 이런 마음이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명확하게 답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 예수를 모른다. 나는 죽어도 그 예수를 모른다.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저주 앞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시선이 마주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한번 우리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을 신랄하게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선을 맞추십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일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 그렇게 갈대같이 살더니 이제 나까지 버리는구나. 너는 어쩔 수 없는 갈대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보는 보시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이때 사용된 보시고라는 헬라어는요 동일하게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 시선 엠블레포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베드로 안에 있는 그의 미래와 가능성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여 변화될 베드로를 보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시선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네가 넘어질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네가 실패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이미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이미 너를 위해 기도했고 너를 용서했다. 너는 여전히 베드로고 너는 여전히 반석이다.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회복해라 라는 시선으로, 그 따뜻한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을 때 닭이 울고 자기에게 주신 생각, 말씀이 생각나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엠블레포의 시선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죠. 이 예수님의 시선이 만약에 경멸하고 원망하는 시선이었다면 베드로는 돌이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정말로 그를 처절하게 쳐다보는 시선이었다면요, 베드로도 가룟유다와 같은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선이 아니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시선,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시선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뜨거운 사랑,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 저 영혼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나를 언제까지 엠블레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동일한 시선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나도 그 영혼을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신 것처럼 나도 그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이 엠블레포의 시선을 보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선을 보냈을 때 베드로는 정말로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시선을 놓치지 않을 때 내가 바라보는 그 영혼, 특별히 우리 자녀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으로 빚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끝까지 영혼 사랑하는 눈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요, 그 아이들에게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지체가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볼 때요, 우리는 더 주님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오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능력, 그런 강력한 도전 앞에서 그 시선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내 기분이 좀 상하면 어떻습니까? 오늘따라 기분이 안 좋은데 성가대에서 삑사리가 납니다. 은혜로 들립니까? 저분이 왜 저렇게 목소리를 못 내나 들립니까? 오늘 내 기분이 안 좋은데 주보를 보니까 오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주보에 오타가 있는가? 말씀이 정황 모호하신 하나님이신데 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아무리 결단해도요, 사실은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기분이 좋을 때는 격려와 사랑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지 않을 때는요, 격려와 사랑이 아니라 비난과 비평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떠났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 사역 가운데 베드로에게 무엇을 강조하셨는지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 나를 보라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3년 동안 자기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를 본받고 내가 한 것을 보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워라라고 합니다. 하물며 그 3년의 제자 훈련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그 시선을 맞추지 않고 어떻게 우리와 다른 사람, 실수하는 사람을 보면서 사랑의 눈으로 따뜻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 입술이 머물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머물러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내가 주님께 내 시선을 맞출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수많은 난도질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저러냐? 어떻게 이러냐? 교회가 왜 이러냐? 수많은 이야기들도 나를 죽이고 봉사자들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연약함으로 우리가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친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나고요. 공교롭게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조롱하며 때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스승이요 또한 제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시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로 누군가 새롭게 왔을 때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새가족들에게 예수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를 보세요! 얘기한다고 그들이 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는 것을 보여줄 때, 내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볼 때 그들이 비로소 아, 예수 믿음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시선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반석으로 바라보고 계시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에 고정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교사보다, 가르치는 자보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는 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을 때 그 다음 사랑의 눈길로 누군가를 품고 섬기고 격려하며 세워갈 수 있습니다. 먼저 예배자가 되십시오.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셔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봐 주시고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바라봐 주시고 연약한 사람을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입술 가운데 늘 칭찬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오고 싶은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성김이 가득한 교회,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송촌 장로교회 한택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637-5004번 송촌 장로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에피비스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의 어둠을 밝힌 여성들 제9화 새벽을 깨우는 기도

0: 1920년 선교사들의 발걸음을 따라 복음이 조선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어둠을 가르며 찾아온 그 빛을 가장 먼저 붙잡은 건 뜻밖에도 연약해 보이던 여인들이었다. 충남 공주읍의 작은 마을. 희뿌연 새벽 등불 아래 쌀을 씻는 소리가 부엌을 채운다. 그리고 기도하러 문을 여는 한 여인의 발걸음. 그 조용한 시작이 곧 거센 파도를 일으킨다.
1: 어디 가니?
2: 아이고, 응? 깜짝이야.
1: 어디 가?
2: 에, 아유, 잠깐만 밖에 좀 다녀오려고요.
1: 네, 밭에 가려고. 여기 잠깐만 기다려봐. 같이 가자.
2: 아니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좀 쉬고 계세요.
1: 참네. 밭에 간다는 사람이 그 괭이나 호매 같은 거 그런 것도 안 챙겨가?
2: 어? 예, 그게요.
1: 너 교회 가려고 그러지?
2: 응? 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1: 새벽부터 여자가 나다니는데 어떤 집안이 잘 되겠냐? 어? 부엌에서 기도하면 되지. 그 꼴사납기 교회는 무언놈의 교회요. 어?
2: 어차피 기도할 거면 그냥 교회 가서.
1: 뭐라고?
2: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아침 준비는 다 해놨어요, 어머니.
1: 됐어. 너는 밭에 가서 순지르기나 하고 와.
2: 어? 예?
1: 하여튼, 저 생각머리 없는 것 좀 봐. 순지르기 제때 못하면 또 알맹이 또 다 베리는 겨. 어? 너 교회 간다고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밭이 나가서 쏟고 와. 그냥, 얼른 다녀와서 아침상 보고.
2: 예.
1: 아이고, 저 속 없는 것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르쳐? 아유.
2: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요, 얼른 다녀와서 밥 차릴게요.
1: 까박 저거.
0: 그날 오전 마을 어귀에선 남자들의 수군거림이 연기처럼 피어오른다. 조용하던 동네에 새벽마다 나도는 발자국 소리.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할 생각조차 없었다. 여자가 새벽에 나가 나도니 집안 꼴이 뭐가 되겠냐는 그들의 말 속엔 믿음을 향한 조선 여인들의 걸음이 얼마나 외로웠는지가 담겨있다.
3: 새벽에 몰래 나가서 뭔 짓거리를 하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 안 그래요?
4: 아, 내 말이 그거요. 하여튼 그놈의 예수쟁이들 때문에 조용할 날이 없어.
3: 자네 마누라도 새벽 기도인가 그거 간다는데 맞아?
5: 아니요. 오늘 아침에 밭에 갔다 왔다던지.
3: 어제도 엊그저께도 새벽에 몰래 나와서 가는 걸 이 사람이 봤다는디?
5: 참말이요?
4: 아, 이게 저 어둑어둑해 갖고 확실진 않은디. 아, 우리는 딱 보면 알자뇨. 그 딱 본 게 그 구짝 부인이더만.
5: 그래요? 아유, 아닌디.
0: 그날 밤 남편은 아내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본다. 그의 눈엔 의심이, 그의 말엔 체면이, 그의 마음엔 두려움이 맴돈다.
5: 저기, 나한테 할 말 없어?
2: 예? 뭘요?
5: 요즘 새벽마다 어딜 그렇게 가는겨?
2: 교회요, 기도하러.
5: 그럼 그 소리가 참말인 거네. 아니, 그딴 데는 뭐하러 가? 아, 그러면 동네 사람들한테 내 체면이 뭐가 되냐고. 아니, 여자가 어두컴컴할 때 문 밖을 드나들고 말이오.
2: 아니, 당신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랑 어머니 위해서도요. 기도하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5: 아, 그딴 기도 필요 없어. 아, 전 그렇게 잠이 안 오면 새벽에

0: 끝내도 하라고. 아, 더 이상 이 일로 신경쓰게 하지 말어.
1: 그러나 여인은 대꾸하지 않는다. 대신 속으로 속삭인다. 주님, 제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저를 통해 일해주세요. 교회 문이 막히면 부엌이 곧 제단이 되었고 밭이 예배 처소가 되었으며 그녀의 마음은 늘 주님을 향하고 있었다.
2: 아니 너는 지금 밥을 하는겨 기도를 하는겨 아 뭘 그렇게 쌀씻다간 말고 중얼중얼이야? 어?
3: 아 요즘 자꾸 기도할 것들이 많아져가지고 생각나면 바로바로 기도한다고.
2: 밥을 할 거면 밥을 하고 기도할 거면 기도하고 하나만이야. 어? 얼 빠진 사람만이야. 그냥 중얼중얼중얼중얼. 아이고.
3: 예 참. 알겠어요 어머니. 아니 근데 웬일로 주방에 들어오셨어요?
2: 왜긴? 너 또 교회로 도망갔나 싶어갖고 감시하러 왔다. 왜?
3: 아이, 저는 호덕이네처럼 몰래 다녀오고 그러지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당분간 제 교회는 여기예요. 부엌. 네, 여기가 제 기도 자리예요.
1: 여인의 기도는 부엌 쌀떡 옆에서도 손에 들린 바가지 안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눈총도 남편의 호통도 그녀의 기도를 멈추게 할 수 없었다. 그저 더 깊이 더 간절히 속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불렀다.
2: 아이고 저러다 벌받지. 큰일 나요 큰일 나. 아이고.
3: 아 참. 이거 호덕이네가 주고 갔어요. 요즘 제가 통 안 보여서 잘 있나 보러 왔다.
2: 그제 호덕이네도 교회 다닌다지. 아이고 야 됐다 그 저짝에다 치워.
3: 어머니 이거 맛있는 조기예요.
2: 너 그거 교회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여? 어? 그 호덕인가 뭔가 그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그래.
3: 아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이번에 호덕이가 많이 아팠는데 잘 회복됐다고 그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러 온 거예요.
2: 아이고 내가 저놈 아이고 내가 못 살아.
1: 하지만 현실은 여인을 자꾸만 몰아세운다. 변할 거라 믿었건만 상황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기도했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녀는 그 모든 화살을 홀로 맞아야 했다.
2: 아이고 우리 장손이 이렇게 아파서 어떡하냐. 아이고 애미야 약 다 다렸어? 얼른 가져와.
3: 예 아이고. 어머니 여기요.
2: 아이고 우리 장손. 아이고 장손. 얼른 먹고 힘내세요. 어? 아이고 여기. 아이고 큰일 났네. 근데 이딴 니녀 때문이야. 너 이거 괜히 예수 믿는다고 싸돌아다니까 조상님이 노하신 거 아니여. 어? 저 애비. 너 오늘 밖에 나가서 용암 무당 좀 알아갖고 와.
0: 저거. 어? 내가 거기 가지 말라고 했어 아니었어? 아 왜 말을 안 듣고 자꾸 일을 크게 만들어.
2: 그러니까
3: 당신이 가지 말라고 해서 교회도 안 갔어요.
0: 그런데 얘가 왜 저렇게 아프냐고. 이러다 귀한 아들 잃으면 어쩔 거요? 어? 당신이 책임질 거요? 내가 진작에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아 약도 못 먹는데 아 이제 어쩔 거냐고.
3: 하나님 제발 제 아이만큼은 아프게 하지 말아주세요.
1: 마을 사람들의 비난도 거세졌다. 고개 숙인 여인의 기도는 소문과 질책 속에서 더 짙어졌다.
4: 거봐 내가 뭐랬어. 집안 단속 잘해야 된다니까. 결국 이런 사단이 나는 거요.
5: 아 예수쟁이들은 그 신주단지도 글바닥에 버린다는데 미친 거 아니오? 이게 말이 되는 일이요 이게?
4: 아니, 그러니까 저쪽 아들 말이오. 응? 벌 받을 수밖에 없는겨.
5: 그러게 그 귀엽고 그 아들까지 병들게.
0: 우리 옆에 내 교회 안 간다고 했잖여.
4: 원래? 아니 또 모르는겨. 어제는 이 사람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데.
0: 참말이요?
5: 아 어제는 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지 그짜.
4: 봤지?
5: 그저 엄마가 교회로 뛰어가는 거 그저기 그저.
4: 봤다잖여.
1: 아들의 병 앞에 여인은 애가타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교회의 맨 앞자리에 꿇어앉아 소리 높여 하나님을 불렀다.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구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셨다.
0: 애가 저렇게 죽어난데 교회를 가? 이놈의 옆에 내를 내가 오늘 내가 가만 안 둔다, 어?
1: 남편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흔들었고 여인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질 듯했지만 바로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 다급히 문을 두드린다.
6: 자매님! 자매님! 문 좀 열어줘 보세요! 의료 선교사님 모시고 왔습니다!
0: 네? 이게 무슨 소리요?
2: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여보, 지금 이럴 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일부러 오신 거라고요!
0: 촌동네 의사가 어딨다고 와!
1: 여인이 문을 열자 문 앞에는 얼마나 뛰어왔는지 온 몸이 땀으로 뒤덮여 있는 선교사와 문을 두드린 형제가 서 있었다.
6: 오늘 새벽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요. 마침 의료선교차 대전에 내려와 계신 선교사님 생각이 나서 모시고 왔습니다.
7: 위급하다고 들었어요. 아드님을 좀 볼 수 있을까요?
2: 네.
1: 여인의 기도는 침묵 속에 묻힌 것이 아니었다. 아무 대답도 없었던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다. 말 없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F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의 어둠을 밝힌 여성들 제9화 새벽을 깨우는 기도 출연 이은영, 유춘희, 임항권,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는 허주윤 학생의 아빠 허성호입니다. 제 나이 50인생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의 시작과 함께 귀여운 딸 자식을 마음껏 공부시키며 미래를 꿈꾸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북한에서 아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밤마다 듣곤 하던 극동방송이 있어 저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과 용기를 갖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식에게만은 배움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싶어 탈북의 길을 택했지만 탈북 과정과 남한에서의 삶은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부모의 의무를 다하고자 열심히 노력했지만 적은 금액이 아닌 자녀의 학자금 마련이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저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딸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너무나 놀랍고 기뻐 온 가족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학자금 마련을 해주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저희가 받은 모든 사랑과 은혜는 다시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저희의 삶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 마음을 전합니다. 허성호 올림.
1: 북한에서 숨죽이며 몰래 들었던 작은 전파. 그 전파로 지금은 대한민국의 한 가정에서 자녀의 미래를 세우는 손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도와 전파 선교 헌금은 바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 절망에서 일어서며 한 청년이 다시 꿈을 꾸게 되는 그 자리, 누군가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극동방송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사랑이 만든 통로를 통해 오늘도 세상 곳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전극동방송의 전파사역에 동행하실 분은 문자메시지 샵 9330, 우물정 9330,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메시지로 전파라고 남겨주시거나 02-828-9330, 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극동방송을 통해 일하십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의 간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꽃피어지고 구원하시는 그 생명이 회복되는 과정을 직접 함께하게 하신 것은 모든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전도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장에선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구별되기보단 비슷하게 살아가는 제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과 복음을 전했는데 저의 부족한 삶을 보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까 걱정도 됐기에 오랫동안 미뤄왔었지만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도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평소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서 영접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예상과 달리 복음의 말씀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기쁘게 영접하는 동료의 모습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중한 사람과 재회하는 듯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해 전부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부모님께 갈 때마다 얘기하신다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바로 내 옆에 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0: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전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채우시고 서툰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어쩌면 상대는 이미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결단합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이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은 태생이 흙이라는 부서지기 쉬운 존재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쉽게 무너지지요. 이렇게 연약하기에 서로가 서로를 돕도록 하나님은 사람 곁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부부가 되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시편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있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도우시는 이라는 이 의미가 돕는 배필과 같은 뜻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도우시기도 하지만 그 도움을 사람을 통해 베푸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도움이 남편과 아내를 통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신 말씀이 부부 안에서도 순종함으로 이루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어주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나 역시도 그 사람을 돕는 배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부부 임승환 씨의 한성훈 곡으로 테너 김승직이 노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오늘이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자는 취지로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입니다. 왜 21일이냐면요. 가정의 달 5월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21일입니다. 세상도 가정의 소중함을 지키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은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의 교회보다도 더 먼저 세워진 것이 가정이고 부부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기도로 더 튼튼하게 세워져가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는 애써야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서로 같지는 않으나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으며 다르지만 대립하지 않고 서로의 결핍을 채우도록 지음받은 존재. 그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만 고립된 분이 아닌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로 충만함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존재이기보다 관계적인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부를 시작으로 관계라는 것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때론 인간의 악함으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을 돌보시고 빈자리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부부의 관계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이어져 가고 인내와 용서와 용납으로 더욱더 세워져 가길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랑은 권순자 시의 변현주 곡으로 테너 김동원이 노래했습니다. 앞에 두 곡은 사랑, 이은상 씨의 홍남파 곡으로 메조소프라노 김청자의 노래였고요. 내 고향 김규환 작사 작곡으로 테너 최태성이 노래했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고향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으면 좋겠고요. 사랑은 모두 불태우는 것입니다. 남김이 없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걷는 사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식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은 아마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전도서의 말씀일 것입니다. 돕는 배필로서의 자리를 의리 있게 지켜가려면 하나님을 붙들어야겠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기도로 눈물을 쏟아내야 하기도 하고 인내로 견뎌내야 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놓지 않으며 기도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리는 마음, 김민보 씨의 장일남 곡으로 바리톤 김성길이 노래했습니다. 앞에 곡은 걱정하지 말아요, 임승환 씨의 한정임 곡이었고요. 바리톤 송기창이 노래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르치고 지적하고 바꾸려고 하다 보면 싸움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순종함을 먼저 배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꼭 안아줄래요. 윤학준 곡으로 소프라노 손지수가 노래합니다. 돕는 배필로 주신 부부가 서로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역할로 오늘도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산성감리교회 지성업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의 기억은 우리를 붙드는 영적인 닻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자유로움을 얻었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생활을 시작했죠. 그리고 40년 동안 그곳에서 광야 생활하다가 그들의 방황을 이제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언약의 땅, 그 선물의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40년 동안 그들을 지도하던 모세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요단강 저편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제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남은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제 그때의 배경을 쓰고 있는데 이때는 건기가 아니라 우기였어요. 가끔 성지순례를 갔다 온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가봤더니 요단강이 강이 아니라 시냇가대요. 아주 그냥 조그만 냇가 같던데요. 건기에 가면 그 요단강은 그냥 물이 마른 시냇가 같아요. 그런데 우기가 때는 물이 많으면요 강 수위가 올라가서 평균 3m나 4m쯤 되고요. 강폭도 수십 m쯤 돼요. 지금은 우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만 명쯤 되는 광야 생활하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던 모든 생활의 짐을 지고 3, 4m쯤 되는 그런 수십 m 되는 강폭을 지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마지막 남은 장애물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그 백성들 맨 앞에 제사장들을 서게 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먼저 진군하라. 그러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했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나아가서 요단강에 발을 디디는 순간 놀랍게도 요단강에 흐르던 물이 멈춥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 멈춘 모습이 둑을 쌓아놓은 것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하고 비슷합니까 지금? 홍해의 기적하고 노예의 삶에서 자유로운 인생으로 갈 때 홍해를 건넜다면 광야에 방황하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곳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모습이 비슷해요.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구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강물이 마른 바닥을 지어서 200만 명이 지나갔으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강바닥에 도대체 얼마 동안 오래 서 있었겠어요. 수도 없이 오래 서 있었겠죠. 그렇게 지나간 다음에 감격스러울 그들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제 다 건너갔다고 좋다고 그냥 감격만 하지 말고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강을 떠나기 전에 그들이 서 있던 마른 요단강 강바닥에서 돌 열두를 택해서 그걸 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머물 그곳에 가서 그것을 세워놓아라 너희들과 함께.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건너가서 이제 유숙할 곳 그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곳에 있었던 돌들하고 강바닥에서 건져온 12개 돌들하고는 비슷했을 것 같아요. 구별됐을 것 같아요. 구별됐어요. 먼저 강바닥에 흐르지 않고 남았던 돌들은 크기가 커요. 작은 돌들은 강물에 다 휩쓸려 갔겠죠. 그러니까 그 돌들의 규모가 큰데 강바닥에 있다 보니까 물들이 계속 흐르면서 이 돌들을 깎아서 돌이 매끈매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머물렀던 곳에서 그 돌들을 세워놓으면 사람들의 눈에 그 지역에 있던 돌들과 구별됐을 거예요. 저 돌들은 왜 저렇게 매끈매끈해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세워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들이 머물 그 지역에도 돌들이 많았을 텐데 강바닥에서 그 돌들과 구별될 만한 이

강바닥에 돌들을 갖다가 세워 놓으라고 했을까? 여호수아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다음에 나오는 6절과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 요단강 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 지역에 있는 돌들과 구별된 강바닥의 돌들을 뭘로 삼으라는 거예요? 기념물로 삼으라. 과거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 상징으로 좀 삼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념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잊었던 우리의 기억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다음 세대에 대대로 자연스럽게 전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기념물이에요. 길가에는 열두 돌을 바라볼 때마다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지. 그 요단강을 강물을 막아서 우리가 편안히 건널 수 있도록 돌보셨지. 그 은혜를 기억하는 돌돌로 삼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지 않던 자녀들이 아빠 엄마 왜 저 돌들은 여기 있는 돌하고 조금 달라요? 그럴 때 너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기회로 삼아라.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2개의 돌을 취하라고 한 이유예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생색내기를 원하셨을까? 그냥 알아서 잘 기억하면서 살 텐데 굳이 내가 너희를 도왔다라는 걸 잊지 말라고 생색내려고 그러시나? 거기에 이 돌 12개를 왜 세우라 그러셨을까? 어렵고 힘들게 강바닥에 돌을 펴가지고 가서 세우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했던 은혜를 기억하는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 유익은 뭐였냐?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셨어요. 너무 쉽게 망각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특별히 좋은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의 기억들은 쉽게 잃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실패와 어려움과 고통은 오랫동안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 하나님이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거를 너무 쉽게 우리의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망각해요. 아니,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이게 평생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느새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고 원망하는 인생으로 변질되어, 이런 경험을 했던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서 광야에서 홍해까지 다시 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다면 너희들이 머문 그곳에 그것을 둬라. 날마다 볼 때마다 내가 너희들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이게 이 영적인 기념물, 은혜의 기념물 세운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물은요,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 보면요, 우리의 능력이 모자라서 흔들릴 때보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려워서 흔들릴 때보다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때, 흔들릴 때가 훨씬 많은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능력이 부족하기보다 오늘 우리들이 환경이 어려워서보다 지금도 나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의 인생은 요동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그 기념물들이 있는 것, 그것은 꼭 필요한 시대이고 그런 인생이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하는 것만으로도요, 우리에게 몇 가지 유익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게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바닥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길갈에 세워놓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유익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머물렀던 지역 이름이 시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시딤에서 머물렀어요. 근데 시딤에 머물

머물러 있을 때 이들 가운데 있었던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민수기 25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는 아직 그들의 지도자가 모세일 때였어요. 아직 광야 생활이 끝나지 않았을 텐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 마지막 머물렀던 지역 이름이 시딤이었어요. 근데 그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이 광야 생활하는 이 백성들이 강대하고 영향력 있는 백성들이라는 거 알고 그 지역에 있던 왕이었던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어떻게든지 이들을 좀 무너뜨리려고 고민하다가 주술사였던 발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들을 유혹해가지고요 거기에 속아서 여기 있었던 남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것은 단순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는 예식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끌었던 하나님을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범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진노해가지고 전염병을 그들에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2만 4천 명이 죽는 일도 벌어졌어요. 그때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에게 내린 명령이 뭐냐면 민수기 26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다시 인구조사를 하는데 특별히 20세 이상의 남성들이 몇 명이 되는지 잘 파악해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에 이미 정착하며 살고 있던 사람들하고 싸움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얼만큼 있는지 파악하는 게, 그리고 병사들이 많이 있는 게 중요한데 전염병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오늘 우리 가운데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세라, 이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벌어진 지 몇 개월 후에 이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아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면 1, 2년 더 기다린다고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많은 남성들이 떠났지만 자녀들은 또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싸울 군사들이 부족한 것보다 몇 년 좀 기다리는 게 훨씬 좋은 환경일 거예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래요.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건기가 아니라 우기예요. 그래서 강물을 건너는 게 훨씬 힘들고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이 시딤을 떠나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지금이 환경적으로 볼 때는 계속해서 시딤에 머물러 있어야 될 텐데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요단강 강바닥에서 돌들을 가지고 12개의 돌을 이제 건너가서 머물 그 장소인 길갈에다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딤은 어떤 장소냐면 수치의 장소예요. 실패의 장소예요. 절망의 장소예요. 무너짐의 장소예요. 그들에게는 트라우마 같은 장소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더 이상 시딤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과거의 수치에 머물러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 가운데 빠져 있고 있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들이 과거의 그 상처, 그 수치, 그 죄책감과 절망으로 벗어나는 길은 그 이곳이 수치의 땅이니까 내가 이곳을 이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이 실패를 범하지 말아야지, 이게 묵상한다고 거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요단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세운 돌들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과거의 수치를 이기는 비결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건은 여전히 시딤에 머물러 있는 게 훨씬 좋을지 모르지만, 환경은 그럴지 모르지만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강인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상징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라. 여호수아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자, 23절과 24절 말씀
요단강을 빨리 건너가게 했던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돌들을 갖고 와서 새롭게 정착한 길갈에 세우고 그걸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우리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인도하시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상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무엇으로부터 멀어져요? 내 과거의 실패, 죄책감, 수치부터 멀어져요. 이게 영적인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이 시딤에서 겪은 죄악과 수치를 요단강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의 수치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이 되라. 그 상징으로 길갈에 12개의 돌들을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요, 어둠을 묵상한다고 어둠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어둠을 묵상할수록 어둠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어둠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둠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살다 보면 우리가 실패할 수 있죠. 좌절할 수 있죠. 절망할 수 있죠.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들이 있을 수 있죠. 실패감과 죄책감에 살아갈 수 있죠. 이런저런 수치와 영적인 그 수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곳으로 벗어날까? 묵상한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뭘 묵상하라고요? 길갈의 열두 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묵상하면 어느 순간 이 과거의 수치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게 은혜의 기억을 간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이에요. 시딤은 그들에게 상처의 장소였어요. 수치의 장소였어요. 실패의 장소였어요. 절망의 장소였어요. 아픔의 장소였어요. 여건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 빨리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라. 그 은혜의 강, 요단강을 건너면서 깨달았던 하나님의 은혜,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섭리들을 길갈에 돌로 세우고 그거를 바라볼 때마다 과거의 죄책감과 수치로부터 벗어나라. 그러니까 은혜의 기억을 우리들이 간직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과거의 좌절과 수치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 때 또 어떤 유익이 있을까? 길갈의 돌을 이제 강바닥에서 갖고 와서 길갈에 세우라고 하던 돌이 몇 개입니까? 12개예요. 여기서 12개는요, 11개 다음에 12개라는 숫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문학 가운데 12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를 부를 때 몇 명을 불렀어요? 12 제자. 이들의 지파도 지금 몇 명입니까? 12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 12개의 돌은 숫자 12이 아니라 그들 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돌, 이게 길갈의 열두 돌이에요. 근데 그 열두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라는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뭐하라고요? 돌을 갖고 와가지고 그들이 유숙할 그 지역에 가까운 곳에 눈만 뜨면 보이는 그곳에 두게 하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두다라고 하는 동사가 원래 어떤 물건을 책상 위에 두다, 의자에 두다, 내 옆에 두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로 쓰려면 히브리어로 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두다라고 하는, 두게 하라고 하는 이 두다는 단어는 누아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같은 우리나라 말로는 두다라고 번역되지만 물건을 두는 것, 영어로 치면 put이라고 하겠죠? 그런 심이 아니라 누아흐라는 말을 쓰는데 누아흐는 두다라는 말도 번역이지만 이 누아가 갖고 있는 중요한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영어로 rest라는 단어예요. 안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길갈에서 갖고 온 그 돌을 너희들 옆에서 두다라는 것은 안식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12개의 돌들이 길갈에서 안식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비로소 안식한 곳이 길갈이고 그걸 상징하는 돌이 바로 12개의 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길갈의 돌은 은혜를 기념하는 돌이자 안식을 기억하는 돌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

차원에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안식을 맛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였던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태어난 곳이 고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분은 철학적으로 고향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장소, 그게 고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현대인은 그 고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고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현대인은 안식도 잃어버렸다. 몸은 쉴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늘 분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 사라진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고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기념물로 길갈의 열두 돌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쉼이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고향이 될 수 있고요. 그 영적인 고향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유익은요, 우리 안에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의 흔적이었던 강바닥의 돌을 갖다가 너희들 삶의 주변에 세워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너희들은 비로소 안식을 누리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닻을 잘 내린 배는요, 풍랑 가운데 잠깐은 흔들려도 침몰하지 않습니다. 닻을 잘 내린 배는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잠깐은 흔들리지만 표류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에 대한 기억,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에 앉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억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다시 되어서 이 세상 풍파 가운데 우리가 잠깐은 흔들리지 모르지만 우리를 표류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침몰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게 길갈의 열두 돌을 세우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메시지예요. 그들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트라우마의 장소예요. 수치의 장소예요. 실패의 장소예요. 고통의 장소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던 장소예요. 삶의 여건은 아직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형편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곳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 주변에 세워서 그걸 바라보면서 은혜를 기억함으로 과거의 실패로부터 벗어나라.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너희에게 주신 참된 안식과 쉼을 너희들이 누려라. 그게 바로 길갈의 열두 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저는 은혜의 기억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여러분의 영혼의 수치와 굴욕과 죄책감으로 벗어나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이 남아요. 우리에게서 그럼 길갈에 세운 열두 돌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도 강바닥에 가서 돌 열두 개를 집어다가 뭐 세워야 됩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그 기념물, 그게 길갈의 열두 돌이죠. 무엇으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열두 돌을 세워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무슨 수를 쓰든지 은혜를 기억하려고 애쓰십시오. 그 중에 하나는 그것이 크든 작든 여러분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주변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에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의 기억을 나누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잃어버린 그 순간에 그들이 여러분의 고백을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믿음의

0: 공동체는요, 우리의 은혜의 기억을 저장하는 외부의 USB 같은 거예요. 외부 저장 장치 같은 거예요. 나는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내가 고백했던 은혜의 고백은 믿음의 공동체에 남아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 은혜 받았던 은혜의 고백을 나누는 인생이 되십시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게 1년에 한 번이어도 좋고요, 매일이어도 좋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어도 좋아요. 시간을 구별해서 좀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를 기록하거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모아져서 여러분들의 은혜의 기억을 간직하는 12개의 돌들이 될 거예요. 또 여러분이 자주 가는 공간에 여러분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상징들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물건이어도 좋고 사진이어도 좋고 말씀이어도 좋아요, 그런 것들을 거기에 간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라볼 때마다 잊었던 은혜가 여러분에게 생각날 거예요. 어느 교우집에 신방 갔더니요, 한 공간에 우리 새벽 기도하면서 받았던 무슨 개근상, 무슨 뭐 패도 놓고, 영성 수련회 가가지고 받았던 유치한 카드도 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여기에 놨어요? 그랬더니 이거 바라볼 때마다 잃어버렸던 은혜가 생각났어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슨 수술을 쓰든지 은혜를 기억하려고 애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에 세우는 길갈의 12돌이고요. 은혜를 기억할 때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표류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를 통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산성감리교회 지성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585-811번 산성감리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랑하는 나의 신랑, 여보,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룬 지 20주년이 되었네요. 당신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귀한 아들과 딸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고 있어요. 우리 가정을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보듬어주는 나의 신랑, 항상 고맙고 당신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도록 기도합니다. 앞으로 당신과 함께할 모든 날들을 기대해요. 지금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 보아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더욱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기도하며 감당하도록 해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땅에서의 모든 날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부르시는 날 아멘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일꾼이라 불림받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되길 원합니다. 당신을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당신을 사랑하는 아내가.
1: 20년을 함께한 사람에게 쓰는 편지. 그런데 그 편지 안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남편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나오더라고요. 두 사람만 걸어온 것 같은 길이지만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도 함께 계셨다는 걸 아내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부부의 날,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5월 21일 목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결혼하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건지 겪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20년간 아름다운 날만 있진 않았겠죠. 맞춰가는 게 버거웠던 날도, 말 한마디가 서로를 할퀸 날도, 그냥 지쳐서 아무 말도 하기 싫었던 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편지에는요, 그 시간들에 대한 원망은 하나도 없고, 당신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만 있네요.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면서 그 앞에 서기를 바라는 이 부부. 오늘을 잘 살자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잘 살자는 다짐을 함께 품고 있다는 게 이 부부를 20년 동안 붙들어온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부부의 날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생각나시죠? 오래 함께한 사람이든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든 이 사람과 걸어온 길 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걸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은혜만 고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행자절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저녁을 보내고 계시는지 뭐 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오늘도 기다릴게요. 행저질라와 함께하고 있다는 여러분의 방명록 발자취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이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찾아오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 번호란에 우물정자 누르시고요. 숫자 9330입니다. 이게 행저질라의 수신 번호가 되겠고요. 그리고 내용 적는 란에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혹은 잠시 후 제가 안내 드릴 기도문 이렇게 보내주시면 행저질라가 받아볼 수 있어요.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찾아오시거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루가 어떠했든지 믿음으로 또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행저질라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저녁 기도문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부부의 날 특집으로 부부가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좋은 그런 기도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저녁 기도문, 특별히 부부가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릴 부부 기도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세요.

0: 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 공방 부여 종이와 풀 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오늘은요,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신청하신 분들은 부부 기도문이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바로 도착을 할 겁니다. 부부가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좋은 그런 저녁 기도문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고, 받으신 후에 우리 부부만 이렇게 읽고 끝내지 마시고요. 주변에 생각나는 뭐 신혼부부가 있다든지 아니면 노년의 부부도 좋습니다. 생각나는 커플이 있다면 그 부부에게 전달을 해주셔도 너무나 좋겠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요, 청년들, 배우자 기도가 필요한 우리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부부의 날 기념으로 부부 기도문이 여러분들께 도착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5693번님, 저희 신랑이 갑자기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마음이 담담했습니다. 그러다 어제 잠시 걱정을 했는데요. 바로 두 군데 면접을 보고 출근하게 됐습니다. 감사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이번에 신랑도 주님을 만나게 되길 바라봅니다. 라고 놀라운 또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네요. 5693번님. 특별히 굉장히 큰일인데도 요동치 않고 놀라울 정도로 마음이 담담하셨다는 이 고백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우리 5693번님의 믿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일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잘 풀려서 다시 출근하게 되셨다니, 야, 정말 축하드린다고 꼭 전해주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에 남편분도 주님을 꼭 만나게 되시길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역시 배우자가 중요해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하는 우리 5693번님이 계시기에 또 남편분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겠죠? 우리 남편분도. 축복합니다. 5693번님. 2753번님, 오늘 하루 좋으신 주님께 무조건 감사이고 주님이 보호하신 하루라 고백합니다. 모두 퇴근길 안전운전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고속도로 평택휴게소에서 방송을 들으며 기도문도 감사히 받아가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하루 좋으신 주님이 함께 해주심에 무조건 감사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면 이 방송을 저도 할 수 없었을 테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들으실 수 없었을 테죠.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지라도 당연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2753번님 감사하고요. 8406번님 안녕하세요. 행저질라 감사합니다. 여기는 청송이에요. 구역예배 준비로 하루 종일 바빴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청송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분 8406번님 반갑습니다. 9572번님, 정말 어떤 자리든 기도 없이는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으셨겠죠.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여곡절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이 고백을 담담하게 할 수 있게 하시려고 주님이 허락하신 선물과도 같은

예, 그런 경험이 아닐까 싶어요. 고 72번님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고 72번님의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7340번님 퇴근 후에 산책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기도문 신청할게요. 보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7340번님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또 인사 나눠주시고 또 기도문도 챙겨가고 계시는데요. 차근차근 오늘 행자질라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부부의 날 기념으로 부부 저녁 기도문을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는데요. 6시부터 7시 사이에 신청하셔야 저희 행저질라 문자창으로 도착을 해요. 다른 시간대에는 그 해당 프로그램 문자창으로 문자가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문이 전송되는 시스템도 그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꼭 6시에서 7시 사이에 여러분들 여유 되실 때 기도문 신청해 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온 가족이 함께 소리내서 읽거나 아니면 혼자서 잠들기 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부부 기도문이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읽으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하루가 어떠했든지 믿음으로 또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돕는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이니까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Good Evening, God Evening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평신도를 위한 순한 맛 신학 강의 시간이죠. 편하게 들으셔도 분명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으로 남을 줄 믿습니다. 주파수 고정하시고요. 기대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찬양 한 곡 나누고 오늘의 굿 이브닝 갓 이브닝 코너 함께 하시죠.

0: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녁이 가장 좋은 저녁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순한맛 신학 강의가 열립니다. 자, 행저질라 공식 신학 선생님,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심상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 지난주에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시선 중에서 공감과 긍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떤 얘기 나눌까요?
1: 예, 오늘은 현실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0: 네.
1: 살다 보면 꽤 억울한 순간들 있잖아요. 그죠?
0: 맞아요.
1: 예. 그래서 오늘은 같은 산, 다른 눈, 관점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0: 네. 어떤 날은 그냥 넘기는데 그런 사건을 우리가 경험해도요. 또 어떤 날은 계속 생각이 나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1: 우리는 보통 상황이 달라서 그렇다 생각하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0: 그럼 뭐가 다른 걸까요?
1: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즉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0: 관점. 사실 조금 아직 손에 잡히진 않는데 조금 더 와닿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1: 예, 좋은 한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프랑스 화가 폴 세잔을 공부했었는데요.
0: 네.
1: 이 세잔은 평생 하나의 산을 그렸습니다. 생 빅투아르 산이라는 산인데요. 그 산을 60회 이상 정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림이 하나도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0: 같은 산을 60회 이상 그렸는데 전혀 똑같지 않다고요?
1: 네네.
0: 좀 신기한데요.
1: 왜냐하면 세잔에게 중요한 것은 산 자체가 아니라 그 산이 나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였기 때문입니다. 아침 산 다르고 저녁 산도 다르고 비 오는 날의 산도 다르고 또 계절마다 산도 달라요. 그죠?
0: 네, 맞아요.
1: 같은 대상이지만 보는 시선이 바뀌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이 부분은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죠?
0: 맞아요.
1: 그래서 세잔은 산을 그린 것이 아니라 보는 법을 계속 배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0: 네.

0: 그 세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치 이게 우리 삶이랑도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예,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그 상황이 나를 힘들게 했다. 그런데 세전의 시선으로 보면 같은 사건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있는 그

0: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성경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은 단순히 기분을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보는 방식,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같은 봉사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힘들지?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그 순간 봉사는 부담이 되고 억울함이고 상처가 됩니다.
0: 맞아요. 봉사하다가 상처받는 분들 꽤 계시잖아요.
1: 그죠. 그런데 같은 상황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구나. 이상하죠. 같은 봉사인데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됩니다.
0: 네. 그럼 교수님, 결국에는 같은 현실도 내가 어떤 관점,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경험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1: 맞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0: 아, 그러면은 그 관점을 바꾸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일상에서도 가능할까요?
1: 여기서 이제 앞서 언급했던 이제 세자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세자는 산도, 사과도 빛과 각도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여지잖아요.
0: 네.
1: 우리 삶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일을 다른 빛에서 보면 어떨까? 조금 떨어져 보면 무엇이 다르게 보일까? 이 질문만 해도 관점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0: 아, 그러면 그런 관점 전환이 실제 삶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1: 네. 제가 여러 층의 사람들을 만나 교육하고 상담했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한 번은 어떤 기관의 요청으로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유독 집중도 못하고 계속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솔직히 그 순간 제 안에서 즉각적인 판단이 떠올랐죠. 왜 저럴까? 수업을 방해하네? 다른 친구들에 대한 배려가 없네? 등등.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느꼈을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엔 그 학생의 행동만 보였던 거죠.
0: 네, 솔직한 교수님의 마음이네요. 그래서 공감이 되는데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교수님.
1: 네, 저도 처음 그 순간에는 그 학생의 행동이 단순히 수업을 방해하는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 학생이 지금 많이 힘든 건 아닐까? 이 행동이 어쩌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는 아닐까? 그 질문이 들고 나서부터 그 학생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순간 제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0: 네.
1: 문제의 행동을 보이던 한 사람의 고통으로부터 제가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그 아이를 보게 된 거죠.
0: 네.
1: 그래서 저는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다시 수업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학생은 제 교육 방식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드러내는 사람을 바라보는 제 태도 자체를 바꿔 놓았습니다.
0: 아.
1: 조금 더 과장하자면 저는 그 아이가 천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삶을 바꿔놓았거든요.
0: 그렇군요.
1: 네네.
0: 그러니까 그 학생은 분명 같은 행동을 했는데 완전히 다르게 보인 거네요.
1: 바로 그 지점입니다. 상황은 같았습니다. 학생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학생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세자니 같은 산을 다르게 본 것처럼 저는 같은 학생을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제 태도가 바뀌니까 그 학생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0: 네, 같은 산을 다르게 본다는 게 참 깊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해보는 게 어떨까요? 하나님, 제 상황을 바꾸기 전에 제 눈을 먼저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말입니다. 저에게도 필요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굿 이브닝 갓 이브닝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좋은 저녁에 우리에게 순한 맛 신학 강의로 섬겨주시는 심상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부의 날을 맞아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내고 서로의 가장 편안한 품인 집으로 돌아와 마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익숙함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서로의 수고와 눈물을 당연하게 여기진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 마주했던 그날의 설렘을 기억하게 하시고 시간이 흘러 서로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질 때에는 그만큼 더 깊은 사랑과 신뢰가 우리 사이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지친 어깨를 알아채는 지혜를 주시고 날카로운 말 대신 따뜻한 온기로 서로를 품어주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거친 파도가 우리

삶에 찾아올 때에도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기에 두렵지 않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외롭지 않은 동행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작고 소중한 행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우리만의 소박한 기쁨들을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채워가는 매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 서로에게 고마웠던 마음만을 마음에 남기고 미안했던 기억과 무거운 짐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소서.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잔잔한 평안 속에서 깊은 쉼을 얻게 하시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서로를 향해 가장 먼저 미소 지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부부의 날 특집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방금 낭독해드렸던 이 기도문 부부 저녁 기도문입니다. 부부가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좋은 기도문이니까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기도문을 챙겨가고 계시네요. 모두 모두 반갑고요. 받고 끝내지 마시고 꼭 오늘 저녁에는 함께 가족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4771번님, 늘 운전 중이라 듣기만 하다가 잠깐의 여유가 있어서 기도문 신청합니다. 여기는 청주랍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청주면 지금 104.7MHz로 듣고 계시겠네요. 우리 4771번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554번님, 기도문 챙겨가시면서 평안한 저녁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시군요. 주님 주시는 평안이 늘 2554번님과 그 가정 가운데 흐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4206번님, 퇴근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고 피곤한 몸과 마음 찬양을 드리며 쉼을 얻습니다. 기도문도 보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4206번님,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어서 집에 가셔서 따뜻한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1648번님, 반갑습니다. 피디님, 퇴근길에 찬양 듣고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이 찬양은 우리 퇴근길에 지친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꼭 나눠야 합니다 하는 그런 찬양이 있으시면요, 저희에게 꼭 신청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1648번님 같은 분들은 그런 숨어있는 찬양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정말 퇴근길에 들으면 지친 영혼이 주 안에서 쉼을 얻는다, 이런 마음이 드는 찬양들, 여러분만 알고 계시는 그런 숨겨진 명곡들이 있으시면요, 꼭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1648번님. 8840번님, 오늘도 감사한 하루 잘 마무리하고 퇴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문 보내주세요 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8840번님. 9106번님, 오늘도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은혜로운 기도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9106번님, 이렇게 또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시고 또 발자취를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또 기도문 챙겨가고 계시고 또 사연도 남겨주고 계시네요.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부부의 날을 기념해서 부부 저녁 기도문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이미지가 뜰 겁니다. 그 이미지에 오늘의 기도문이 적혀 있어요. 아마 보기 편하실 겁니다. 보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기도문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꽃 한 송이라도 들고 귀가하시거나 진심을 담은 편지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부부는 싸워도 결국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된대요. 오늘 하루 어떤 하루였든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주님께 감사하며 마무리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C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새 생명 시냇가에 새 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디딤돌교회 임성도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4장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 사무엘상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라를 이끌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자존심 또 자기의 면을 세우는 그 일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지 않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사울을 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셨어요. 내 인생에 또 내 삶에 내가 아무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필 때 23장 전반부가 그일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났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도 위험한데 자기의 위험을 감수하고 가서 그 블레셋을 쳐부시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요.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은 그 은혜를, 다윗이 베푼 그 은혜를 목숨 걸고 자기들을 도운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아요. 그래서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고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고. 그래, 어쩔 수 없이 다윗은 또 도망을 가요. 참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고 찾아내고, 아 도저히 참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그일라 땅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다윗이 그의 일행들을 데리고 십이라는 장소, 오늘 우리 성경에는 십수풀이라고 돼 있어요. 15절에, 23장 15절에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수풀, 십광야수풀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서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랑 대화를 이렇게 쭉 나누고 나면 그 사람과 만남 때문에 막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친구가, 동역자가 있으신가요? 우리 딤돌 교회는 피차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는 다윗과 요나단 같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십광야의 십황무지의 수풀에 숨은 그 다윗을 또 누군가가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23장 19절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23장 19절.
1: 그때에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0: 네, 거기 19절에도 또 다윗이 거기 숨었다고 또 가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일라에서도 그랬고 또 여기 십황무지에서도 그랬고 다윗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지켜주고 적들로부터 막아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은혜를 다 원수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의 그 고자질을 듣고 사울이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내려왔어요. 사울은 그 나라의 왕이니까 군인들의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다윗 주변에는 마음이 상한 사람, 빚진 사람, 억울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있으니까 그들을 군사력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의 군인들이 내려와서 어느 정도 상황까지 다윗이 몰리게 되냐 하면,
1: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0: 지난주에 우리가 틀림없이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추적하면서 이런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다윗은 하나님, 그일라에 전쟁이 났다는데 제가 가서 싸울까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래, 가서 싸워라. 그런데 그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0: 를 사울의 손에 넘겨줍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래,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 거야. 아하,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십 그 숲을 사이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또 십 사람들이 다윗을 또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몰렸어요. 아니, 믿음으로 사는데도 고난의 끝이 어딘지도 모르게 계속 고난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나는 믿음으로 사니까 이제 고난 끝일 거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지만 그렇던가요?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의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고난이 반드시 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 왜 이걸 허락하셨어요? 라고 이해가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고난의 시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시든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든지 우리 가정이 복이 되게 하시든지 그러니까 이게 신비인 거예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고 정말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요나단과의 관계 속에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여전히 고난 한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느 정도로 쫓기냐 하면 이렇게 쫓겼어요. 다윗을 포위하기로 작전을 짜요.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에워싸서 포위해서 잡으려는 순간까지 온 거예요. 이 정도로 다윗은 몰린 거죠. 이제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때 그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포위당하고 있습니다. 저 사울의 군사들이 우리를 지금 에워싸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0: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제 사울의 군인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포위하려고 그래요. 포위망만 구축되면 다윗은 끝나요. 이제 잡히는 거예요. 아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까? 그리고 급히 전령 하나가 사울에게 막 헐레벌떡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급히 오소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 땅을 침노하였나이다. 어쩔 수 없이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군인들에게 명을 내려서 다윗을 에워싸는 그 작전을 스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9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1: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0: 셀라 하마느곳,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셀라라고 하는 말은 바위라는 뜻이에요. 바위. 그런데 하마느곳, 이것은 분리시키다, 떼어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바위가 하나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바위를 중심으로 다윗 일행들이 숨어 있는데 포위망이 점점 좁아져 오는 거예요. 아, 이제는 죽었구나.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왜 이 고난의 때가 끝이 없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그렇게 소리치고 싶은 상황에 딱 봉착했을 때 갑자기 전령 하나가 달려와서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왕이여, 빨리 오셔서 블레셋과 전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누가 한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셀라 하마느곳, 이 말의 뜻이 그 사울의 그 위험한 그 손길과 다윗의 도망, 이것을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고난이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맛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순간순간 야, 그때 하나님이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이런 은혜를 주셨어 하는 간증들이 우리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고난이 끝나

0: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셀라 하마누곳이 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저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떼어놓듯이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의 엄습으로부터 여러분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그 고난 한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이제 그렇게 해서 24장으로 넘어가요. 24장. 이제 다윗이 완전 그 포위당하여 애워쌈을 당하여 죽기 바로 직전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또다시 도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자 24장 1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1: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0: 네, 거기도 또 어떤 사람이 다윗이 저 엔게디 광야에 양치는 목동들이 잠시 비를 피하거나 양들을 데리고 양들을 그 보호하는 동굴, 이런 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굴들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어떤 사람들의 밀고, 그러니까 고자질, 그게 또 사울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3천명을 거느리고, 그러면 이 3천명은 사울의 군인들인데 23장에서 이 군인들이 조금 전까지 뭐 했어요? 예, 블레셋과 전쟁했어요. 그러면 이 군인들이 얼마나 전쟁 치르고 왔으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근데 자기가 왕인 사람,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고난을 돌아볼 줄 모르는 거예요. 사울은 그 피곤해 지친 군인들을 3천명이나 다시 또 동원해가지고 다윗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천여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사울이 그 엔게디 광야, 엔게디 굴들이 있는 그 광야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그 뭐 주변에 굴들도 많고 그러니까 양들도 보호하고 하지만 종종 이 목동들이 그 굴에 들어가 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굴에 다윗 일행 중에 몇 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굴이 아마 좀 깊었던 것 같아요. 숨어 있는데 마침 하필이면 그때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 앞에서 사울이 똥이 마려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의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도 볼 수 없는 굴 하나를 택해서 그 굴 속에 들어가 바지를 내렸어요. 바지를 내리니까 자연스럽게 발이 가리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번역 성경에는 발을 가리려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3절에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 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뒤를 보러 들어갔어요, 뒤를 보러. 근데 이미 사울은 들어와가지고 바지를 내린 상태예요. 근데 그 굴 안에 있는 그 다윗의 일행들이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요, 하나님이 원수가 풀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을 죽입시다. 소근대는 소리를 못 알아들을 만큼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거시기에. 그래서 이제 막 힘을 주고 응가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자기 일행들의 그 얘기를 듣고 몰래 사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사울이 펼쳐놓은 옷자락을 살짝, 그리고 일행들에게로 또 들어가요. 다윗이 그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그 일 때문에, 아니 지금 일행들은 뭐라고 조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원수가 풀 기회입니다. 사울이 죽으면 당신이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고난이 끝입니다. 이제 당신 자유롭게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을 했는데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 살짝 자른 것 때문에 마음이 심히 불편했어요. 그리고 그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오픈해요. 그 장면을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같이 보죠.
1: 다윗의 사람들이

0: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1: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다윗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이제는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는 고난의 끈을 끊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윗은요 어떻게 했냐면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뺀 거예요. 그것도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예. 네.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옷자락 살짝 베고 왔는데 그것조차도 다윗의 마음은 어땠냐 하면 심히 불편했어요. 찔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기회라고 조언하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경외함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정확하게 그게 나와요.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0: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1: 자, 그러면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기회입니다 라고 한 그 사건을 다윗은 아무리 나에게 좋은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사울은 비무장 상태입니다. 쪼그리고 앉아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들고 간 칼로 찌르면 끝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기회지만 다윗에게는 지금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기회보다 더 크게 다윗의 행동을 컨트롤하는 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때문에 겪는 고난보다 사울 때문에 겪는 죽음의 위기보다 나는 이게 더 두려워. 뭐가 더 두렵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다윗은 지금 여러분 그렇게 고난의 연속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뭐라고 지금 호칭하고 있어요? 자기 사람들과 대화 나누면서 내 주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나는 저 어른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저 어른을 내가 공격할 수 없다. 저 어른에게 내가 보복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자기 사람들에게 당신들 절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에 대하여 사울을 해하지 마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아둘람 공동체 도망자들의 리더십입니다. 그 리더가 지금 이렇게 선언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손댈 수는 없다. 그게 바로 7절입니다. 그래서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이제 사울은 볼일을 다 봤어요. 그리고 자기 길을 가고자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거예요. 누가 부르냐면 자 여러분 우리 그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은 누구랑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기를 리더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은 빚진 자, 마음 상한 자, 비루한 자 뭐 이런 사람들이긴 하지만 자기를 따르는 그 뭐랄까 부하들 앞에서 다윗은 지금 뭐 하냐 하면 무릎을 꿇어요. 누구를 향해서요? 사울을 향해서. 그러니까 오야붕인 자기가 사울을 향해서 사울의 왕권, 사울의 우리의 우리

0: 이보다 상전되심을 자기가 선언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이게 진심인 거예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제가 어찌 그에게 보복하리까? 이게 다윗의 가치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코지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이 왜 들으십니까? 예, 여러분, 근데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게 들리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게 들려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고 싶어. 그러니까 이 죽이려고 하는 명분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말을 들으면 사울의 귀는 솔깃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사울한테 뭐라고 말하냐 하면, 다윗이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 계속 봐왔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언제나 말을 옮기는 그 어떤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하나 한번 보실래요?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13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기에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그러니 사울과 다윗 사이에 고자질을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은 지금 속담을 빌어서 그들이 뭐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걸까요? 악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다.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더 요 그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을 좀만 더 들어보시자고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 10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1: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0: 자, 잠깐만요. 여기도 어떤 사람이 또 있죠, 그죠? 근데 이 어떤 사람은, 아까 어떤 사람은 사울 곁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지금 여기 어떤 사람은 누구 곁에 있는 사람일까요? 다윗 곁에 있어요. 근데 그 다윗 곁에 있던 사람들도 아까 굴 안에서 뭐라고 다윗에게 조언했어요? 죽여라. 근데 다윗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진짜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난 못한다, 이게 다윗의 생각이었었어요. 그러면 이 구절, 그러니까 10절에서는 악과 악인이 뭘까요? 자기에게 인간적인 방법을 조언하는 사람을 악인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을 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나는 사람들은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고 했지만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즉각적으로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불러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 내가 충분히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옷자락만 자른 이 옷자락을 좀 보십시오. 나는 왕을 해하려는 의도, 왕에게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왕을 대적한다든지 왕에게 보복한다든지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8절 이후로부터 있는 그 쭉 이어지는 말씀에 다윗이 악과 악인이라는 속담을 끌어내서 뭐를 얘기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악인의 행동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치관, 하나님이 왕이신 가치관, 그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가치관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그러면 나는 의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 본문을 살피면서 다윗의 위대한 그 의로운 삶을 추적하는 걸까? 아니에요. 다시요, 헷갈리지 마시고 사무엘의 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된 다윗의 삶 속에서는 나는 결단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 고난의 시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악인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아요.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악인의 길은 보복하는 길이요, 악인의 길은 시기 질투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길이요, 악인의 길은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저 피곤해 지쳐있는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쫓고자 하는

0: 왜 그러냐면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왕인 사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악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순간순간 그 고난의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셀라 하마느곳 이 은혜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그 고난으로부터 주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생명 신앗가에 지금까지 디딤돌 교회 임성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디딤돌 교회 042-488-7780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 신앗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기도해도 소용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기만 합니다. 기도해도 마음은 무겁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깊고 상황이 어려워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이라도 손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3: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중남미의 습지에는 아주 특별한 개구리가 살아갑니다. 바로 다윈 개구리, 흔히 레노데르마르라고 불리는 개구리입니다. 이 작은 개구리는 아주 놀라운 번식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은 그 알을

를 입으로 삼켜 자신의 울음주머니 속에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그리고 알이 부화할 때까지 수컷은 먹지도 울지도 않습니다. 본래 노래하듯 울기를 좋아하는 개구리지만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그 본능마저 내려놓은 겁니다. 올챙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수컷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보아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방법만이 새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린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사랑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을 깊이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찬양앨범 오늘 첫 곡으로 데이비 퍼페스의 열창으로 들으셨습니다. We are the reason을 들으셨는데요. 이 곡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깊은 의미를 담은 곡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지는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세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맨 처음 들으신 곡은 크리스탈 루이스의 곡으로 Lord I Believe in You, 그리고 이어서 알렐루야 뮤직의 곡으로 Only by Grace,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마라나타 프레이즈의 곡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그리고 이어서 I Look to the Shepherd, 마지막 곡으로는 His Name is Wonderful, 이렇게 세 곡을 메들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하루 보냈으면 좋겠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호산나 음반 가운데 바피치의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He will come and save you. 이 곡은 우리의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담은 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때때로 일이 꼬인다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찬사를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고 스스로 취하고자 하면 절대 안 되겠죠.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시죠. 이 찬양들 나누다가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쉼과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 세 곡으로 오늘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배하은의 찬송가 메들리 함께 들으셨고요. 우르르워십의 예수 내 영혼의 사랑, 그리고 한웅재 목사님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듣고 오셨어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는 인정받고 싶은 요구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존재를 알아주고 또 존중해줄 때 자존감도 생기고 또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도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면 행복해지지만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상처받고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으므로 영광 돌리기 마땅합니다. 그럴 때 참 행복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찬양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곳 샵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 또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 언제든지 생각나실 때마다 보내주시고요. 8845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89세 되신 저희 아버님 허리가 많이 아프셔서 걱정이네요. 치료자 대신 하늘아버지께서 치료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시면서 예수나의 치료자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치료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 조한민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 찬송가 메들리 옹기장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풍성한 찬양이 있는 이 시간 여러분 문자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들 생각나실 때마다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 메시지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강성식의 찬양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께 찬양 가운데 계속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 듣고 오시죠.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 가운데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고백이 된 줄 믿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한 몸이 되어 서로를 사랑과 헌신 그리고 존중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인생이라는 길고 험한 믿음의 여정 속에 서로를 돕는 배필로 보내주셔서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게 하셨죠. 혼자서 걸어갔다면 작은 돌부리에도 쉽게 넘어지고 지쳤을 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짝지어주신 동반자가 있기에 한 사람이 지치면 다른 한 사람이 기도로 채우며 서로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기에 때로는 소중함을 잊기 쉬운 나의 배우자, 나의 사랑. 오늘 밤에는 그 소중한 사람을 향해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따뜻한 감사의 고백을 건네보면 어떨까요? 두 사람이 함께 가기에 외롭지 않은 이 믿음의 길, 오늘 밤에도 그 사랑의 발걸음을 함께 응원합니다.

오래브의 서로 곁이 되어, 그리고 한웅재의 나의 영원하신 기업, 마지막으로 들으신 곡은 거기 너 있었는가 피아노와 기타 연주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대전 93.3MHz, 청주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남지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전도서 말씀을 보면 4장 1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줄이면 쉽게 끊어지지만 세 겹줄은 든든해집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대적이나 위협도 함께 맞서면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때로는 이삭과 리브가처럼 서로를 깊이 아끼고 위하는 사랑 넘치는 인꼬 부부의 모습으로, 또 때로는 거친 세상의 영적 전투 속에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의 방패가 되어주는 든든한 전우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서 보내주신 배필과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로를 더 단단히 묶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부부 사이에 또 각 가정의 중심에 주님이 함께 묶여 있을 때 그 가정은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 되고 든든한 세겹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문자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또는 어플리케이션 댓글로 이 하루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이 시간 들어오는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찬양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팀룩워십의 함께 지어져가네, 손영진의 예수가 거느리시니, 그리고 아담 폴 윌리엄스의 주님여 이 손을 영어 찬양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음 묵상.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기도의 방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많은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거나 반복되는 말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신뢰하는 고백의 시간입니다. 말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이 기도를 기도답게 합니다. 짧지만 진심 어린 한마디가 길고 화려한 기도보다 하나님 앞에 더 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인지 아니면 의무처럼 드리는 형식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교회 박동준 목사님의 칼럼에서 보내드렸습니다.

하늘로의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리고 줄리어드 트리오의 예수 나를 위하여,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주달려 죽은 십자가 메들리 연주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지친 하루에 위로를 더하는 하늘 편지 전해드릴게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 앞에서 지쳐가는 너에게 나의 사랑아, 반복해서 드리는 너의 기도에 아직 응답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못해서도,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도 아니란다. 아직은 응답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아니기 때문이란다. 어려움에 처하여 의지할 곳이 전혀 없을 때라도 너는 계속하여 나에게 소망을 두거라.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너의 마음을 다듬고 너의 소원 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걷어내며 오직 나에게만 소망을 두도록 너를 인도할 거란다.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한단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나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

것으로 너에게 응답할 것이란다. 언제나 너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는 하늘 아버지가

City of Light의 Yet not I, but through Christ in me.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삶의 유혹과 고난을 이겨낼 수도 없지만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고백의 영어 찬양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최원현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 두 곡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끝곡은 빨간약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 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응원은 성경처럼 되새기고 괴롭히는 자의 언행은 뉴스처럼 지나보내라. 기분 나쁜 말을 선택하지 않고 지나칠 때 그 말의 주인은 내가 아닌 그 말을 뱉은 사람의 것. 책을 보다가 공감되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해준 따뜻한 응원 다들 있으시죠? 저는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기억에 남을 응원을 보내준 사람은 모두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죠. 기분 나쁜 말을 듣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고 괴롭히는 자의 언행을 뉴스처럼 지나보낼 수 있는 것도 가족으로부터 공급받은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있어서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곁에 있어서 공기처럼 소중함을 몰랐던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따뜻한 응원 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의 찬송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7편 함께합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77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입니다. 돌이키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두르거나 우리의 짧은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구원과 힘이 주어집니다. 그분을 조용히 신뢰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스티븐 컬셰프만의 Be Still and Know 들으셨습니다. 돌이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단순히 방향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고 밀어붙이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있다라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조급하게 결과를 만들려는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인정하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더 애쓰지 말고 내가 쥐고 있던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방향을 다시 두라는 말이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팀 룩 월십의 선하신 나의 주, 피아 월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텐트 메이커스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브루클린 태버너클 콰이어의 Come Jesus Come, C.C. Winans의 How Great is Our God, 조나단 버틀러의 Love Never Fail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8933 쓰시는 분, 김도현님 늦은 시간 여전히 수고 많으십니다. 잠시지만 이 시간 감사히 드리며 하루 마무리합니다. 라고 하루의 마무리에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8592번 쓰시는 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에서 이 노래 부르다가 울컥했습니다. 다시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게 힘들 때가 있죠. 그래도 아 정말 후회가 없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주님을 섬길 거야 라는 마음을 아마 이분이 가지셔서 이 찬양에 울컥하시지 않았나 싶네요. 요즘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8592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피아 월십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장근이가 부른 당신은 자유, 오벳의 이사야 53장, 그리고 소망의 바다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호주의 청년 폴 로싱토는 여자친구와 크루즈 여행 중이었어요. 크루즈가 뉴사우스 웨일즈의 아름다운 해안을 지나자 한밤중에 아름다운 해변 경관을 즐기기 위해 로싱토는 여자친구와 함께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발코니 너머 외곽에서 바다를 바라보던 여자친구는 강한 해풍에 밀려 그만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로싱토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여자친구를 구하려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한밤중에 깊은 바다 가운데 떨어진 여자친구가 살 확률은 0%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로싱토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바다로 몸을 던졌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종으로 알려졌다가 CCTV 확인 결과로 드러난 이 안타까운 사건은요, 호주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줬고요. 3년 뒤에 폴 로싱토는 1년에 단 한 명만 주는 용감한 호주인상을 사후에 수상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걸 알면서도 세상에 오셨고요. 십자가의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잃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이기지 못한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부어주신 주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내주의 보혈은 소진영의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바리톤 홍성선의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자친구가 깊은 바다로 떨어지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구하기 위해 떨어졌던 폴 로싱턴. 그리고 갑자기 이 두 사람이 사라져서 실종 사건으로 여겨졌지만 CCTV 확인 결과로 사랑하는 여인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기꺼이 뛰어든 폴 로싱턴의 사랑을 사람들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날 위해 기꺼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합니다.

원하시는 분 우물정 1069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날 위에 큰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수원시립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기반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스캇 맥나이트는 복음은 나에 관한 것이기 이전에 우리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심어지면 개인적인 변화를 일으키죠. 그러나 스캇 맥나이트 목사님의 말처럼 복음은 나 이전에 바로 우리에 관한 이야기임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복음은 개인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또 같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기에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복음은 더 이상 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살아있는 실체가 될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웃의 손을 잡고 소외된 자들을 품으며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텐트메이커즈의 예수나의 치료자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치유자 대신 예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장윤영의 You Raise Me Up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이든 레빅의 Nothing But The Blood 들려드릴게요.

아든복을 세어봐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주님여 이 손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히즈윌의 사랑 그 좁은 길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의삭의 하나님의 세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하은의 주님의 보혈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데이비 펠프스의 죄짐에 눌린 사람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심플리포의 예수 사랑하심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러빔의 하나님의 시간 들려드릴게요.

행복합니다. 오늘의 달빛간 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리얼 워십의 하나님 뜻 무엇이거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느윈팅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이고요. 저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순탄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고난의 파도가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찾아오고, 그 하나를 넘은 것 같은데 더 큰 파도가 몰려올 때도 있지요. 그런데요, 그 파도에 맞서느냐, 아니면 그 파도를 올라타느냐, 우리는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요? 고난을 우리가 맞장서서 이겨내는 것도 참 중요하겠고요. 그 고난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것 또한 필요할 겁니다. 남북한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어떤 문제를 잘 헤쳐나갈 때도 있어야 될 거고, 고난의 파도를 잘 넘어간 다음에 편안해지는 그때를 기대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의 파도를 이겨내고 또 넘어갈 힘을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찬송의 가사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래요. 그런 하나님이 그동안 부어주셨던 은혜와 복이 지금의 고난을, 이 파도를 넘어갈 힘이 된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에 취해서 감사합니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키우고 또 고난이 닥쳐왔을 때 넉넉히 이겨낼 힘을 길러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남북한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에 나와서 힘든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많은 동포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또 넉넉한 그 이겨낼 힘들이 있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 동포 여러분들께, 또 탈북민 여러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그리고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AM 1188kHz 기억하시죠? 그리고 제주국동방송의 AM 1566kHz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 FM 채널과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이나 또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지능형 손전화기 갖고 계시다면 저희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어플을 다운로드 해보십시오. 어플 검색하시는 곳에서 FEBC 영어 소문자로 검색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로그인하시면 무료 문자도 보내실 수 있는데 아마 메시지 남기시고 하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방송을 들으시면서 은혜의 시간, 그리고 잊지 말고 동역의 시간들, 그 마음들 함께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에서는요,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성도님들께 도움이 되는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릴 텐데요. 북한 땅에서 벌어지는 인권에 처참한 현실들을 저희가 드라마로 꾸며봤죠. 인권 드라마 오늘 6화입니다.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를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꾸며드리겠습니다.

0: 누구세요?
1: 저 기억하시지요?
0: 어, 아니 네가 여길 어떻게
1: 그때 우리가 어디로 팔려갈지 다 알고 있었던 거지요?
2: 아, 뭐가 이리 시끄러워? 아, 아이, 너
1: 우리 엄마가 북송됐답니다. 좀 알아봐줄 수 있습니까?
0: 아, 저런.
2: 안 됐구나. 그나저나, 넌 어떻게 여기 있니?
1: 덕분에 우리도 모르게 팔려가서 농촌에 시집 갔었지요. 그래서 모순처럼 지내다가 저만 탈출해 나와서 선양에서 일했었습니다.
2: 엄만 북송됐고?
1: 네.
2: 소식을 찾아봐 줄 순 있는데 돈은 있나?
1: 얼마나 필요한데요?
0: 아유, 좀 싸게 해줘요.
2: 인연이 있으니 저렴하게 한 500위안 정도 주면 한번 알아봐 줄게.
1: 그때 우리 팔아넘길 때도 그 가격에? 좋습니다.
2: 가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곧 연락해 주지.

0: 얼마 찾았다. 지금 해산에서 멀지 않은 교화소에 있대.
1: 어? 진짠가? 그럼 우리 엄마 거기서 나오게 좀 해주십시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0: 5천이 아니니?
1: 네, 있습니다.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동생 민호 소식도 좀 알아봐줄 수 있습니까?
0: 어휴, 네가 돈이 많나 보네. 이건 천이 원 추가다.
1: 그래, 우리 가족들 구하려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모았으니 네가 다 가져간다고 해도 내가 다시 또 모아서 우리 가족 꼭 구해내고 말 거야. 엄마, 아버지, 우리 민호야. 우리 어릴 때 함께 오붓하게 지내던 고향집 시절로는 다시 못 돌아가겠지만 꼭 다시 만나자.
2: 북한에서 굶주림에 죽어가다 은경모녀는 중국으로 향하지만 인신매매로 강제 결혼에 넘겨져 시골로 보내진다. 탈출한 은경이는 돈을 벌기 위해 식당에서 일하며 지내다가 엄마의 강제 북송 소식을 알게 되는데,
3: 당과 조국을 배반한 반역자들은 사람이 아니다. 오늘 새로 들어온 너희들, 자궁검사, 항문검사도 끝났겠지? 이? 너네가 중국에서 몰래 숨겨온 돈 다 찾아낸다. 기카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종자는 모조리 싹 없앤다. 이번에 들어온 간나 하나가 중국에서 애새끼를 베고 왔다 해서 지금 그 애 없애러 가있어. 니들 썩은 정신들도 여기서 제대로 교양하고 나가라. 에, 넌 이름이 뭐간?
4: 저 박순옥입니다.
3: 니? 이름이 뭐가 어디래?
4: 아, 박순옥.
3: 아니지! 니 이름은 42번이야. 알겠어? 너 이름이 뭐라고?
4: 42번입니다.
3: 42번!
4: 네. 아.
3: 이게 어디서 감히 얼굴을 쳐다봐. 야, 42번.
4: 네.
3: 신입 교육받는 동안 너희 15명은 이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말고 앉아서 규칙을 외운다. 제대로 못 외우면 맞는다. 앞으로 너네가 여기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명심하라.

0: 42번 면회.
1: 예? 면회요?
0: 몇 달 동안 아무도 안 오길래 가족도 없는 줄 알았더만 누가 있긴 있구나야.
1: 아, 누구지? 민호 왔나?
2: 안녕하세요, 은경이 어머니.
1: 네? 누구신지?
2: 은경이가 보내서 왔습니다.
1: 아, 은경이요? 아, 은경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까?
2: 네. 은경이가 어머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아유, 우리 은경이가 잘 있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2: 은경이가 어머니를 잘 보살펴달라고 해서 칫솔하고 담요하고 필요한 거 몇 개 간단히 챙겨왔어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1: 얼굴이 정말... 여기 생활이 뭐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2: 아유, 사실 아까 들어오는 길에도 시체를 몇 구 봤습니다. 다들 여기서 못 버티고 안타깝게 됐어요.
1: 네, 모을 건 주는 게 없는데 매일 종일 나가서 일은 해야 되고 위생상태도 안 좋으니 하루에 서너 명씩은 죽어나갑니다.
2: 곧 좋은 소식 있을 테니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0: 42번

0: 석방.
1: 정말요?
0: 썩 나가라.
1: 고맙습니다.
2: 안경 어머니, 이쪽입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1: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2: 뇌물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경이가 애 많이 썼습니다.
1: 아이고, 우리 은경이가 무슨 돈이 있다고.
2: 은경이가 가족들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모았나 봐요. 은경이 아버지 소식은 들으셨습니까?
1: 예? 은경 아빠 어디 있대요?
2: 저 안쪽에 있는 수용소에 있다고 합니다.
1: 아유, 은경 아빠.
2: 거기는 손 쓰려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서 우선 어머니부터 모시고 나왔습니다.
1: 그럼 민호는요?
2: 민호는 다행히 할머니 댁에서 삼촌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1: 우리 민호 얼굴 좀 보러 가게 해주세요.
2: 지금 바로 두만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계획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위험해져요. 먼저 은경이 만나서 그 다음에 민호도 데리고 나오는 방법을 찾으면 그럼 됩니다. 중국 가서 전화라도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어머니 속상하시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얼른 이동합시다.
3: 엄마!
1: 은경아! 우리 딸 얼굴 좀 보자.
3: 엄마! 꼬리 이게 뭔가? 뼈대만 남았으니까? 피부는 또 왜 이렇게 새까매지고?
1: 그래도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났지. 은경아, 이렇게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니도 민호도 소식을 모르니까 얼마나 걱정되는지 아니.
3: 엄마, 민호도 그런대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식량 좀 보내줬습니다.
1: 참나다, 은경아. 우리 민호 목소리 좀 들어볼 수 있을까?
3: 그게 민호가 전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랑 누나가 설명도 없이 중국 간 거에 대해서 엄청 화나 있고, 엄마랑 누나 탈북했다고 누가 신고를 해서 불이익을 좀 당한 것 같습니다. 전화 통화하다가 걸리면 큰일이라고 절대로 안 하겠답니다.
1: 그랬겠구나. 우리 민호한테 엄마가 너무 미안하구나.
3: 우리 일단 한국 가서 정착금 받고 민호한테 많이 보내주면 민호도 마음이 많이 바뀔 겁니다.
1: 한국? 어? 거기가 어디야?
3: 엄마, 아직 한국도 모른가? 남조선 말입니다.
1: 남조선? 아니, 거기 가서 어떻게 산다니? 거긴 사람 못 살 곳이라고 우리 배웠지 않냐?
3: 엄마, 엄마가 아직 너무 뭘 모른다. 지금은 한국이 중국보다 더 잘 삽니다. 중국 테레비에 나오는 한국 드라마 좀 한번 보십시오. 중국 선양보다 훨씬 멋진 도시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같이 북에서 온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줘서 신분증도 주고 돈도 주고 집도 준답니다.
1: 그런 허풍을 너 믿니?
3: 엄마는 북한에 있을 때 중국이 북한보다 얼마만큼 잘 사는지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우리가 다른 세상을 모르게 인민들을 그 안에 가둬뒀던 겁니다.
1: 야간 고생을 너무 했나? 아이고, 자꾸 헛소리를 하고 있네.
3: 지금은 못 믿어도 곧 믿게 될 겁니다. 엄마, 우리 한국으로 가십시다.
4: 북한 인권 드라마 나의 이름을 찾아서, 기획 극동방송 편성국 북방사역팀이었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총리가 안동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공급망과 안보 협력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매우 빨리 좋은 방식으로 끝내겠다며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공장에서 이란산 원유를 운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조선을 나포하며 대이란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한미 양국이 안보 경제협력 이행을 위한 실무그룹 구성에 합의하면서 핵 추진 잠수함 협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북한의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7만 원을 넘어서면서 올해 들어서 약 80%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에 새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서 폐결핵 확진 사례가 잇따르며 현지 공장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공급망과 안보, 국제 현안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데 이어 이번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을 찾으면서 성사됐습니다. 양국 정상이 불과 4개월 만에 서로의 고향을 오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폭풍 우를 함께 헤쳐갈 파트너라며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일수록 한일 간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와 벌써 네 번째 만남을 갖게 됐다며 이는 한일 셔틀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양국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과 경찰청 간 스캔 범죄 대응 협력, 조세희 탄광 희생자 DNA 감정 실무 협의 등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보장과 중동정세 대응 과정에서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한일 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역내 평화와 국제사회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경제와 안보, 글로벌 현안 대응까지 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매우 빨리, 매우 좋은 방식으로 끝내게 될 것이라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의회 피크닉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미국이 이란 핵 문제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안보 원칙은 분명하다고 말했는데요. 최근 미국은 이란산 원유를 운송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조선을 잇따라 납포하는 등 대이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성과도 함께 언급하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여러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대규모로 구매하기로 했고 보잉 항공기와 다른 미국산 제품 구매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가 미국 농민과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과의 무역관계 개선과 동시에 이란 문제에 대한 압박을 병행하면서 외교 안보 현안을 동시에 관리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인도양에서 이란산 원유를 운송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조선 스카이웨이브 호를 납포하며 대이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해당 선박이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에서 1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선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이미 이 선박을 이란산 원유 운송에 관여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요. 미국이 이란의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유조선을 납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유조선 티파니호와 매제스틱 X호를 잇따라 납포했습니다. 미국 군 당국은 이란 국적 선박이나 이란의 물적 지원을 제공하는 선박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공격 계획을 일단 보류했다고 공개하면서도 미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전면적이고 대규모 공격 준비를 군에 지시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 일부 민간 정유소들의 이란산 원유 수입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가하며 압박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한미 양국이 안보 경제 협력 합의 이행을 위한 양자 실무 그룹을 구성하기로 하면서 핵추진 잠수함 협력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워싱턴 회담에서 공동 팩트시트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조만간 미국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안보 분야 킥오프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은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통상 갈등과 미국 기업 관련 현안 등이 불거지면서 실제 협의는 속도를 내지 못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외교부는 양국이 안보 경제협력 합의에 가시적 성과 도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시장 접근 장벽 해소 필요성을 강조해 통상 현안에 대한 미국 측 문제의식도 드러냈습니다. 양국은 또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국제해상교통로에서의 항행의 자유보장 중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10년 안에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일은 매우 드물어질 것이라면서 자율주행 시대 도래를 자신했습니다. 머스크는 이스라엘 테라비브에서 열린 스마트 모빌리티 서밋에 화상으로 참석해 앞으로 모든 주행의 90%를 자율주행차 인공지능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미국 텍사스 일부 지역에서 감독형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과 로봇 택시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미국 전역으로 무인 차량 운행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머스크는 AI와 카메라 기반의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이 인간 운전자보다 더 안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시장 조사업체들은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앞으로 10년 사이에 수천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또 뉴럴 링크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시력 회복과 마비 환자 보행 보조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뇌에 초소형 칩을 심어 외부 카메라 정보를 전달하거나 운동 신호를 해석해 보조 장치로 연결하는 방식인데요. 이와 함께 스페이스X 상장 준비 사실도 언급하며 우주 발사체 재활용 기술이 인류 문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지난달 북한과 중국의 교역 규모가 약 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달 대중 수입은 약 2억 5천만 달러, 수출은 약 7천만 달러 규모로 집계됐는데요. 북중 교역은 코로나19 시기 국경 봉쇄로 사실상 중단됐다가 최근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이후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체 북중 교역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넘게 증가했는데요. 지난 3월 북중 여객열차 운행과 평양 베이징 항공 노선이 재개되면서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진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현재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장과 병원, 산림집 건설에 필요한 중국산 건설자재와 기계설비, 의료장비 수입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중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만큼 북중 전략협력과 교역 확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의 원달러 환율이 평양 기준으로 1달러당 7만 100원까지 치솟으며 올해 들어서 약 80%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BK 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의 통화량 증가와 외화 부족 현상이 환율 급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환율은 올해 1월 초 3만 9천 원 수준에서 4월 중순 7만 원을 넘어서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구진은 최근 북한이 명목 임금을 크게 인상하고 지방발전 사업과 공장 건설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을 풀면서 시중 통화량이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금 외에도 돈표와 디지털 원화 지급 등이 확대되면서 북한 원화 가치 하락 압력이 커졌다고 분석했는데요. 여기에 외화 공급은 부족한 반면 주민들의 달러 비축 수요는 늘어나면서 환율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 내부에서는 쌀과 의약품, 휘발유 등 수입 의존 품목 가격이 오르고 민간 소비 위축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구진은 북한의 확장 재정 기조가 계속될 경우

환율과 물가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엔케이 보도입니다. 중국에 새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가운데 폐결핵 확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현재 공장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3만 5천 명의 북한 신규 노동자들이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 일대 의류, 식품, 수산물 가공 공장 등에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랴오닝성의 한 의류 공장에서 북한 노동자 3명이 발열과 기침 증상을 보인 뒤 폐결핵 확진 판정을 받아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공장에서도 추가 확진 사례가 확인되면서 현지 공장들은 북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긴급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결핵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이어서 집단 기숙사 생활을 하는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서 확산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지 중국인 관리자와 직원들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감염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소식통은 북한 노동자들이 출국 전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 검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북한 노동자들을 태운 버스들이 계속 단둥으로 들어오고 있어 중국 내 북한 노동자 파견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5월 22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4도 사이로 조금 낮게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6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양덕의 하늘은 종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안주 13도, 양덕 12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25도, 안주 24도, 양덕 19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남도는 전 지역이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신의주와 삭주, 구성과 희천은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 13도, 삭주와 구성 11도, 낮 최고기온은 삭주 24도, 신의주와 구성이 23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도 전 지역이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하루 동안 전 지역에서 약간 강한 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장현과 개성 14도, 신계 11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 26도, 신계 24도, 장현 23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의 오전은 지역에 따라 맑거나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해산과 원산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원산 14도, 함흥 12도, 해산 5도, 낮 최고기온은 해산 23도, 함흥 20도, 원산 16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도 하루 동안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성진과 무산에서만 오전에 잠시 하늘이 맑았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진과 성진 11도, 무산 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무산 19도, 성진 17도, 청진 14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m에서 최대 3.5m까지 평소보다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2일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또 탈북민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그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2편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합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락하시고 들소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시편 저자는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진 사람처럼 하나님께 진심어린 전심어린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있죠. 우리의 눈물도 기도가 되고 떨리는 마음과 목소리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대로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그런 이 새벽 시간을 위해 기도하면서요. 괴로운 마음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이야기하시는 눈물 속에서도 주님을 찾으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와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의 목소리로 오늘의 첫 찬송 함께 올려드렸고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최한원과 비엔나 왈츠 오케스트라 함께 연주한 관현악 찬송 앨범 가운데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찬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입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 평화를 찬양합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시길 바라면서요.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편히 쉬고 평안함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늘 곡조의 맑은 가락이 울려 퍼지는 하루를 위해 함께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바합창단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했습니다. 계속해서 주 음성 외에는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 바로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에베소서 6장에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그랬죠. 장수의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효도하면 잘되는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신은 효자 가문에서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철대왕, 유명한 미국의 실업가 앤드루 카네기죠. 어린 시절에 매우 불우하고 가난한 것이었는데, 본래 스카틀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아버지의 사보로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 미국으로 이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책상볼 만들어서 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행상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살 길이 없어서 미국으로 떠납니다. 미국 가서 하루에 16시간 열급산 정도로 일을 했고, 카네기는 이때 어머님의 노고를 몹시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22세 되던 해 어느 날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서약을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결코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어이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에게 비단 옷을 한번 사드리고 하인들도 많이 두고 어머니의 타실 마차도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뼈저린 분투를 했습니다. 서약한 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30년 동안은 결혼도 하지 않고 있다가 52세, 52살에 결혼을 했고, 62세 되던 해 유일한 자식 딸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어머니의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되어진 일이지만 결코 이것이 그로하여금 강철대왕이 되게도 한 것이었습니다. 부모 공경이란 결국 자신의 복되게 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잠언 23장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효자가 효자를 낳는 법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잠언 23장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고 그랬어요. 효는 노력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효는 아름답습니다. 효는 그 가정의 장래를 예고해 주는 축복입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믿어워라 주의 가정,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구원의 깊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이죠.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은혜의 나눔까지 만나보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0: 안녕하시오. 한복도의 손님 김희웅입니다. 우리 피난처 되시며 한나날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의 피로 매일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입니다.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새롭게 하시니 주님을 믿기 위해 어떤 것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으로 채우기 위해 어떤 것도 배울 수 있게 하시니 내 영혼에 희락 있고 소망이 넘칩니다. 헛되고 일시적인 세상적 일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단순한 삶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에 생명의 은혜가 새롭게 흐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상에 아닌 믿음이 공동체와 함께 발맞춰 하나님을 불러보지도 못한 북한 영혼들을 바로의 학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복음이 참된 빛으로 해방시켜 주실 줄 믿사하며 내 영혼의 햇빛 빛이니 이 찬송을 신청합니다.
1: 복음의 참된 빛이 북녘 땅에 비추어 북녘에도 주님을 향한 노래와 희락과 봄날이 가득할 소망이 차고 넘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혜영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함께 찬양합니다.

포로된 자를, 억눌린 자를, 갇힌 자를 복음에 참된 빛으로 해방시켜 주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오늘도 고향 땅을 생각하며 고향 땅을 위해 기도하며 이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주님을 향한 노래가, 삶 가운데 봄날과 희락과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찬양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혜영 자매의 목소리로 그리고 그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혜영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남과 북 가운데 가득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진리와 빛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세상의 모든 풍파와 근심과 걱정과 우리를 흔들고 누르고 막을 때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염려치 않으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Mission FM.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으로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의 문을 열어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은혜를 찾으며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

계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평안 가운데 오늘 하루의 문을 함께 열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고향 북한 땅을 두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 북에서 온 김아영 자매님의 목소리로 만나보는데요. 오늘은 개성에서 태어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룬 김소희 자매 이야기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는 1903년 여선교사 하디를 통해 원산에서 회개와 부흥운동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1907년 평양장대원교회 절약기도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와 죄에 대한 고백을 듣고 감동된 성도들이 회개와 함께 지식으로 알던 신앙에서 가슴으로 뜨겁게 믿는 신앙이 되었죠. 당시 시대적 문제였던 계급차별, 인종차별, 지역차별, 남녀차별의 철폐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렇듯 진심으로 주님 앞에 죄를 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오순절의 성령의 임하심처럼 이 땅에 성령의 불바람을 주시어 평양대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강압적인 신사참배로 인하여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순교자들도 많았지만 한국 장로교가 장로교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신사참배를 결의하였습니다.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님을 잃어버렸고 해방 후에는 김일성에 대한 우상숭배로 인하여 북한 땅은 더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후손인 우리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독재자들을 신이라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신

0: 지어야 할 영광과 찬송을 인민들을 사랑한다고 입만 벌리면 거짓을 말하는 그들에게 돌렸습니다. 북한 땅은 그야말로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철이 되고 땅은 노시 되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나지 않아 배고픔을 면치 못하였고 가는 곳마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북한 국민의 48.2%인 1,220만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으나 약도 없고 그 어떤 대책도 없는 곳이 바로 북한이라는 곳입니다.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 해골처럼 되어 보기에도 끔찍하게 죽어가던 북한 동포들, 어머니의 품에서 빈젖을 빨며 울 기력도 없어 눈을 뜬 채 죽어가던 어린 아이들, 역전 앞에서 빌어먹다가 한쪽 구석에서 다리를 흠칫흠칫 경련을 일으키며 사람이 죽어가도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저 저주받은 땅.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조금만 표현을 잘못해도 민족 반역자와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공개 처형을 당해야 하는 온갖 악이 판을 치는 저주의 땅. 그런데도 어리석은 우리들은 김일성이 죽었을 때 구들이 세운 동상을 찾아가서 울고 불고 하면서 까무라치어 죽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김일성이 신인데 신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지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 북한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었던 것처럼 우리를 출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했지만 우리 탈북민들은 우리를 이끄시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힘에 이끌려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탈북민들을 중국에서 또는 대한민국에서 교회와 선교사들을 통하여 예배와 성경 통독을 통하여 만나주셨습니다. 자신의 제자 삼으시어 북한 땅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군사들로 키우고 계십니다.
1: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고향 북녘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을 그리며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우리들의 이야기, 개성에서 태어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룬 김소희 자매 이야기, 북한에서 온 김아영 자매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본문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날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성령 충만받은 사도 베드로가 나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날 하루에 남자 어른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은 설명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교회가 창립될 때 3,000명의 성도로 창립되어갖고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부흥해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5,000명, 수만 명의 교회가 되어 온 예루살렘을 예수 믿는 주님의 백성으로 뒤덮어놓게 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을 말씀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나아가서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장 40절 보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내 삶의 최고의 권위이고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존재하는 그 목적이, 우리 교회가 담당해야 될 사명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주여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성경은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언제 생겨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서 허감의 권세를 몰아내고 내 몸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아멘을 받을 때 병든 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허감의 권세가 물러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냐고 그냥 말씀을 구경처럼 와서 그저 듣고 가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성장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가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씨를 쫓아 많은 열매를 맺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날마다 말씀을 들어 충만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요 또 기도에 힘쓰는 기도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2장 40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떤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능력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요 교회 부흥의 열쇠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흩어지는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려면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무기력과 영적인 침체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고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을 받았냐? 기도하다가 열흘 동안 간절히 모여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슨 일을 계획하기 전에 실천하기 전에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요 기도가 충만한 교회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베풀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을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장 34절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

0: 그 물건은 나누라고 맡겨주신 것이지 혼자 움켜쥐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나눌 때 하나님께 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누는 은혜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할수록 더 힘써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를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사랑 시선에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가 되면 우리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망국병이 핀가르기입니다. 나와 다르면 그래 원수로 하고 이렇게 싸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어울려 하나가 되어야 되고 동과 서가 어울려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저 휴전도 무너뜨리고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의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교회를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사랑으로 섬겨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 같은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의 나눔을 실천한 결과 결국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뤄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헌신하며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죄 모두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5월 22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목포가 17도, 포항과 광주, 여수, 제주, 부산이 16도, 서울과 대구, 대전이 15도로 보이고요. 개성이 14도, 평양과 신의주, 강릉이 13도, 함흥과 춘천이 12도, 청진이 11도, 강계가 8도, 해산이 5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강계와 개성, 서울과 광주가 26도, 평양과 대전이 25도, 춘천이 24도, 신의주와 해산, 대구와 부산, 여수가 23도로 보이고요. 제주가 22도, 함흥이 20도, 청진이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3m로 평소보다 조금 높게 일겠고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그리고 그런 다가오는 주말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첫째, 환난은 경하고 영광은 중함을 압니다.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에 유다의 왕에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강성하여 갑니다. 이렇듯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환난을 겪으며 육이 무너지고 영이 세워짐으로 점점 더 강성해집니다.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인이다 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잘생긴 사울의 달콤한 맛을 한번 보더니 망하고서 7년 6개월이 지나도록 환상이 깨지지 않아 다윗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과 이스보셋, 군대장관 아브넬까지 다 죽어서 믿을 대상이 없어지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스스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동안 이들을 기다렸어요. 환난과 유혹의 시험을 계속 통과하며 날마다 신본주의로 처리하는 선택을 했기에 결국 백성이 스스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3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고해요. 다윗이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번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을 받고도 우리는 이렇게 계속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충만하지 못하면 주를 위해 나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다윗은 백성과 언약을 세웁니다. 4절 5절에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고해요. 만감이 교차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37살 때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 기름 부음 받은 후 20여 년 동안 얼마나 모질게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30살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40년간 왕 노릇을 했다는 것은 고난이 굉장히 짧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많은 박해를 받았고 수없는 매를 맞고 옥에도 수없이 갇혔던 바울은 이 같은 환난을 경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불륜과 딸의 강간, 두 아들의 반역과 죽음을 겪지요. 다윗처럼 복을 받아도 죽는 날까지 죄와 슬픔과 고통을 피해갈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고통이 클수록 하나님 나라와 자기 악에 대해 점점 알아가고 환난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게 됩니다. 육이 무너지는 것만큼 영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알게 하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 이 땅의 고난은 너무 짧은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영원할 것 같나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고난과 아픔은 무엇인가요? 고난과 영광을 거꾸로 비교하지는 않나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둘째, 약속의 땅을 정복합니다. 6절에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라고 해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이자 좋은 수원을 가진 천연 요새이며 온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도읍지를 옮기려고 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정복을 명령하신 땅이지만 여호수아 이후 400년이 되도록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의 땅이기에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는 조롱 속에도 위축되지 않고 사울과의 오랜 전쟁으로 알게 된 수로를 통해 들어가 그들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훗날 이 장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소가 됩니다. 9절에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고해요.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후에도 끊임없이 성을 쌓아 방비를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나와요.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국이 확장되고 일이 진척되는 것도 인본주의적인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신 결과입니다. 우리가 강성해지는 비결은 결코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드사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끝없이 비난과 조롱을 받더라도 내가 정복해야 할 땅은 어디인가요? 나의 가정과 일터는 점점 강성해지고 있나요? 즉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자리 잡은 피해의식으로 불신 결혼을 했지만 한 고륙이 되어주는 지체들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소위 K장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알코올의존재 아버지로부터 너 때문에 술을 마신다라는 말을 들었고 공부 잘하는 여동생과 비교당하며 차별받았어요.

0: 피해의식에 갇혀 스스로를 고립시켰지요. 급기야 불신결혼으로 하나님과 부모님을 떠나 남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다 꿈꾸던 행복이 깨지면서 동생의 인도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자기 열심으로 집안일을 내팽개치고 교회 일에만 시간과 정성을 들이니 남편은 교회를 싫어하다 못해 이혼을 선언했어요. 그제야 저는 열방 선교보다 내 방 청소가 먼저라는 말씀이 이해되어 날마다 큐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남편의 외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들어온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이혼만이 답이라고 생각되었어요. 신경정신과에 갔더니 상담사는 배우자의 동의하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세요라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공동체 지체들의 만류로 그렇게 하지 않으니 남편도 공동체를 신뢰하며 부부 소그룹 모임에 참석했어요. 나를 포장하고자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애쓰는 모습도 날 것 그대로의 냄새나는 모습도 공동체 지체들은 비난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한 고륙이 되어준 지체들 덕분에 저는 지금도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가족과도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하던 저를 이제는 무장해제하여 편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주일학교 교사로서 유치부 아이가 결석하면 어머니께 전화 심방을 하겠습니다. 교회 소그룹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보며 매일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37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20여 년의 모진 훈련이 있었습니다. 단번에 강해진 게 아니에요. 또한 왕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누릴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조롱당하고 정복해야 할 새로운 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단계를 통과하면 또 다른 단계의 싸움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난공불락의 성도 반드시 빼앗을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환난과 유혹의 시험을 통과하며 신본주의로 한 걸음씩 처리해 나갈 때 비로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의 삶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윗이 37의 통일왕이 되기까지 20여 년의 훈련을 견뎠듯이 저희도 환난과 유혹의 시험을 통과하며 신본주의로 처리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고난을 짧게 여기는 믿음을 갖길 원해요. 육이 무너지는 만큼 영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든든해 보이는 배경과 직장과 인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만을 바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조롱당해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까지 위축되지 않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의 인생이 우리와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는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뜻을 말씀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7장 2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과 이적이 났을 때 서구가 발전했고 140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올 때 지금 96년이라는 세월은 다 성경 공부한 사람이요. 나 공부할 때부터 추석한 건 없었어. 그런데 우리 선배들이 십자가 우뚝우뚝 세운 거는 기도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에 새김질해서 선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했을 때 성도들의 가슴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건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덮어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자들이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우고 알아야 되지만 우리의 머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배워야 돼 알아. 깨닫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가슴은 냉랭한 거예요. 그는 세상에 지식의 연구에서 지식으로 전달해서 그거 받아먹고 목회를 한다? 아니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성령 충만받고 이것이 모든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목회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학문을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학문을 배우되 이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께서 수면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학자들이 그걸 안 믿어요. 왜? 무릎 꿇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삼일체인 성령님을 체험해서 뭔가의 나와 관계에 의해서 이 소통이 돼야 돼. 영적으로 소통이. 그래서 만물이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지은 바가 되었고 이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 생각으로 말로만 하고 속으로는 안 믿는 거는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 얘기가 막 그때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80%는 하나님 잘 믿는데 10%는 왔다 간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10%는 안 믿더라. 안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데는 예수 믿지요. 교회 나오지요. 하나님을 믿지요. 그러나 믿는 거하고 생각으로 믿고 마음을 행위에 대해서는 안 믿는 거예요. 왜? 자기 학문, 물질, 자기 나온 학교 그걸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뒷전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연구해서 무언가의 창조주 하나님, 영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연구할 수 있겠지만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0: 인간이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영이신 하나님의 본질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신비가 있다고요. 학자들이 이거를 깨달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받으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뿐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완전한 계시라는 걸 나는 믿었기 때문에 오늘의 그 하나님이 두렵고 성경을 믿음 없이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baissé.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간밤에 우리를 편안히 재우시고 이 아침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십시오. 주님이 이끌어 가실 새 하루를 기대하며 감사와 경배로 주를 예배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오늘도 성도된 우리를 생명샘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오늘 고린도전서 7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다루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그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이 글로에의 가정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과 어려움을 들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저런 이 신앙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직접 문의했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결혼과 또 재혼과 이혼의 문제, 독신, 결혼, 재혼, 이혼. 자, 요것에 관한 아주 실질적인 삶의 이제 고민이 담긴 이제 문제입니다. 아, 특별히 이제 이 독신, 결혼이냐, 이 독신이냐, 이제 이 문제를 갖고 이제 질문을 이제 던졌는데, 1절부터 6절은 이제 독신이냐, 결혼이냐 하는 문제고, 8절, 9절은 재혼이고, 또 10절부터 16절은 이혼에 관한 내용이죠. 자, 먼저 이 독신이냐, 결혼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보면은 1절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원문으로 하면 손대지 않는 게 좋다.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터치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 금욕하며 사는 것이 너희 영혼의 정화와 구원에 좋다. 이런 주장을 교회에서 했던 거죠. 자, 그러자 사도 바울은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죠. 아주 현실적인 방어적 이제 이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녀와 합하여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죠. 자녀를 두고 번성하는 것, 하나님의 큰 이제 이 축복과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이제 일상에 있어서의 이 방어적인 기능을 말하면 결혼 관계를 잘 지키고 빨리 결혼해야 될 것은 사람 안에 끌어오르는 이 정욕, 이 정욕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주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이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 여기 보면은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죠.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음행하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참 많았습니다. 항구 도시이고 여러 가지 이 음란 유흥들이 많이 있었죠. 자, 이 고린도에 이런 많은 이 음란과 유흥의 문화 가운데 너희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너의 정욕을 함부로 하지 말고 잘 지키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결혼 관계 안에서 결혼 생활 또 성적인 생활을 잘 지켜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절에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 의무를 다해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해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요거는 그 당시 헬라 시대에 아주 파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이 주관하고 주장하는 거지 아내가 자기 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흔치 않았죠. 그러나 이게 창조신학의 원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의 원리로 돌아가서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속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관계를 잘 유지하며 가져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어떤 관계 없이 있지만 다시 합하라. 자, 분방하지 말라. 이유, 남녀 부부가 관계를 갖지 않아야 될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내가 기도할 때, 그때는 집중해서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집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공격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성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미혹이 있기 때문에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너희들 분방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6절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위해서 분방해라 이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그런 상황 가운데 허락을 하지만 명령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사도적 권면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주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난 주님의 권면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적 권면이 있습니다. 사도적 권면. 이제 이걸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자, 사도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처럼 독신으로 살길 원한다.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시간을 다 드릴 수 있고 또 마음에 이제 사도 바울도 이 정욕을 다스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고 스스로 잘 절제가 되었고 그래서 나같이 이렇게 홀로 있으면 전적으로 주를 위해 살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은사. 그러니까 독신도 은사라는 거죠. 혼자 사는 게 전혀 힘들지 않고 혼자 사는 거에 대한 전혀 어려움이 없고 정욕 같은 거 전혀 뭐 생각도 안 나고 그냥 편안하게 자기의 삶을 꾸릴 수 있는 것. 요거는 은사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아유 나는 도저히 혼자는 못 산다. 외로워서 못 살고 견디지 못하고 정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결혼하면 이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한 몸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8절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않은 자들, 어느 정도 혼기를 지나면서 결혼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과부들. 과부들, 그 당시에는 천재지변과 배를 운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풍랑이 있고 하면 죽는 경우들이 빈번했었죠. 전쟁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과부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분들은 아유 나 다시 혼자야 됐는데 어떻게든 빨리 결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압박감 가운데 이 소셜 프레셔라고 그러죠. 사회적인 압박 가운데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 내가 말하는데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여 이 정욕을 잘 해소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욕구이기 때문에 잘 해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굳이 꼭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비교적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존재하던 모든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나와 같이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음행에 관한 문제를 앞에 얘기를 하고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이혼에 관한 건 10절부터 16절까지 7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고민, 교회의 성도들의 고민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한다. 자,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아니고 이거는 누구의 명령?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는 주님의 명령이 아닌 게 있어요. 12절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자, 이거는 뭐냐? 이거는 주의 명령이 아니고 사도적인 권면이라는 겁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이 말씀을 썼지만 사도적인 권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결혼의 원리, 이혼의 원리입니다. 이혼의 원리. 첫 번째,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첫 번째 원리는 뭐냐? 할 수 있으면 이혼하지 않는 게 좋다. 11절에 보면 만일 갈라섰으면 별거 하기 시작한 거죠. 그대로 지나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이혼한 게 아니라 별거 한 거죠. 따로 만약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왜 갈라섰는데 그대로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별거 하다 보니 예를 들면 아유 그냥 이것도 편하고 좋다. 아니면 별거를 하고 보니 예를 들면 이 남편이 여러 가지 폭력적인 또 여러 가지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중독의 문제라든지 도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별거를 하고 보니 아 이제는 좀 편하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는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이 마음을 고쳐먹고 또 아내도 마음을 갖고서는 다시 설득을 해서 다시 화합하든지 알아. 그러니까 요 말은 별거를 했다고 해서 요게 자기를 정당화해서 음행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음행의 여지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지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않는 것이 제일 먼저 큰 주님의
뜻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 이제 12절에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살기를 좋아하면 버리지 말고, 남편이 있는데 자매는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근데 남편이 믿음 생활을 나는 해야 되겠는데 너가 믿지 않아서 나는 아유 같이 가기가 어렵겠다. 근데 이 자매가 너무 형제를 좋아해요. 제발 그러지 마라. 같이 살자. 나는 못 버린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아이, 그런 고민하지 말고 같이 살아라. 같이 살아라. 또 13절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내 아내와 함께 살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면 믿음 때문에 버려야 되고, 예, 절대 그러지 말고 지키라는 거죠. 14절에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도 안의 거룩함은 남편의 세속적인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기보다 내 안의 거룩함이 더 강해서 남편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거룩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룩함 때문에 너희 자녀들도 지금 주님 앞에 나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 안에 거룩함이 아무 영향이 없고 도리어 세상에 영향을 받는다면 너희 자녀도 똑같이 세상에서 그냥 돌아다니지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 좋은 배우자가 믿음을 지키며 자녀들에게 믿음을 권면하면서 같이 믿음의 자리로 나오니까 이 자녀들도 이제 서서히 믿음을 갖게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있는 이 믿음은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 영향력이 있는 믿음이라는 걸 확신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15절에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그러면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혼의 계약, 서약을 지키는 건 서로 간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더 이상 싫다, 끝이다. 그러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갈리거든 구애될 것이 없다 얘기를 하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자, 이 결혼 생활의 모든 가정과 관계를 통해 화평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화평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16절에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고,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자,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다라는 건 여러 의미를 포함합니다.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이 다 있죠. 화평 중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가정의 화평을 위해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갈리려고 하거든 같이 사랑하고 같이 가자. 나도 다시 노력해볼게. 같이 믿음을 가져볼게. 자, 그러면 화평 중에 이 화평을 지키기 위해 다시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질 가능성도 있고, 동시에 믿지 않는 자가 갈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든 집착해서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럴수록 더 힘든 거예요. 그럴 때는 화평을 위해 어쨌든 너무 구애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이 남편을 구원할지 구원하지 못할지, 아내를 구원할지 구원하지 못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낙관적으로 보면 구원할지 모르니 떠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되고, 좀 현실적으로 보면 구원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너무 구원받아야 된다고 집착해서 붙들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큰 원리는 이혼하지 않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두 번째 거룩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죠. 그런데 세 번째로 굳이 떠나겠다 그러면 구애받지 말아라. 네 번째 가능성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면도 있고 현실적인 면도 있다. 중요한 건 뭐냐? 화평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화평을 지켜라. 화평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 개혁신학의 지침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4장 5조 6조에 보면요. 아, 우리 성도들의 이제 이혼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간음의 문제. 결혼의 순결함을 지키지 못할 때 간음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악의

0: 유기를 말합니다. 좀 이제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는데 이 악의적 유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 유기는 내방쳐둔다는 거거든요. 내방쳐둔다. 언약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악으로 내방쳐두는. 자, 예를 들면 남편이 너랑 절대 이혼하지 않아. 근데 맨날 밤마다 술 먹고 와서 아내를 막 부탁하고 두드려 패고 아침 술만 먹으면 다음날 아내가 눈이 방탱이가 되고 막 힘들고 아이들도 공포에 떨고 이게 뭐냐? 악의죠? 유기죠. 자, 이럴 때 절대 나는 너랑 헤어질 수 없다. 그럴 수가 있죠. 결혼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말이 아니라 이것은 실질적인 회복과 변화로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악의적 유기를 끝낼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악의적인 유기고 고통받는 실질적인 폭력 행사이고 실질적인 어려움을 행사하는 건지를 깨닫고 회복을 의지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족은 맨날 피말라 있고 죽어가는데 언약의 의무를 시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좀먹고 파괴하게 된다면 이 상태는 뭐냐? 악의적인 유기 상태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지속적인 회복과 이것이 같이 동반돼야 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것을 통해 무엇이 임하느냐? 우리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화평이 그 가정에 임하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죠. 화평이 아 걱정하지 마 알아서 할게 하는데 알아서 하기만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게 샬롬을 가져오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의 권고에 따르면 이럴 때는 이제 몇 가지 단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관계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라. 별거. 그 다음에 교회 믿는 가정 같으면 권징, 교회의 권징. 교회가 가서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증하고 이 권징을 시행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가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큰 과제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원튼 원치 않든 처음 시작은 참 좋았지만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영향력이 어느덧 침투하면서 배우자 중에 누구 하나는 이 악한 영향력으로 휘둘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잘 지키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더욱더 화평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한 마음을 지켜가는 것. 이거는 우리 성도 모두가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애쓰고 지켜야 될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실질적인 고민에 대한 이 해결의 원리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을 잘 세우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대전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부부라는 울타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독처가 원래 그분의 스타일이 아니시죠.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배필 아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라고 하셨죠. 이 원리대로 말씀 따라 살아감이 기본일진데 그러지 못한 경우를 당한 부부의 문제를 독신으로 일생을 보낸 사도가 정리하여 대답합니다. 경우가 여러 가지 있겠으나 한마디로 모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것은 단순히 체제에 순응하는 삶을 살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지금 있는 자리에서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가 되라는 의미일 텐데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부부관계 또 나아가 가정생활을 지도받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기도의 시간 가집니다.

SBC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간밤에 우리를 편안히 재우시고 이 아침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십시오. 주님이 이끌어 가실 새하루를 기대하며 감사와 경배로 주를 예배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오늘도 성도된 우리를 생명샘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0: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오늘 고린도전서 7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다루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그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이 글로에의 가정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과 어려움을 들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저런 이 신앙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직접 문의했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결혼과 또 재혼과 이혼의 문제, 독신, 결혼, 재혼, 이혼. 자, 요것에 관한 아주 실질적인 삶의 이제 고민이 담긴 이제 문제입니다. 아, 특별히 이제 이 독신, 결혼이냐, 이 독신이냐, 이제 이 문제를 갖고 이제 질문을 이제 던졌는데, 1절부터 6절은 이제 독신이냐, 결혼이냐 하는 문제고, 8절, 9절은 재혼이고, 또 10절부터 16절은 이혼에 관한 내용이죠. 자, 먼저 이 독신이냐, 결혼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보면은 1절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이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제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자, 이게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 사상들의 영향을 받아서 육신은 더럽고 깨끗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을 잘 절제시켜서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원문으로 하면 손대지 않는 게 좋다.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터치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 금욕하며 사는 것이 너희 영혼의 정화와 구원에 좋다. 이런 주장을 교회에서 했던 거죠. 자, 그러자 사도 바울은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죠. 아주 현실적인 방어적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죠. 자녀를 두고 번성하는 것, 하나님의 큰 축복과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일상에 있어서의 이 방어적인 기능을 말하면 결혼 관계를 잘 지키고 빨리 결혼해야 될 것은 사람 안에 끌어오르는 이 정욕, 이 정욕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주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이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결혼 생활을 해야 된다. 여기 보면은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죠.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음행하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참 많았습니다. 항구 도시이고 여러 가지 이 음란 유흥들이 많이 있었죠. 자, 이 고린도에 이런 많은 이 음란과 유흥의 문화 가운데 너희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너의 정욕을 함부로 하지 말고 잘 지키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결혼 관계 안에서 결혼 생활, 또 성적인 생활을 잘 지켜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절에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 의무를 다해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해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요거는 그 당시 헬라 시대에 아주 파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이 주관하고 주장하는 거지 아내가 자기 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흔치 않았죠. 그러나 이게 창조신학의 원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의 원리로 돌아가서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속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관계를 잘 유지하며 가져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어떤 관계 없이 있지만 다시 합하라. 자, 분방하지 말라. 이유, 남녀 부부가 관계를 갖지 않아야 될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내가 기도할 때. 그때는 집중해서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집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공격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성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미혹이 있기 때문에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너희들 분방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6절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위해서 분방해라. 이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그런 상황 가운데 허락을 하지만 명령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사도적 권면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주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난 주님의 권면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적 권면이 있습니다. 사도적 권면. 이제 이걸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자, 사도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처럼 독신으로 살길 원한다.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시간을 다 드릴 수 있고 또 마음에 이제 사도 바울도 이 정욕을 다스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고 스스로 잘 절제가 되었고 그래서 나같이 이렇게 홀로 있으면 전적으로 주를 위해 살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 은사. 그러니까 독신도 은사라는 거죠. 혼자 사는 게 전혀 힘들지 않고 혼자 사는 거에 대한 전혀 어려움이 없고 정욕 같은 거 전혀 뭐 생각도 안 나고 그냥 평안하게 자기의 삶을 꾸릴 수 있는 것. 요거는 은사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아유 나는 도저히 혼자는 못 산다. 외로워서 못 살고 견디지 못하고 정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결혼하면 이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한 몸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8절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않은 자들, 어느 정도 혼기를 지나면서 결혼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과부들. 과부들, 그 당시에는 천재지변과 배를 운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풍랑이 있고 하면 죽는 경우들이 빈번했었죠. 전쟁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과부들에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이분들은 아유 나 다시 혼자야 됐는데 어떻게든 빨리 결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압박감 가운데 이 소셜 프레셔라고 그러죠. 사회적인 압박 가운데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 내가 말하는데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여 이 정욕을 잘 해소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욕구이기 때문에 잘 해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굳이 꼭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비교적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존재하던 모든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나와 같이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음행에 관한 문제를 앞에 얘기를 하고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혼에 관한 건 10절부터 16절까지 7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고민, 교회의 성도들의 고민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한다. 자,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아니고 이거는 누구의 명령?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는 주님의 명령이 아닌 게 있어요. 12절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자, 이거는 뭐냐? 이거는 주의 명령이 아니고 사도적인 권면이라는 겁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이 말씀을 썼지만 사도적인 권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결혼의 원리, 이혼의 원리입니다. 이혼의 원리. 첫 번째,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첫 번째 원리는 뭐냐? 할 수 있으면 이혼하지 않는 게 좋다. 11절에 보면 만일 갈라섰으면 별거 하기 시작한 거죠. 그대로 지나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그러니까 이혼한 게 아니라 별거 한 거죠. 따로 만약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왜 갈라섰는데 그대로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별거 하다 보니 예를 들면 아유 그냥 이것도 편하고 좋다. 아니면 별거를 하고 보니 예를 들면 이 남편이 여러 가지 폭력적인 또 여러 가지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중독의 문제라든지 도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별거를 하고 보니 아 이제는 좀 편하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는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이 마음을 고쳐먹고 또 아내도 마음을 갖고서는 다시 설득을 해서 다시 화합하든지 알아. 그러니까 요 말은 별거를 했다고 해서 요게 자기를 정당화해서 음행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음행의 여지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지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않는 것이 제일 먼저 큰 주님의 뜻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 이제 12절에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살기를 좋아하면 버리지 말고 남편이 있는데 자매는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근데 남편이 믿음생활을 나는 해야 되겠는데 너가 믿지 않아서 나는 아유 같이 가기가 어렵겠다. 근데 이 자매가 너무 형제를 좋아해요. 제발 그러지 마라. 같이 살자. 나는 못 버린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그런 고민하지 말고 같이 살아라. 같이 살아라. 또 13절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아내와 함께 살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면 믿음 때문에 버려야 되고 절대 그러지 말고 지키라는 거죠. 14절에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도 안의 거룩함은 남편의 세속적인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기보다 내 안의 거룩함이 더 강해서 남편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거룩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룩함 때문에 너희 자녀들도 지금 주님 앞에 나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 안에 거룩함이 아무 영향이 없고 도리어 세상에 영향을 받는다면 너희 자녀도 똑같이 세상에서 그냥 돌아다니지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 좋은 배우자가 믿음을 지키며 자녀들에게 믿음을 권면하면서 같이 믿음의 자리로 나오니까 이 자녀들도 이제 서서히 믿음을 갖게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있는 이 믿음은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 영향력이 있는 믿음이라는 걸 확신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15절에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그러면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혼의 계약, 서약을 지키는 건 서로 간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더 이상 싫다, 끝이다. 그러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갈리거든 구애될 것이 없다 얘기를 하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자,

이 결혼 생활의 모든 가정과 관계를 통해 화평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화평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16절에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고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자,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다라는 건 여러 의미를 포함합니다.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이 다 있죠. 화평 중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가정의 화평을 위해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갈리려고 하거든 같이 사랑하고 같이 가자. 나도 다시 노력해볼게. 같이 믿음을 가져볼게. 자, 그러면 화평 중에 이 화평을 지키기 위해 다시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질 가능성도 있고 동시에 믿지 않는 자가 갈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든 집착해서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럴수록 더 힘든 거예요. 그럴 때는 화평을 위해 어쨌든 너무 구애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이 남편을 구원할지 구원하지 못할지 아내를 구원할지 구원하지 못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낙관적으로 보면 구원할지 모르니 떠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되고 좀 현실적으로 보면 구원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너무 구원받아야 된다고 집착해서 붙들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큰 원리는 이혼하지 않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두 번째 거룩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죠. 그런데 세 번째로 굳이 떠나겠다 그러면 부여받지 말아라. 네 번째 가능성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면도 있고 현실적인 면도 있다. 중요한 건 뭐냐? 화평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화평을 지켜라. 화평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4장 5조 6조에 보면요. 우리 성도들의 이제 이혼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간음의 문제. 결혼의 순결함을 지키지 못할 때 간음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악의적 유기를 말합니다. 좀 이제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는데 이 악의적 유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 유기는 내방쳐둔다는 거거든요. 내방쳐둔다. 언약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악으로 내방쳐두는. 자, 예를 들면 남편이 너랑 절대 이혼하지 않아. 근데 맨날 밤마다 술 먹고 와서 아내를 막 구타하고 두드려 패고 아침 술만 먹으면 다음날 아내가 눈이 방탱이가 되고 막 힘들고 아이들도 공포에 떨고 이게 뭐냐? 악의적 유기죠. 자, 이럴 때 절대 나는 너랑 헤어질 수 없다. 그럴 수가 있죠. 결혼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말이 아니라 이것은 실질적인 회복과 변화로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악의적 유기를 끝낼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악의적인 유기고 고통받는 실질적인 폭력 행사이고 실질적인 어려움을 행사하는 건지를 깨닫고 회복을 의지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족은 맨날 피말라 있고 죽어가는데 언약의 의무를 시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좀먹고 파괴하게 된다면 이 상태는 뭐냐? 악의적인 유기 상태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지속적인 회복과 이것이 같이 동반돼야 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것을 통해 무엇이 임하느냐? 우리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화평이 그 가정에 임하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의 권고에 따르면 이럴 때는 이제 몇 가지 단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관계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라. 별거. 그 다음에 교회 믿는 가정 같으면 권징, 교회의 권징. 교회가 가서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증하고 이 권징을 시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가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큰 과제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원튼 원치 않든 처음 시작은 참 좋았지만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영향력이 어느덧 침투하면서 배우자 중에 누구 하나는 이 악한 영향력으로 휘둘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잘 지키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더욱더 화평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한 마음을 지켜가는 것 이거는 우리 성도 모두가
평생

0: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애쓰고 지켜야 될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실질적인 고민에 대한 이 해결의 원리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을 잘 세우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부부라는 울타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독처가 원래 그분의 스타일이 아니시죠.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배필 아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라고 하셨죠. 이 원리대로 말씀 따라 살아감이 기본일진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당한 부부의 문제를 독신으로 일생을 보낸 사도가 정리하여 대답합니다. 경우가 여러 가지 있겠으나 한마디로 모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것은 단순히 체제에 순응하는 삶을 살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지금 있는 자리에서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가 되라는 의미일 텐데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부부관계 또 나아가 가정생활을 지도받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기도의 시간 가집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거룩하게 하는 비결이 바로 거룩한 아내에게 있음을 묵상하며 오늘도 그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5월 22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 진행 이용순이었어요. 거룩한 주일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에 기쁘게 뵙겠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주양감리교회 박형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의 산에 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성경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도 귀중하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귀중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외모 때문이 아니었어요. 돈 버는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사회적 명성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형제들보다도 존귀했던 건 그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하는

0: 위대한 기도문을 남겼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며 그의 인생이 세상의 것으로 귀중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함으로 귀중해졌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가 보다 더 귀중한 존재 되길 원합니다. 저는 야베스같이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더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6장입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1: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0: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누릴 특권일진데 과연 우리는 어떤 복을 갈망해야 되는가? 복에 체크리스트를 쭉 적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갑자기 염려가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의 복의 리스트가 철저하게 세속적일까 봐 세상에서 발견한 목록을 가지고 나의 원함의 리스트를 쭉 채울까 봐 그냥 염려가 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복 있죠. 근데 이걸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우선순위로 무언가를 사모한다면 주님의 입에서 나온 하늘의 복이 더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지금 세상의 복을 광고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곁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다라고 하는 예상이 되기에 우리가 오히려 귀를 열고 예수님은 무엇을 복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무엇을 갈망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는가 한번 귀를 기울이며 들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이사야 55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1: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0: 주님이 한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못할 것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거 양식 될 게 아닌데, 그거 배부르게 못할 건데, 그것에 막 몰입돼서 그것을 위해서 삶의 은을 달아주고 그것을 위해서 못할 일까지 해가면서 몰입되는 모습은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주양의 성도들이 이 시간 앞으로 선포되어질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실제로 어떤 것이 세상의 것보다 더 귀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는지 알아가면서 세상의 복,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세상의 복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참 지혜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올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출발해요. 1절과 2절이 배경을 설명합니다.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0: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왁작지껄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혼돈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들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서 떠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왔다. 무엇 때문에 나왔어요?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해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무리들이 떠들고 무리들이 하는 이야기에서 빠져나와서 산을 올라가듯 주님께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걸 말씀의 산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아, 내 안에 말씀의 산을 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부어지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구나. 주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냥 세상의 혼돈스러운 소리와 함께 그들 안에 섞여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리를 구별하고 내게 나오라, 이곳까지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온 사람들에게 주님은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주님께 가까이 나와 주님께 듣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게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휩쓸려서 내리막길 걷는 게 우리에게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내리막길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평지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불편해도, 조금은 뭔가 버겁게 느껴져도 나는 무리를 떠나 산 위에 있을 테니까 이쪽으로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은 말씀을 높은 곳에 올려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늘의 지혜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 해야 돼요? 나의 마음과 싸워야 되고 나의 삶과 나의 육체와 싸우며 말씀의 길을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듣는가?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온다?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물론 주님이 말씀하셨던 믿음은 참믿음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요 앞에만 딱 따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보면 관통하는 그냥 지혜예요. 무엇을 들어도요, 많이 들으면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듣고 또 들으면 어느 순간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굳어진 세계관, 굳어진 어떻게 보면 자아상, 굳어진 행동 강령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혼돈스럽게 만들었을 때 이것을 그 거짓과 참을 구별할 수 있는 참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야 여러분,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중심 잡을 수 있고 이 억압의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말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날로그적 말씀으로 올라간다? 쉽지 않죠. 성경을 편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새까만 글씨만 있는 게 이게 읽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말씀의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 설교를 주일날 한 번만 들으면 되지. 뭘 굳이 주중에까지 나와서 들어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에 속으면 말씀은 순간인데 세상의 정보는 미칠 듯이 쏟아져 들어오니 어떤 것에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말씀의 산에 올라가는 것이 때로는 노력을 요할 만큼 때로는 버겁게 느껴져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올 줄 아는 게 진정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의 산을 오르는 사람이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한 거짓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참 믿음을 가진 자. 저는 우리 주양교회가 성경을 펴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교회.

0: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의 얼굴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 것을 더 많이 덮어쓰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어느 순간 확연하게 굳어진 믿음이 생겨요. 세상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교회 다니는 게 인생의 낭비 같아요. 가룟 유다는 주님께 드리는 향유값에 대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허비하는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허비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여러분, 근데 예배가 허비예요? 성경을 펴는 게 허비일까요? 여러분이 큐티를 펴고 묵상하는 게 허비일까요?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말씀 배우겠다는 게 허비일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정말 수많은 혼돈스러운 정보들 가운데서 참된 진리를 가지고 인생에 속박되지 않고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참 자유의 길이, 그게 하나님 말씀의 산에 오르는 거라고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그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39절, 40절 말씀 한번 봐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1: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0: 마리아도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마르다도 주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의 집에 찾아오셨을 때,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걸 기뻐했어요.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그와 같이 호흡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삶을 부요케 하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을 위한 헌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님께 좋은 거 대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분주하게 주방 일을 했겠죠. 근데 어느 순간 그 분주함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있는 마리아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아니, 나만 일하고 저놈은 마리아는 계속 저기 앉아있고. 예, 마음이 분주해졌고 마음에 화가 가득 찼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진짜 원한 예수님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을 위해 분주하게 삶을 살다가 마음 안에 정말 분노가 찼던 마르다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주님 오셨다고 너무 기뻐하며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던 마리아의 모습일까요?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모습을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께 가까이 나와 말씀 듣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네, 그런 사람을 오늘 성경 뭐라고 부르는가 봤더니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0: 아멘. 제자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2절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앉아 계셔요. 근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2절이 만들어졌을까요? 2절부터 시작되는 아주 긴 주님의 산상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하나하나 너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본심을 이 땅의 성도들에게 선포해 주는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선포될 수 있었던 근간엔 누가 나온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건 누가? 나오는 제자들이 있어야, 제자들이 있어야 가르치는구나.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뀐 사람이고, 어느 순간 행실이 스승을 닮아간 사람이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서 그분이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자 그 가르침이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꿔요. 그런 사람들이 제자라니까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신뢰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하는 잔소리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고. 여러분을 믿지 말고 기도를 믿으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예, 거룩하여 짐이라고 하는 건 말씀과 기도 안에 그분이 나를 제자로 빚으시는 거지.

0: 내가 그렇게 스스로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의 책임감이 입을 열어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본문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입니다. 33절, 34절. 시작.
1: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0: 예수님 마음에 있는 거룩한 부담감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느끼시더라고요. 예수님 따라 막 사방에서 몰려와요. 모든 고을에서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곳에 몰려와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느끼게 누리겠다고 새까맣게 사람들이, 이때 모인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에요. 남자만 5천 명이니 여자들 포함하면 만 명 훌쩍 넘는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쫙 몰려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몰려온 사람들 때문에 뭘 느껴요? 거룩한 책임감을 느끼잖아요. 가르치실 뿐 아니라 그들이 주림배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뭐의 배경이 됩니까?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이 돼요. 그 주림배의 사람들을 주님 그냥 못 돌려보내겠는 거예요. 며칠 전에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집회를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성서대학이 있어서 교재를 집에서 PDF 파일로 켜봤어요. 켜봤더니 교재가 허술한 거예요. 생각보다 교재가 너무 허술해. 근데 내일 만나야 되거든요. 내일 새벽에. 네, 여러분, 요즘 제가 좀 피곤합니다. 그 밤에 되게 자고 싶다. 두 마음이 싸우더라고요. 자고 싶다. 자고 싶다는 마음, 또 반면에 이대로는 내일 새벽에 이대로 나가면 그냥 아무 얘기나 막할것 같은 요런 생각. 그래갖고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리고 12시를 향해 막 가면서도 계속 교재를 편집하고 바꾸고, 그래서 새로운 PDF 파일을 보내고 금요일 날 새벽에 딱하니 나갔어요. 잠은 잔듯만듯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이 책임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요, 각 고을로부터 도보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타고 온 사람이 없어요. 자동차 타고 온 사람이 없어요. 비행기 타고 온 사람이 없어요. 각 마을에서 이 빈들 광야로 예수님께 말씀 듣겠다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들 그냥 보내겠어요? 주님 그렇게 못 하신다니까요. 얼마나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요? 막 사방에서 와요.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그냥 보내냐고요. 저들에게 무엇이 공급되길 원하는 거예요?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오병이어 가지고도 축사하셔가지고 저들 다 배불리 먹고 남겨서, 열두 광주리 남겨서 풍성한 가운데 보내길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저는 여러분이 말씀의 산에만 올라올 줄 아는 그 헌신이 있다면,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의 산에 올라올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장담합니다. 주님은 굶겨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엇하라? 나를 주님께, 산을 올라가는 것 같아도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라. 우리는 평탄하고 쉬운 삶을 살려고 이 땅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쉬운 삶은 그냥 무덤에서 누워있는 게 제일 쉬운 삶이에요. 우리가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하는 건요, 이 땅의 삶을 거룩한 땀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고, 내 삶에 맺어야 되는 바른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열심 때문에 하루를 더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쉬운 신앙생활 말고 좀 어렵지만 가치가 있는 제자의 삶을 꿈꾸는 신앙생활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쭉 주님께도, 사역자들에게도 여러분의 그 사모함이 보여질 때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말씀 볼게요. 8장 1절과 3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겁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1: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0: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1: 아멘. 네. 이게 수문 앞 광장 부흥회입니다. 되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아, 수문 앞 광장 부흥회는 미스바 성회랑 좀 달라요. 미스바 성회는 누가 주도했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너희들은 다 미스바로 모이라. 우리가 그곳에서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미스바 성회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뭐 이런 표현 아이들 많이 써요. 멱살 잡고 끌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아요. 그런데 이 수문 앞에서 벌어졌던 이 민족적 회개의 집회는 에스라로 출발된 게 아니에요. 누가 쫓아가요? 수많은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학사 에스라에게 청합니다. 우리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시오. 우리에게 들려주시오. 라고 말하며 그들의 갈망이 터져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뭐 한 거예요? 그들의 원함에 급급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빡 하고 났어요. 이 본문 보는데.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새벽 예배, 그때 새벽 예배야 진짜 많이 나오면 3명 나오고 적게 나오면 1명 나오고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새벽에 잘 일어나는 편인데 그날따라 좀 잠을 잘못 잤나 뭐 하여간 계속 잤더라고요. 근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탬버린 소리가 막 들려요. 탬버린 소리가 막 찬양을 누가 부르는데 탬버린을 치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벌떡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까 5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건 뭐 그때만 해도 교회가 있으면 벽 하나 두고 사택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택 벽 바로 옆에가 제가 있는 방이라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기서 들리니까. 근데 옆에서 누가 탬버리를 막 치는 거예요. 늦었구나. 그리고 파다다다닥 뛰어나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뭘 입고 나갔는지도. 근데 집회를 했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새벽 예배 나오는데 전사님이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전도사님. 일어나라 전도사님을 탬버린을 치면서 일어나라고. 여러분 그 다음날 제가 몇 시에 일어났을 것 같아요? 3시에 일어났을까요? 난 잔 건 잘 모르겠어요. 자다 깨다 자다 깨다 자다 깨다 12시부터 자다 깨다 자다 깨다 자다 깨다. 영적인 지도자가 때로는 무거움을 느껴야 돼요. 아, 이 성도들과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쉬워지는 게 아니라 나태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정신 차려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그것이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목회해야 되겠죠. 저는 앞으로 펼쳐지는 팔복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의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너무 큰 시대예요. 이게 복이라고 세상의 소음이 너무 큰 시대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복을 정말 위에서 다스릴 줄 아는 세상의 복을 하나님의 복으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산에 올라가길 원하면 아멘.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걸 듣길 원하면 아멘.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 알길 원하면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멀찍이 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지 마세요. 산을 올라가는 것 같은 때로는 무거운 걸음이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쉽게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배고픔을 보시고 그냥 보내지 않으실 거고요. 흘러 넘치는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주양감리교회 박형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2

02-627-9182, 0427-627-9182번 주양감리교회로 전화주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5월도 이 땅의 모든 가정이 주님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고, 더불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님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위정자들이 세워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대한민국을 올바로 이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란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 세상엔 여전히 전쟁의 총성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22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강수미입니다. 우리 속담에요. 앞달구지 넘어진 데서 뒷달구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길을 가다가 앞서 가던 달구지가 구덩이에 빠져서 기웃뚱거리면 뒤따라가던 달구지는 그 모습을 보고 미리 조심해서 비켜가기 때문에 결코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는 법이다라는 뜻이겠죠. 다른 사람의 실패를 거울 삼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지혜를 이르는 말입니다. 앞서간다는 것과 뒤따라간다는 것의 무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매일 처음 거친 길을 다지며 앞서가는 인생은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 몰라 온몸으로 넘어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고독이 있습니다. 반면에 뒤따라가는 인생은 앞선 이들의 눈물과 실수를 이정표 삼아 안전하게 걸어가는 겸손을 배워야겠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달구지들의 행렬과 참 닮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만큼 편안하게 믿음의 길을 걷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서 수없이 넘어지고 피 흘렸던 신앙의 선배들, 앞달구지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들이 고난의 구덩이에 넘어지며 남겨둔 눈물의 바퀴 자국이 우리에게 오늘 확실한 지도가 됩니다. 그러기에 뒤따라가는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앞선 이들이 넘어진 자리에서 똑같이 원망하거나 똑같은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지 않는 것. 그분들의 실패를 값진 교훈 삼아 내 믿음의 걸음을 조심해서 걸어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먼저 간 이들의 희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뒷달구지의 지혜겠죠. 나아가 이제 우리 역시 내 뒤를 따라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거친 돌밭을 먼저 고르며 소망의 바퀴 자국을 성실하게 남겨줘야 하는 것. 그것이 또 우리의 앞달구지임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보다 먼저 눈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그들이 남긴 은혜의 자국을 깊이 묵상하며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내 믿음의 중심을 바르게 잡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세대와 뒷세대를 함께 생각하는 5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성령이 계시네 굿송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네, 주님과 날마다 행복한 하루, 오늘 특별히 더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8시까지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의 무림고수를 만나는 시간이죠. 특별히 자녀를 두신 분들의 귀를 쫑긋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의 성경의 무림고수님들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좋은 아침입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활짝 열려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사연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 지직거리지 않고 깨끗하게 언제나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도 좋아해서 드리는 말씀 카드 만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샵 9330 그리고 어플로 만나 이렇게 남겨주시면 말씀카드 링크가 가요. 그럼 여러분 링크를 가면 그냥 그렇게 받았다 남겨두시면 요구에 다음에 링크 들어가시면 없어져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이게 삭제가 되니까 꼭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오른쪽 위쪽에 보면 이제 다운받기가 있거든요. 다운받기 해놓으시면

언제든지 꺼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어요. 꺼내놓으시면 이제 여러분 휴대전화에 저장이 되니까 네, 잘 이해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4942번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보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러 시작해요. 7902번님, 감사합니다. 비 그치고 파란 하늘 너무 예쁘네요. 공기도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겸손한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2042번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 모두가 일주일 만에 완전체로 모여서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주시고 귀한 우리 딸 영훈이와 아들 용원이 꼭 만나주시고 다음 세대 청년으로 비전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3914번님 좋은 아침입니다. 비 오고 난 후 하늘은 맑고 공기도 깨끗하고 온 산천은 푸르름을 더하는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주세요. 아멘. 3055번님. 오늘도 만나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나주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 넣어서 귀한 사연도 많이들 보내주셨네요. 유방암 수술 3년 차인데 전이가 되어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문순덕 언니 꼭 만나주세요. 하나님 백성 삼아주세요. 아멘. 8840번님 예수님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이 암이 전이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군요. 이 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문순덕님께서 깊이 깨닫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저희도 함께 기도합니다. 예, 한 주 동안 청취자들에게 행복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조화와 하루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 때까지 극동방송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만나주세요. 아이, 고맙습니다. 5342번. 그렇죠, 오늘 금요일이에요. 한 주간도 다 지나갔네요. 그죠? 수많은 선진들의 굴곡 있는 인생 속에서 지혜를 배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아침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809번님도 귀한 사연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이 황철규님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의 성경의 무림고수 우리 장대진 아나운서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무림고수를 찾아서. 네, 매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큰 은혜와 변화와 회복을 경험한 분들을 연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코너가 되겠습니다. 아, 저희가 이 방송을 유튜브로 시작한 지 한 2년쯤 됐고요. 초창기 말씀 읊조리기 분야에 있어서는 이분이 대가이고 저는 무림고수의 조상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인천 광명교회를 섬기시는 신대호 목사님 또 그 성도님들이 출연하셔서 말씀이 종일 내 입에서 선포될 때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보여준다고 직접 간증을 하신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의 두 딸입니다. 아, 그 어머니 아버지가 간증을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진실한가? 집에서도 그러하신가? 생생한 간증을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딸인데 세 딸이 다 미국 유학 중이고 또 장학금을 받고 아주 훌륭하게 공부하고 있는 자매들입니다. 오늘은 그중에 첫째, 셋째 신세

0: 빈, 신, 세, 별 두 명의 자매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한테 한 분씩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저는 미국 유학에서 미국 유학을 하고 5월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네.
2: 저도 같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지금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편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우리 세빈 자매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전공이 뭐예요?
1: 전공은 회계학과 전공했습니다.
0: 우리말로도 하기 어려운 회계를 네. 영어로 공부하셨군요.
1: 맞습니다.
0: 우리 세빈 자매는 앞으로 비전이 뭡니까?
1: 저는 하가다를 하면서 교육 비즈니스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전공은 회계학을 했지만
0: 네.
1: 앞으로는 하가다를 통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지 아이들에게 네. 어떤 방향성을 주면 좋을지에 대한 비전을 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0: 야, 자, 우리 세별 자매는 지금 어떤 거 전공하고 있어요?
2: 저는 지금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0: 보스턴 소재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인데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앞으로?
2: 저도 언니랑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프로그램이나 AI 같은 걸로 만들어서 언니랑 같이 교육 비즈니스를 네 하가다를 통해서 만들 생각이 있어요.
0: 이 비즈니스란 표현을 쓰였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2: 네.
0: 또 그걸 애플리케이션으로 그쵸. 개발하고. 자, 설명 잘했죠?
2: 네, 너무 좋아요.
0: 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님 신무하시는 인천 광명교회 말씀 읊조리기 이 하가다로 온 성도들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교회로 유명하거든요. 사실은 이 두 분이 엄마 아빠 목회하시는 것도 봤고 교회 성도님들을 계속 보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회복의 역사들을 직접 보신 것들이 많을 텐데 몇 가지 아는 대로 좀 생각하는 거 간증 좀 해주세요.
1: 많은 분들 우울증은 고쳐지는 건 당연히 많이 봤던 것 같고요.
0: 교회에서?
1: 네.
0: 세별자만 뭐 기억나는 성도님들의 간증이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2: 저는 이제 하가다 캠프 때 저희가 저는 이제 어린아이들을 맡고 있는데 초등학교 애들을 맡고 있는데 이제 하가다 캠프 참여하기 전에 이제 저희한테 문의가 왔어요. ADHD 학생이 참여해도 되나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희는 당연히 된다 오셔도 된다라고 하셔서 참여를 하셨고 그리고 그 친구가 3학년이었는데
0: 초등학교 3학년?
2: 네,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 시작할 때 친구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막 던지는 친구였어요.
0: 아, 그 정도로 심각할지를 모르고 받았군요.
2: 아, 그렇죠. 근데 그냥 가만히 못 있을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물건 던지고 소리 지르는 친구였는데 이제 그 저희가 하가다 하는 시간에 저희가 옆으로 가서 하가다를 계속 읊조려주고 저희는 또 영어로 하잖아요. 겨울에는.
0: 그 여름에는 우리말로 네. 말씀 읊조리 캠프를 하고
2: 네.
0: 겨울에는 영어 캠프를 영어. 하는데
2: 네.
0: 하필이면 ADHD 그 친구가 올 때는 영어 캠프였네요. 네, 본문이 맞아요. 어디였어요?
2: 본문이 이제 신명기였어요.
0: 아, 심지어 그 어려운 신명기를 영어로 읊조리는
2: 네.
0: 캠프인데
2: 네.
0: 초등학교 3학년이면 영어를 요즘은 많이들 잘하지만 네. 못 알아듣거나 힘들어하지 않나요?
2: 그렇죠. 못 알아듣는 친구가 대부분이고 사실.
0: 네.
2: 근데 그 친구한테 이제 영어로 계속 말씀을 읊조렸는데
0: 네.
2: 당연히 그 친구는 이제 이해를 못할 친구도 할 수도 있죠.
0: 네.
2: 근데 사실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을 계속 읊조리니까 이 말씀에는 힘이 있으니까
0: 네.
2: 저희가 계속 들려주면 이제 그 친구는 계속 듣고 어쩔 수 없이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들려줬던 것 같아요.
0: 어떻게 변화가 됐나요?
2: 그 친구가 이제 초반에는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친구였는데 이제 끝날 때 저희가 롤링페이퍼를 항상 쓰거든요. 각자 친구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은 그 롤링페이퍼를 쓰는데 이제 그 시간에 그 친구가 롤링페이퍼에다가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사과의 마음을 썼더라고요.
0: 야, 친구들도 놀라고.
2: 네, 저희도 놀라고.
0: 어허.
2: 저희가 계속 읊조려주니까 말씀을 계속 듣고
0: 네.
2: 말씀에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2: 네.
0: 계속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면
2: 네.
0: 변하는군요.
2: 네.
0: 야, 놀랍습니다. 그 어떤 친구들은 캠프 와서 하루 종일 자는 애들이 있다면서요.
1: 그럼요. 중고등학교 특히 고3들.
0: 고3들.
1: 와서 잠만 자고
0: 네.
1: 간식 먹고 싶으면 내려와서 잠깐 읊조렸다가 앞에 나와서 검사 맞고 간식 받고
0: 네.
1: 자고. 그러다가 캠프를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0: 아, 이 캠프 롱런의 비결이군요. 강요하지 않는군요.
1: 맞아요.
0: 자고 싶으면 자라. 네. 어서 여고 싶으면 여어라. 네. 읊조리고 싶으면 읊조려라. 근데 그렇게 잠만 자도 애들이 변화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1: 저희 캠프 마지막 날 소감문을 매일 밤마다 쓰거든요. 네. 그 소감문 발표도 있고 저희 선생님들은 매일 밤마다 소감문을 검토를 해요. 그래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얘기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네. 소감문을 보면은 마지막 날은 집에 가기 싫고 이렇게까지 오고 싶었던 캠프가 없다. 처음에는 4박 5일이고 핸드폰도 뺏는다 그래가지고 너무 가기 싫었는데 요즘 고등학생들한테 핸드폰을 뺏는다는 건 정말 최악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핸드폰을 빼서 가기 싫다고 했는데 4박 5일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만큼 좋았던 캠프가 없었다.
0: 잘 자게 해줘서 그런 게 아닐까?
1: 잘 자게 해줘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그냥 집에서 잠만 자는 거랑 이 캠프에 와서 4박 5일 동안 어른들은 계속 말씀을 읊조리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면서도 말씀의 소리를 듣는다는 게 이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는 게 또 다른 변화가 있구나, 이 아이들 마음 속에.
0: 야.
1: 그러니까 아이들은 잠만 자서 좋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 아, 그래도 계속 소리가 들린다는 게 사실 노이즈도 있다 보니까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요즘 그렇죠, 친구들은. 그렇죠. 에어팟을 끼기도 하니까.
0: 네.
1: 근데 이 아이들이 계속 말씀을 듣는데, 집에 가기 싫다? 이렇게 좋은 캠프가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0: 어쨌든 그 기간 내에 말씀이 사람을 그냥 압도하는 기간이 되는 거군요.
1: 네, 맞아요.
0: 야, 근데 우리 지금 세빈 자매 같은 경우는 미국 유학 지금 졸업반이라고 했는데 같은 친구들, 그 한인 친구들이겠죠?
1: 네네.
0: 학교 친구들과 말씀 읊조리기를 해서 우울증이 치유된 친구 사례가 있다면서요.
1: 네, 맞아요. 저보다 두 살 어린 친구였는데 네. 그 둘째 동생이랑 친구였는데 저랑 과가 같은 과여가지고 만났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우울증이 있었는지도 몰랐나 봐요, 본인이. 근데 상담은 받고 있는 상태였고 학교에서도.
0: 네.
1: 근데 미국인이랑 상담을 이제 받고 있던 친구였는데
0: 상태가
1: 제가
0: 어땠어요?
1: 수업 집. 그리고 집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기숙사에서. 그래서 기숙사 방 안에서 뭐 음식을 다 해결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밖을 아예 나오지 않는 상태.
0: 밥 먹을 때도 안 나오고.
1: 네.
0: 진짜 혼자만 가만히 있으면서 네네. 점점 우울해지는 거군요.
1: 네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친구랑 얘기하면서 그럼 우리 하가다를 해보자. 하가다를 해서 우리가 같이 카톡방을 만들어서 우리 세 자매랑 같은 학교에 있는 친구들 여자 세 명이랑 해가지고 여섯 명이서 카톡방을 만들었죠.
0: 네.
1: 그래서 제가 매주 시편 말씀을 배경 화면으로 해서 올려주겠다. 그러면 그 한 주 동안은 그냥 한 절만 가지고 계속 읊조려보자. 했는데 그 친구가 한 하루에 500번? 그러니까 1000번?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0: 성경 말씀을 몇 구절을 제안했나요, 보통?
1: 한 절씩 했어요. 일주일에 한 절.
0: 일주일에 한 절?
1: 네.
0: 근데 그거를 하루에 500번씩, 많이 할 땐 1000번씩.
1: 그렇죠.
0: 이렇게 읊조려갖고 올렸다고요?
1: 네. 그래서 너무 많이 해서 저 당황스럽긴 했는데.
0: 아, 그 한 10번, 20번 정도 기대했는데.
1: 네, 맞아요. 근데 뭐, 처음 하자고 해서 하가다가 뭔지도 제대로 설명해 준 적도 없는데,
0: 네.
1: 그냥 한 거예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으신 게 있었던 거겠죠,
0: 네.
1: 그 친구에게. 그래서, 아, 이런 만남을 또 갖게 해줘서 그 카톡방을 만들어서 그 친구가 정말 2개월? 정말 짧았던 것 같아요. 2개월 뒤에 너무 사람이 밝아지고 그냥 정말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0: 야.
1: 완전 나아가지고 그러면은 여름에 한국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 캠프에 와서 같이 섬겨달라. 너는 하가다를 해왔으니까. 그래서 와서 캠프에 와서 또 어린아이들 새별이랑 같이 1팀에 가서 섬겨주고
0: 야.
1: 했습니다. 친구가.
0: 2개월 만에 우울감이 깊었던 그 학생이 그냥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는
1: 네.
0: 그 근본에 하가다가 있었군요.
1: 네.
0: 참 놀랍습니다.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을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가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인천광명교회 신대원 목사님이 원래는 이런 말씀 읊조리기 목회를 했던 분이 아니라면서요.
1: 네.
0: 그냥 일반 신방도 가시고 또 주일 예배 말씀 준비하시고 일반 목회를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딸들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하가다다. 우리 집도 이제 말씀을 읊조릴 것이야. 자, 우리 다 같이 하루에 1000절씩 읊조리자.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맏딸인데 그때 몇 학년이었어요?
1: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0: 네, 아버지가 그렇게 선포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1: 그러니까 선포라기보다는 그때 하가다 캠프를 가라였어요.
0: 캠프를 가라?
1: 그러니까 집에서 하가다를 하기 전에 가서 먼저 하가다를 캠프에 그냥 보내신 거죠. 근데 3주짜리 캠프였어요, 심지어.
0: 심지어.
1: 아, 3주인데 제가 고1 때 한참 잘 놀던 시기인데
0: 네.
1: 3주를 보내면 방학에 반을 보내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갔는데 핸드폰도 압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캠프에서. 그래서 3주 동안 광주 하가다를 딱 보낼 순간부터 아빠가 하가다를 이제 시작하는구나를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다.
0: 이제 시작이다.
1: 네.
0: 아빠가 이걸 하고 있으니 벗어날 수도 없다. 큰일 났다. 네. 걱정만 했군요. 근데 걱정한 것 치고는 고1 때부터 꾸준히 말씀 읊조기를 하루에 뭐 몇백 번, 1000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1: 네.
0: 그 동기가 뭡니까?
1: 저는 근데 어딜 보내면은 그 시간을 낭비하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0: 성격이?
1: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캠프를 갔을 때는 요한복음

0: 통이었어요. 1장부터 네. 뭐 끝까지. 근데 제가 그때 다짐을 한 게 아 그럼 나는 왔으니까 요한복음을 통으로 떼고 가야겠다. 그래서 그때 요한복음을 3주 동안 다 외웠죠.
1: 외웠어요?
0: 네.
1: 엄청나 캠프네요.
0: 네, 맞아요. 그냥 그걸 다 하는 친구는 없어요, 사실. 근데 네. 저는 또 오기가 있고 약간 성격이 그래서 아 요한복음을 다 외워야겠다 해서 다 외우고 나서 캠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저한테 그 캠프를 갔다 오고 나서 속독이랑 이제 사진 찍기.
1: 사진 찍기가 뭐예요?
0: 어, 책을 보면은 이렇게 눈으로 딱 보면은 그 책의 장면이 찍히는 거예요. 그 한 페이지가.
1: 통으로 외워지는 거예요?
0: 네. 그래서
1: 그 캠프 이후로 그렇게 됐어요?
0: 네. 그때부터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 어, 책을 되게 그냥 페이지를 오래 보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네. 그러면 그 오래 특히 수학 문제 풀 때 그럼 그 공식이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눈앞에 종이 있는 것처럼 와. 보여져요.
1: 그 예전에 신앙생활 하신 우리 어른들은 원종수 권사님 간증이라는 게 엄청 센세이션 어. 그 테이프가 돌았거든요. 네. 그 한번 책을 딱 보면 책이 다 암기가 돼서 서울대 어. 의대를 갔다는 또 드라마틱한 스토리라서. 아, 네. 근데 그 주인공을 오늘 만나는군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네요.
0: 네, 맞아요.
1: 이야, 놀랍습니다. 네. 우리 새별자매는 언제부터 이렇게 말씀 읊조리기를 한 거예요?
2: 저는 이제 저희도 시기가 같으니까 근데 언니보다 이제 4살 어리니까 저는 13살 때였던 것 같아요.
1: 네. 네. 캠프로 같이 끌려간 거죠, 일단?
2: 저도 끌려갔어요.
1: 뭐 안 힘들었어요?
2: 사실 저는 생각이 없이 갔는데 그냥 캠프라니까 네. 좋아해서
1: 아, 뭐 물놀이도 하고 그런가 보다.
2: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간 거였는데 네. 이제 언니들도 가기 싫어하니까 저도 가기 싫은 거예요. 네. 그때는 핸드폰 뺏는다는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그
1: 얘기하면 안 가죠.
2: 얘기하면 안 가죠. 네. 딱 도착해서 저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1: 네. 군대 입소 비슷한 거구나. 근데 요거를 이제 사실은 자발적으로 말씀을 읊조리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엄마 아빠가 또 얼마큼 하면은 돈을 줄게 하면서 이렇게 당근도 주셨다면서요. 조건이 어땠어요?
0: 아, 1,000번에 10,000원이었습니다.
1: 1,000번 네. 읊조리면 10,000원.
0: 네.
1: 하루 종일 해도 1,000번 될까 말까 할 텐데.
0: 맞아요.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최대 2,000번. 이게 진짜 돈이 좀 용돈이 필요하다면 3,000번. 일주일에.
1: 아, 근데 착하다. 그 조금 덜 하고 아빠 3,000번 했어. 그리고 돈 받을 수도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근데 그럴 정도의 의미는 별로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아. 거기까지 뭐 거짓말을 해서 굳이
1: 안 받고 말지.
0: 네, 네, 맞아요.
1: 그럼 일주일에 2만 원, 3만 원. 네. 그거 받는 재미로 쭉 했네요.
0: 네.
1: 근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하가다를 만나서 물론 지혜도 받고 은혜도 체험했지만 아 이게 진짜 하가다가 너무 귀하다 하는 거를 20살 되어서야 깨달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계기가 있나요?
0: 어, 제가 아빠랑 되게 자주 싸웠어요. 그래서
1: 아빠랑?
0: 네. 아빠랑 말다툼을 되게 오래 했어요. 그래서
1: 얼마나 오래 했는데요?
0: 한 번 싸우면은 4-5시간은 앉아서 아. 같은 자리에서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1: 몇 학년 됩니까?
0: 그 고등학교 때 내내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정말 이때는 고등학교 때는 토요일 날 한 싸우기 시작하면 밤 10시에 싸우기 시작하면은 주일 새벽 한두 시에 얘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1: 야.
0: 그럼 다음 날 주일 날 근데 가면은 아빠 설교 들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마음적으로 많이 들리지도 않고 아. 어려운 시절도 있었죠.
1: 아버님 잔소리도 많으셨다고.
0: 아 그렇죠. 그래서 집에 여자들이 많으니까 머리카락이 많잖아요.
1: 네.
0: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냐? 아. 뭐 학생이 화장을 왜 하냐? 네. 이런 잔소리들이 진짜 많으셨죠. 근데 제가 20살 때 이제 아빠도 화가다를 한 지 한 4년째 네. 되실 텐데 어느 날 제가 집에 왔는데 아빠가 잔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1: 갑자기.
0: 진짜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고3 때까지 이제 공부하고 이러느라 별로 집안의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는데 네. 이제 집에 딱 오래 계속 있는 순간부터 아빠가 잔소리도 안 하더니 심지어 본인이 청소기를 돌리는 거예요.
1: 옛날에 없던 모습이에요?
0: 전혀 없었죠.
1: 야.
0: 갑자기 청소기를 돌리고 잔소리는 그냥 뭐커녕 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뭐 화를 내는 것도 당연히 없고.
1: 네.
0: 그래서 아 아빠가 근데 하고 있는 게 하가다밖에 없었으니까 네. 제 입장에서는 아 하가다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구나.
1: 야.
0: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든 거죠. 그래서 아 우리 아빠 같은 성격도 저렇게 변할 정도면
1: 우리 아빠 같은 성격도
0: 하가다가 내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1: 이건 진짜네요.
0: 진짜예요.
1: 목사님인 아버님이 가족들 입장에서 볼 땐 우리 아빠가 확실히 변했다.
0: 네.
1: 아, 이거 정말 뭔가 있다.
2: 네.
1: 우리 세별자매도 우리 세빈자매가 그렇게 아빠가 변화했다는 걸 느꼈을 때 비슷한 걸 느꼈나요?
2: 저는 사실 아빠의 감정보다 언니와의 싸움의 감정이 더 컸으니까.
1: 아, 또 언니랑 또 싸웠군요.
2: 네, 저는 여기고 네. 여기랑 싸웠으니까.
1: 근데 언니가 변했어요?
2: 언니가 어느 순간부터 화도 안 내고 되게 순딩순딩한 언니가 된 거예요.
1: 옛날에 화를 많이 냈어요?
2: 옛날에 좀 많이 심했어요.
1: 아, 많이 심했구나.
2: 네, 말은 못하겠지만.
1: 그래서 아빠가 또 내적치유 들어가고 서로 막 싸우고 난리네요.
2: 저희는 보고 있으니까 와 너무 살벌하더라고요.
1: 아빠랑 할 때.
2: 그래서 저희는 그때 아마 언니가 아빠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저희한테 푼 게 아니나 막 그런 의심도 하고.
1: 막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2: 좀 그때 엄청 힘들었죠.
1: 근데 언니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2: 언니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팔가다도 계속하고 말씀 계속하고 화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내고 뭐 물건도 자주 잘 빌려주고.
1: 원래 안 빌려줬는데.
2: 네, 원래 빌려주면 막 다시 돈 갚아야 되고.
1: 그러거든요. 야, 이건 세빈자매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결단을 하잖아요. 네. 말씀 깨닫고 아 우리 동생한테 잘해줘야겠다. 화내지 말아야겠다. 아빠한테 효도해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고쳐나가는 거하고 하가다를 하면서 달라지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0: 결단하면 거의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항상 화는 당연히 안 내야겠다고 생각은 하죠. 그리고 네. 동생들한테도 이번에 조금 친절하게 해보자. 애들한테 뭐 달라고 해도 부탁도 잘 들어줘보자라는 다짐은 하는데
1: 네.
0: 됐던 적이 거의 없죠. 근데 저희가 2023년에 교회에서 고린도 전서를 했어요.
1: 네.
0: 고린도 전서 13장을 하면서 제가 사랑에 확 꽂힌 거죠. 그러니까 동생이 제가 변화했다고 느낀 게 아마 제가 23살일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동생은 19살, 고3 때. 그래서 아, 그때 사랑절을 보면서 아, 내가 동생들한테 사랑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마음은 당연히 가족이니까 사랑한다고 하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고 나서 아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부터 이미 딱 걸린 거죠.
1: 아하.
0: 아 동생들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오래 참은 적이 없는 거예요.
1: 아하.
0: 근데 성경에서는 어쨌든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니까
1: 네.
0: 그럼 내가 잘못된 사랑의 방식을 하고 있던 거잖아요. 아하. 동생한테.
1: 네.
0: 그래서 아 그럼 내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진짜 몇천 번씩은 해야겠다.
1: 아하.
0: 계속 꾸준히 해야겠다.
1: 자 이게 지금 방향이 다르거든요.
0: 네.
1: 보통 우리 깨닫고 결단하고 사랑해야지 참아야지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아, 이 말씀을 내가 하가다를 해야겠다.
0: 네.
1: 몇 천번이라도 읊조려야겠다.
0: 네.
1: 이런 결론으로 간 거네요.
0: 그럼요. 제가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1: 야.
0: 그러니까 할 수 있었다면은 이미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1: 네.
0: 내가 사랑이 성경대로 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게 내가 이미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은
1: 네.
0: 그 성경을 접한 그 날부터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그렇죠.
0: 근데 그거를 이미 본 시절은 뭐 10대 때일 텐데 그때는 사랑이 오래 참고 있는데 한 적이 없으니까
1: 그렇지, 그렇지.
0: 그냥 본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
1: 야.
0: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1: 자, 말씀 읊조리기가 사람을 화학적으로 근본적으로 이제는 안 되던 걸 되게 한다는 역사를 이 가족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오늘은 인천 광명교회 우리 하가다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전 영상 도전을 주셨던 신대호 목사님의 두 딸, 원래는 셋입니다. 세빈, 세은, 세별인데 세은은 지금 미국에서 공부 중이고 세빈, 세별자매 이렇게 모셔서 간증 듣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가다를 하면서 정말 온 가족이 변하는 걸 체험했고 교회가 변하는 걸 체험했는데 우리 세별자매는 학생 시절에 그렇게 걱정이 많았어요?
2: 네.
1: 네. 뭐, 이렇게 말씀 읊조리면서 평안을 찾았다고 네. 그 말씀 좀 해주세요.
2: 제가 지금은 엄청 웃음이 많지만
1: 네.
2: 그때 당시에는 조금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다들 고3 때는 이제 진로 고민이 많잖아요. 저도 똑같이 이제 항상 스트레스 받고 아침에 일어나서 걱정하고 뭐 밥 먹어서 걱정하고 뭐 어디 가도 걱정하고 자기 전에도 꼭 걱정을 하고.
1: 이게 몇 학년 때예요?
2: 이게 고등학교 2, 3학년 때인데.
1: 그럼 무슨 걱정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2: 뭘 해야 될까?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 곧 대학교 가는데 어떤 그 전공을 해야 될까? 약간 이런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사실 뭐 그 나이 때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그쵸? 고민인데 그게 보통 또래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고민을 했군요.
2: 네, 저 주변에는 확실한 친구가 많더라고요. 나는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친구가 좀 많았기 때문에
1: 네.
2: 심리적으로 좀 더 압박이 됐던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2: 네.
1: 그런데 지금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걱정이 이제 별로 없어요?
2: 네, 없어요.
1: 없어요?
2: 네.
1: 표정이 화납니다.
2: 네.
1: 근데 어떻게 했나요? 걱정하지 말라는 주님 말씀을 붙잡고 걱정하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결단한다고 사실 걱정이 잘 없어지지 않거든요, 맞아요, 경험상.
2: 맞아요.
1: 어떤 일이 있었나요?
2: 사실 걱정하지 말아라는 조언도 많이 들었어요. 아, 때가 되면 이렇게. 근데 제가 그렇게 말이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1: 그렇죠.
2: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머리로는. 근데 이제

0: 사실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제가 진로를 정했지만 이 진로에 대한 확신이 너무 없었던 네.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때까지도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었지만 이제 그때 언니들이 2학기 때 딱 들어와서 저한테 가장 먼저 해준 그런 제안이 하가다 하자였거든요.
1: 야.
0: 제가 하가다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때는 스트레스 생각이 더 많았지 길을 갈 때든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길을 갈 때든지 서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사실 하가다를 그렇게 막 못 매여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언니들이 와가지고 저를 양 쪽에서 붙잡고 같이 하가다 하자 이렇게 먼저 해줬던 것 같아요.
1: 야, 훌륭한 자매들이네요. 그래서 말씀을 언니들과 같이 계속 읊조린 거예요?
0: 네, 계속 읊조렸던 것 같아요.
1: 그 어느 순간 달라진 걸 느꼈나요?
0: 그때 당시에는 계속 하가다만 하고 내가 걱정이 없어졌나? 막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았는데 진짜 돌이켜보니까 와, 그때 정말 고등학교 때 내가 어떻게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야, 그러니까 우리 세빈 자매도 울컥울컥 부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화 그런 게 어느 순간 없어졌다고 고백한 것처럼 세별 자매도 늘 눈 떠서 잘 때까지 하던 고민들이 말씀을 읊조리는 가운데 그냥 녹아서 없어졌다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은데
0: 녹아졌어요.
1: 녹아졌습니까?
0: 네.
1: 아직 너무 밝고 좋습니다.
0: 네, 걱정은 사라지고 기대가 생겼죠.
1: 세별 자매도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대학을 좀 한두해 있으면 졸업을 할 거고 사실 지금 이때도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걱정을 많이 할 때거든요.
0: 네.
1: 지금은 걱정이 안 돼요?
0: 네, 지금은 사실 걱정이라는 건 딱히 없는 것 같고
1: 네.
0: 약간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일을 맡기실지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크는 것 같아요.
1: 야, 걱정이 없어진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된다고요?
0: 네.
1: 야, 우리 세별 자매의 진로와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특별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굉장히 지금 궁금할 거예요. 뭐 캠프를 어디 갔다 그러는데 우린 그럴 여건도 안 되고 우리 집에서 오늘부터 말씀 읊조리기로 하가다로 이 아이들을 지도해야겠다 결단하시는 좀 부모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 세빈 자매, 세별 자매가 사실은 하가다 캠프 때마다 내려와서 그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뭐 중고등학생을 지도하면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걸 많이 봤단 말이에요. 자, 집에서 오늘 지금 엄마가 앉아있어요. 여기 우리 자매님들 저 좀 알려주세요. 우리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 현실적으로 얘기를 정말 현실적인 방안을 얘기해드리자면
1: 네.
2: 저는 1000번에 만 원이라는 용돈을 받았잖아요.
1: 네.
2: 100번에 만 원을 거셔야 됩니다.
1: 대가를 지불하라.
2: 무조건이죠.
1: 100번에 만 원이면 너무 금방 해서 만 원 타갈 것 같은데.
2: 생각보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되기도 하고
1: 네.
2: 생각보다 안심을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번에 만 원이 큰 돈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만큼의 가치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1: 야.
2: 이거에.
1: 그러니까 학원도 꽤 큰 돈을 들여서 보내는데
2: 네.
1: 말씀 읊조리기만 할 수 있다면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말아라.
2: 그치. 무조건.
1: 무조건?
2: 네.
1: 그러면은 뭐 애들이 좋아하는 뭘 걸 수도 있는 거고 하여간 100번 읊조리면 짧은 구절 있잖아요.
2: 네.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금방 100번 할 것 같은데.
2: 그럼요. 그래도 주셔야 됩니다.
0: 그래도.
2: 그러니까
1: 그래도.
2: 결국에는 하가다를 하게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제 삶을 끌어가는 걸 제가 이제 느끼니까 이걸 투자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 네.
2: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뭐 학원에 요즘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1: 네.
2: 학원에 많이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말씀이 그 아이들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건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잖아요.
1: 아멘.
2: 그러니까 그 어떠한 가치, 어떠한 투자를 해도 정말 100번에 만 원은 정말 싼 정도에 가깝다고 느껴지는 거죠.
1: 야.
2: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 학교에서 학원이 이 아이들의 삶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 아이들의 삶을 끌어갈 수 있도록 한다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으면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아이들이 믿게 되는 거죠.
1: 아멘, 아멘.
2: 그럼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이게 이 아이들한테 정말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1: 아멘,
2: 이 말씀
1: 아멘,
2: 자체가.
1: 아멘.
2: 그러면은 짧은 말씀을 하더라도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그럼 짧은 말씀이라도 이 아이들한테 살아서 있을 수 있다면은 그 짧은 말씀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1: 우선순위의 문제네요, 결국은.
2: 그럼요.
1: 우리 집안의 최우선순위는 말씀 읊조리기다.
2: 네.
1: 그리고 우리 세별 자매가 그 얘기 했는데 본인이 읊조리지 않는다고 해도 말씀이 계속 귀에 들리게 하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아까 강조를 하셨거든요.
2: 네,
1: 그 말씀 조금 보완해서 해주시겠어요?
0: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네. 이제 저

0: 저는 언니가 아빠랑 싸울 때 저는 한창 어렸을 때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용돈을 준다고 해도 제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저는 강요한다고 해서 막 강요하면 더 하기 싫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이제 아 이거를 계속 제가 하고 싶을 때만 하다가 어느 순간 몇년 계속 지속하니까 가족들은 하가다를 계속 웃조리는 거예요. 차에서 계속 하가다를 하고 있는데 저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 근데 계속 말씀이 들려오는데 나만 안 하고 있으니 무안하기도 하고 나만 말씀을 안 읊조리네 약간 이랬던 생각이 계속 점점 들면서
1: 네.
0: 아 나도 말씀이 계속 들려오는데 안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1: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일반적인 풍경은 아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새혼자매까지 다섯 식구가 어디를 이동해요. 여행을 간다. 그러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운전하면서 하가다 하고,
0: 그쵸.
1: 엄마는 엄마대로 하고,
0: 맞아.
1: 각자 말씀에 웅얼웅얼 그차 속에서 돌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0: 계속.
1: 있으면 민망하겠네요.
0: 네, 민망합니다.
1: 아, 이 분위기가 중요한 거네요. 늘
0: 맞아요.
1: 말씀이 들리게. 그러면 결론은 부모님이 먼저 하셔야겠네요.
0: 그쵸. 무조건이죠.
1: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애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자, 오늘 1000번 못하면 혼난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네요.
0: 도망가죠.
1: 도망가요. 그렇죠. 본인 옛날 과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활용한다든지 지하철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개수기를 활용한다든지 구체적인 무슨 적용 방안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0: 저는 이제 매주 목사님이 올려주시는 말씀으로 주일날 배경화면을 해서 한글, 영어 이렇게 말씀을 설정을 해서 매주 청년부 톡방에 올려줘요. 그래서
1: 네.
0: 청년부들은 그걸 배경화면을 설정을 하면은 사실 제일 많이 보는 게 핸드폰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핸드폰을 근데 딱 키는 순간 말씀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하가다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그 말씀이 보이면은 적어도 10번이라도 계속
1: 아하.
0: 소리를 내게 되는 이게 눈으로 확실히 보는 게 있어야 확실히 습관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배경화면으로 설정을 하는 거를 가장 많이 추천을 하고
1: 네.
0: 저도 톡방을 만들어서 시작을 한다면은 배경화면을 올려주는 걸 가장 먼저 했던 것 같아요.
1: 아, 우리 가족이 시작한다 그러면은 엄마가 그 요즘에 AI로 디자인도 가능하니까
0: 네네.
1: 배경화면 예쁘게 만들어서 이번 주 말씀입니다 하고 올려주면
0: 네.
1: 눈에 보일 때마다
0: 네.
1: 읊조리게 되네요.
0: 그렇죠.
1: 네.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0: 그때는 저는 소리를 크게 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때는 이제 글자가 눈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씹으면서 그때는 하가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를 내지만 눈에 보이지 소리를 낼수 없을 때는 그래도 차근차근 안에서 한 글자 한 글자씩 계속 읊조리면서 하는 것 같아요.
1: 아하, 소화하는 마음으로.
0: 네.
1: 그리고 또 이제 성격에 따라서는 목적 지향적인 분들이 있어요. 하루에 1000번 내가 무조건 날성한다. 내가 이거 못하면 밥을 굶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고 지금 미리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우린 연연하고 싶은데 새별자매 숫자에 연연하면 안 됩니까?
0: 숫자에 연연하는 게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1: 지내보니까. 왜 그렇죠?
0: 사실 처음에는 용돈이라는 제도가 생기니까 이제 숫자를 한막 500번 올리면 5,000원이잖아요.
1: 네.
0: 제가 하루에 막 400번을 했는데, 4,000원을 받기가 좀 민망한 거예요.
1: 왜요?
0: 4,000원보다 5,000원이 좀더 좋으니까.
1: 아, 그렇지, 그렇지. 좀더할 걸, 100번 더할 걸. 네.
0: 그게 생기니까, 몇번 지금 더 해야겠다 하면서 뭐라 하고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좀 마음이 지칠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1: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딱 정해놓고 못하면 절대 안 돼,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하가다를 말씀 읊조리기를 좀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0: 방법이라기보다는 거기에서는 이제 마음가짐의 문제인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하가다를 왜 하고 싶은지를 그때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용돈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왜 하가다를 계속 하고 싶지?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이 말씀, 제가 읊조리고 있는 말씀이 그대로 제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1: 아하.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어느 순간부터는 하가다를 하다 보면 느껴지니까
1: 네.
0: 이 말씀을 내가 그러면 왜 하가다를 하고 싶지? 내가 왜 이거를 1,000번씩 읊조리고 싶은 거지? 내가 왜 목표 지향적으로 이걸 3,000번, 5,000번씩 읊조리고 싶은 거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거기서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뭐 매일매일 큐티를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한 그런 크리스천들 되게 많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왜 내가 큐티를 매일 하고 있는 거지? 왜 매일 하고 싶은 건지? 거기에 좀 초점을 둔다면은 목표 지향적인 게 사라지는 게
2: 되게 지극히 당연해져요. 야. 그리고

0: 있고 거기서는 아 그럼 하가다를 하고 싶은 게 굳이 천번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다면은 결국 100번을 하더라도 그 간절함이 되게 중요한 맞아. 것 같아요.
1: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
2: 네, 그 네. 갈망하는 마음이.
1: 갈망하는 마음. 아하. 네. 우리 세빈 자매가 내 속에 울컥울컥해갖고 동생들이랑 싸우고 아빠랑 싸우고 했을 때 네. 고린도전서 13장이죠?
0: 네.
1: 사랑장을 내가 읊조리면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네. 라고 생각하면서 읊조렸던 것처럼.
0: 네, 맞아요.
1: 고린도전서 13장을 몇 번이나 읊조렸나요?
0: 한 3만 번, 적어도 3만 번이에요.
1: 3만 번.
0: 셀 수가 없어요.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을 몇 번을 했는지.
1: 야, 그 정도면 다 암송을 하고 네. 계속 읊조렸네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말씀대로 됐잖아요.
0: 됐습니다.
1: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년에 한두 번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설교 말씀을 늘 듣는데 1년에 한두 번 들을 때마다 괴로워지는 제 자신을 좀 생각하는데 아,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읊조려라. 네. 여기에 핵심이 있군요. 네. 아, 오늘 인천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의 세 딸 중에 우리 신세별, 신세빈 두 자매님 나와주셨고요. 남은 기간 또 부산에서 좋은 추억 만들고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 거리 기꺼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성경의 무림고수 오늘은 어떠셨어요? 신세빈 세별 자매의 귀한 간증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팁까지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편집을 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원 방송을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무림고수라고 남겨주시면 오늘 방송 다시 링크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오늘 마지막에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까 해서 그 말씀 바탕화면에 휴대전화 바탕화면에 말씀을 깔아서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야 우리 매일 드리는 만나 저와 만나를 그렇게 바탕화면에 넣으시고 이렇게 말씀 매일 읊조리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만나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저도 한번 요거를 바탕화면에 해서 매일 좀 읊조려야겠다. 개인적으로 적용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어쨌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 사시길 바랍니다. 샵9330 단문 50원 장문병 유료 문자 메시지로 네 무림고수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한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계속 수백 번 수천 번 읊조리다 보면 이 말씀이 내 삶에 체득이 되는 걸 느꼈다 느껴지는 거죠 우리도 그죠? 예, 그렇게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침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정도 목사님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삼성 성결교회 박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0: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력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구상에 가장 거대하게 오래 사는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 밑둥의 둘레가 30m가 넘어서 어떤 경우에는 나무에 터널을 파서 사람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장 오래 살아가는 자이언트 세콰이어스의 그 수령이 300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3000년, 아주 엄청나게 긴 세월을 아주 든든하게 살아가는 생명체죠. 그럼 이 거대한 나무의 시작은 어떤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아주 좁쌀만도 못한 0.몇 그람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후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 미미한 씨앗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력 때문에 수천 년 바람을 견디고 하늘을 찌를 듯하게 거목으로 자라가는 이 생명체, 놀라운 생명력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우리 사람의 눈에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미미하고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미해서 당장은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지금은 미약하지만 점점점 창대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의 비천한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피 흘리실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끝이다. 기독교는 별것 아니다.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로 시작된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적은 무리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 학문도 많이 배운 사람도 없이 초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는 별것 아닌 그런 유대교의 작은 분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별것 아니라고. 여러분, 세상의 눈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작고 어쩌면 미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미하게 보이던 초대교회 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폭발적인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력은 가만히 고여있는 고인물이 아닙니다. 이 생명력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열방을 향해 나아감으로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만히 멈추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함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살아있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는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삼성교회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생명력을 더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쓰임, 주님의 쓰임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삼성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7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삼성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삼성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귀하고 복되게 세움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세움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명영역인 교회는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있고 움직이는 교회는 마땅히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 땅을 떠나셨을 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로마 군대가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골방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무기력함과 절망 때문에 그들은 숨지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성령,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숨어있던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한가운데 서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숨어있던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붙잡힘을 보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오히려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역사와 부활의 역사를 선포한다는 것, 여러분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 복음이 전파될 때 오늘 41절 말씀해 보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던 제자들, 그들 가운데 생명력이 공급되니까 복음의 전사로, 부활의 영광의 역사를 선포하는 복음의 전파자도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들이 많이 연약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생명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왜 생명력을 잃었을까요?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가보세요. 교회가 전도하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보다도 이단들이 득세합니다. 신천지가 대놓고 길거리에서 전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생명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생명력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생명이 있느냐, 생명의 능력이 없느냐, 그 비결을 보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6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다른 것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실까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움직이려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하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 예배만 예배가 아니죠. 우리가 삶의 예배,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주저없이 마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다윗과 삼손의 차이가 뭘까요? 삼손 역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찍고 낙이 특배로 1,000명의 군사를 물리치는 그런 괴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삼손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삼손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마른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죽음 직전에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똑같은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받았지만 삼손은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능력, 그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자기의 도구로만 사용했던 것이 삼손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 그는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을 보면, 또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연결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움받았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삼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명력 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주일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온전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이요, 한 주에 한 번 주일 예배 이것밖에 드리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생명력이 주어질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는 교회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승리하는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명력 있는 교회는요, 누가 뭐라도 말씀의 공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살아가기 위해서 육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야 합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어떤 가르침일까요? 말씀의 공급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길에 승리하고 주어진 상황을 돌파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면 말씀의 공급. 그들 가운데 부으시는 생명력의 원천인 말씀의 공급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수단이나 프로그램으로 유지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먹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흘러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우선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하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우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말씀을 통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공급됨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세워지는 분명한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은 빛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비추는 빛이 필요합니다. 양심의 빛, 도덕의 빛, 사랑의 빛이 필요하죠. 이 빛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새롭게 세워지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분명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말씀하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지더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은 달라집니다.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연약해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이끄는 분명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하심을 받으시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세워지는 생명력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생명력 있는 교회는요, 성도들 간의 사귐과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려면 성도들 간에 사귐과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뿐만 아니라 44절과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눠준 섬김과 교제가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적인 강제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섬기고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삼성가족축제를 함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을 위함입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를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요? 이미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적인 가족,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영적인 한 몸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을 만들라가 아니라 연합됨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미 성령께서 이루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거룩한 연합, 이 교회 공동체를 더 복되게 세우는 연합의 역사를 더하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됨을 지키라 명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끼리의 끼리끼리의 모임이 아닙니다. 피를 나눈 영적인 가족 전체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 한 몸을 복되게 세우기 위해서 서로 교제하고 섬기고 나누는 이런 나눔이 필요합니다. 목장 모임, 또 기관 모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모임, 오늘 우리 가족 축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몸된 교회를 더 복되게 세우는, 연합되게 하는 것입니다. 연합,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서로 섬기고 또 교제하는 사귐과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고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생명력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 보면 에너지가 넘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생명력이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움직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그런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박물관처럼 멈춰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날마다 날마다 믿음의 선한 역사를 품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드러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움받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집중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 공동체로, 온전한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가운데 말씀의 공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됨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

0: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 복되게 세우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있는 우리 삼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을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생명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삼성선결교회 박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632-7771, 042-632-7771번 삼성선결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기도해도 소용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기만 합니다. 기도해도 마음은 무겁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깊고 상황이 어려워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이라도 손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저는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7단지 상가에 위치하고 있는 충만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영희 권사입니다. 저희 친정 큰아버님의 기도의 그 열매가 저희 형제들입니다. 삼각산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두 번 하시고 소천하셨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세월이 지난 지금 알게 됐는데 느끼게 돼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뒤를 따릅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윤영희 권사님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1: 우리 충만한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것 저에게는 크고 큰 축복인 것이 믿지 않은 가정에 무슨 자신감인지 결혼을 했어요. 남편, 시부모님 모두 우리 목사님께 세례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시부모님은 구원받으셔서 천국 가셨고요. 우리 교회의 목사님께 잊지 못할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부족한 여정 교구장 직분 주셔서 잘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용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 이렇게 믿음의 승리가 있었기에 윤영희 권사님은 충만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저희 충만한 교회는 임담임 목사님께서 1988년 양천구 목7단지 상가에서 개척하셔서 10여 년 동안 300명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조그만 상가 건물 30평의 성전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북방선교, 세계선교의 꿈과 열정을 가지시고 많은 금식기도, 차례기도를 주님 앞에 몸부림치시는 모습을 우리 성도들은 다 보고 겪은 목사님의 양입니다. 사심이나 욕심도 없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사역하시는 순수한 열정, 불같은 추진력,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알기에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의 결론은 항상 회개와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천여 명의 목장 목자, 천여 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랑입니다. 이번에 우리 인다인 목사님께서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또한 북방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극동방송을 듣는 그곳이 내 영혼의 성전이 되기에 윤 권사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극동방송을 듣는 거룩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1: 그냥 라디오를 켰는데 극동방송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고정이 되더라고요. 스멀스멀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찬양이 너무 좋았고 또 말씀의 은혜도 많이 받았고 또 기도하며 같이 울고 가슴 아파하고 또 저 자신 위로도 많이 받고 그냥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그냥 들어요. 몇 해 전에 좋은 음질의 음악을 듣고 싶어서 좋은 오디오를 구입을 했는데 그날부터 음악은 뒷전이고 극동방송 전용 오디오가 돼버렸어요. 거룩한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위치만 올리면 말씀, 찬양, 기도가 바로바로 들을 수 있는데 항상 성전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2: 이렇게 좋은 방송을 혼자 들을 수 없습니다. 이토록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목장 식구들을 모두 전파 선교사의 자리로 안내합니다.
1: 그래서 이제 우리 목장의 식구들하고 극동 방송 앞에 좋은 음식점이 있다고 해서 밥을 먹으러 갔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우리 극동방송 구경 한번 하러 가자 알고 제가 이제 그래서 갔어요. 뒤에 왜 우리 건축원금 할 때 뒤에 이름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름도 찾고 하면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전파 선교사 얘기를 너네들도 이렇게 좀 한번 해봐라 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항상 들고 극동방송을 켜면 그냥 내 마음이 하루가 그냥 편안해지고 교회에 있는 그런 기분이다.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제가 권유로 했었어요. 그랬더니 선뜻 전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사에 계시는 그 직원분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목장 식구들 가족 수대로 전부 다 전파선교사를 가입을 하고 온 그런 기억이 있어요.

0: 만우야, 우리 사남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경제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내 동생. 넉넉하다고 형제들에게 너처럼 베푸는 사람은 많이 없어. 만우야,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선뜻 발을 떼지 못하는 너의 모습을 보면 내 기도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가 미안한 마음뿐이야. 우리 모두 더 나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 아름다운 천국에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도 있고 내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다 있는데 너만 없으면 어떡해? 그 생각을 하면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만우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내려놓고 가야 해. 가진 물질도 명예도 모든 거 다 내 것은 하나도 없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 동생이 되었으면 좋겠어. 새벽마다 내 동생 윤만호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 너 알잖아. 올해는 누나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소망해. 내가 교회로 발길을 옮기면 누나의 눈물은 그날로 그쳐져 누나의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내 동생 만호야, 누나가 많이 많이 사랑하고 사랑해.
1: 사랑하고 사랑하는 동생을 향한 누나의 이 눈물의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윤영희 권사님에게는 또 다른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0: 이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시면 갈 곳이 없어요. 그때부터 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2만 6천 명에서 3만 명의 선교사님들이 머물 곳이 없어요. 그 머물 곳을 준비하자는 그 기도입니다. 오셔서 편히 쉬시면서 충전받아 다시 사역지로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게스트하우스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게스트하우스의 건물 내부 커튼 색상까지 환상으로 다 보여주십니다. 선교사님 모셔놓고 둘러앉아 사역지의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울고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까지도 게스트하우스 밖에 있는 꽃밭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가 하루로 거르지 않게 하시는 데는 분명히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편의 사업이 우리 교회를 통해 쓰임받기를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하루도 거르지 않게 하시는 것 꼭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복소리, 오늘은 충만한 교회 섬기시는 윤영희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장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0: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처음으로 사역한 교회, 그 교회가 좀 높은 건물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학교는 초등학교였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한 15명 정도 소주병, 맥주병 이런 거예요. 뻔하죠. 그 으슥한 곳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좀 무섭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30대 초였는데 뛰어 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배고프지 않니? 물어보니까 배가 고프대요. 그 교회 바로 옆에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그 고깃집으로 애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 당시에 제 사례비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식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나요. 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표정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너희들 배고프고 그러면 교회 와라. 정말 그 다음 주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만나고 보니까 이 아이

0: 애들이 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봤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그 가정으로 확장이 되고 그 가정으로 확장된 것이 이제 또 그 지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만 꺼지지 않는다면 전도는 계속된다. 평생 어떤 사람은 한 명을 전도할 수도 있고 또 평생 어떤 사람은 10만 명을 전도할 수도 있는데 그 둘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이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 대전시 동구 대동에 위치한 영광교회에서 2026년 대전노회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예수님 사랑 하이하이라는 주제로 목소리교회 김선수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십니다. 문의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바라기 선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라는 주제로 2026 여름 주바라기 청소년 청년대학 선교 비전 캠프를 진행합니다. 7월 23일 목요일부터 8월 15일 토요일까지 총신대학원과 한남대학교에서 청소년 캠프와 청년대학 캠프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바라기 선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가 6월 9일 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청주 서문교회에서 2026 지저스 페스티벌 청주 목회자 전도 훈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치과 의료 선교회가 5월 23일 토요일부터 25일 월요일까지 국제 청소년 센터 유스 호스텔에서 제9차 치과 의료 선교 대회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치과 의료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청주지부가 5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청주시 탑동에 위치한 동산교회에서 두란노 아버지학교 청주 82기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학교 청주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한빛교회가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나라를 위한 5시간 기도회를 엽니다.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과 원주 충정교회 최규명 목사님의 인도로 진행되며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논산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대동에 위치한 동대전 장로교회가 5월 22일 금요일 김재원 아나운서 초청 기도회를 엽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동대전 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청소년 교육선교회와 평택 성시화 운동본부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평택 제1감리교회에서 제8회 청소년 대각성 집회를 엽니다.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과 김선교 선교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문의사항은 평택청소년교육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선교회가 제50기 바울선교사를 모집합니다. 7월 31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바울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며 삶을 노래하는 이음합창단이 단원을 모집합니다. 좋은씨앗교회 김종용 목사님과 독일 카셀 국립대학원을 졸업한 유수연 지휘자가 함께하며 자격 요건 없이 경험이 없는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음합창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유천로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 부설 선한목자상담실이 6월 6일 토요일 결혼 파트너 찾기 모임을 개최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까지 자기소개와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선한 목자상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해맑음교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이웃과 함께하는 아나바다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직접 만든 반찬과 풍성한 먹거리, 지역 특산품과 생활필수품 그리고 볼거리까지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해맑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가 6월 4일

0: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대전 남부교회에서 목회자 은퇴 전후의 사역 대안이라는 주제로 목회자 코칭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목회자 은퇴준비연구소 김남순 소장과 사단법인 국제코칭협회 이사장 박중호 목사님입니다. 5월 27일까지 현직 목사님과 은퇴 목사님 그리고 평신도 리더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에 위치한 함께 가는 교회가 5월 31일 주일 외국인 공동체와 함께하는 미니 선교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교라는 주제로 각국의 문화와 기독교 분포 현황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부스를 준비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청주 함께 가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밝은 미소로 하루를 열고 감사로 하루를 채우게 하는 방송.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
0: 안녕하세요. 박은영 집사입니다.
1: 집사님, 제가 최근 오래된 인터넷 기사를 하나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거기 한 기업의 대표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0: 아, 대표님이요? 어떤 내용이에요?
1: 사실 그것도 그냥 회사는 아니고요.
0: 네.
1: 연매출 2조 원이 넘는
0: 와.
1: 큰 기업의 회장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는 그분의 성공 스토리나 기업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었고